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띄워드렸습니다. 아, CBS 그대 창가의 추원곤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군요. 자,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도를 맞는 해고요. 한글날이 지정된 지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그런 한 해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뭐 몇 해 전부터 한글날이 되면 K-POP 아이돌들 덕분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글로벌 팬들의 인증샷이 SNS에 올라오곤 하죠. 네, 노래 가사를 한글 발음을 네, 이렇게 뜻까지 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본격적으로 한글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다니까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금요일 아침

0: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또 맨하튼 트랜스퍼의 Baby Come Back To Me 듣고 오셨어요. 뱃살이 뚠뚠님,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고백할 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오직 내 눈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글의 아름다움 덕분에 결혼한 것 같네요. 아, 가을 아침 낭만 터진다. 본인과 확인하신 부분인 건가요? 아내분이 난 그 말을 듣고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본인과 확인하신 부분인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고백이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입에 담게 되는 말들은 평소에는 참 네, 간지럽고 낯뜨거워서 못하는 말들이 많죠. 뭐에 홀려서 그 고백을 결심하고 정말 뭐에 홀려서 그런 멋진 말들을 내뱉었는지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늘 담아둔다면 좀 덜 싸우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여자랑 혹은 이 남자랑 이렇게 가정을 어렵게 이뤄냈는데 쓰레기 한번 안 갖다 버렸다고 싸울 일인가? 이 세탁기에다가 양말 한번 뭐 잘못 넣었다가 이렇게 싸울 일인가? 설거지 한번 안 했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울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오직 내 눈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낭만 터지네요. 3853님, 아무리 바빠도 놓친 오프닝 멘트는 되돌려 듣습니다. 해피 금요일 되세요. 저희 오프닝 참 좋죠. 네, 저희 작가님이 네 유난히 또 글을 잘 쓰십니다. 오프닝 네 돌려 들으시고요. 저희가 또 그 레인보우에 이제 다시 듣기가 없으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요. 그죠? 자,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그리고 블런디의 Call Me 이렇게 두 곡 들으시고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이곳에서 평생 해녀로 살아온 개춘할망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6살 손녀 혜지가 있습니다. 혜지에게 할망은 세상의 전부였고 할망에게 혜지는 살아가는 이유였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손주에게 크레파스를 사줄 수만 있다면 갓 잡은 장어 한 마리 정도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유채꽃이 새노랗게 만개한 어느 봄날 할망은 혜지의 손을 잡고 오일장 나들이에 나서는데요. 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손을 놓친 사이에 그만 혜지를 잃어버린 뒤 개춘의 삶은 온통 절망으로 뒤덮입니다.

12년 세월이 흐른 뒤 해지라는 이름을 가진 10대 소년은 가출 청소년과 어울려 비행과 범죄가 일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쫓기던 중 우연히 우유팩에 인쇄된 미아 찾기 사진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얼굴과 이름을 발견하고는 할머니를 찾아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되죠. 네가 혜진이야. 세상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냐. 그간 얼마나 고생했시냐. 됐다 됐어.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지.

혹시나 돌아올 손녀를 위해 12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가고 옛집을 고세해온 할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녀를 받아들이죠. 혜진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에 낯설어하면서도 난생 처음 느낀 다정함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술 교사의 도움으로 미술 대회에 출전하며 빼어난 그림 실력을 드러내지만 혜지의 마음속엔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사실 돌아온 아이의 진짜 이름은 혜지가 아닌 은주. 어린 시절 혜지와 의붓 자매였던 그녀는 과거 교통사고로 혜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혜지의 신분을 빌려 할머니를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가출팬 무리가 제주도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미술대회에 제출한 그림을 통해 할머니께 진실을 고백한 뒤 혜지는 개춘을 떠나 홀연히 사라집니다. 혜지야, 바다가 넓겠냐 하늘이 넓겠냐. 하늘이 넓지. 그래도 바다가 하늘을 다 품는다. 살다 보면 그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제주도와 푸른 바다와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을 담아낸 가슴 먹먹한 감동 영화였죠. 윤여정, 김고은 주연의 2016년 작품 개춘할망이었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우리 영화 개춘할망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고은의 왕이 자랑이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곡이죠. 제주도 전통 자장가 왕이 자랑을 배우 김고은이 직접 부른 곡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나요? 영원한 내 편. 이 한 줄의 카피 아래로 윤여정, 김고은 배우가 활짝 웃고 있는 포스터. 아마 여러분들 기억 다 좀 나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 할머니가 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죠.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냐고 계속 캐묻지도 않죠. 돌아왔으니까 밥 먹이고 재우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단순히 할머니와 손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그런 영화 같이 느껴졌어요. 제주 사투리가 참 다정하고 푸근하게 들려오고요. 무엇보다 이 2시간 가까이 펼쳐지는 제주도 풍경 너무너무 근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주 동쪽에 조용한 마을 평대리와 하도리 일대 해변, 월정리 인근 해안과 사려니 숲, 아부오름, 사계리 유채꽃밭 등등 전통적인 그 제주 풍경이 영화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두 배우의 연기 합이 참 따뜻하면서도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먹먹해지는 그런 작품이죠.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16년 영화 개춘할망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오, 지금 제주도이신 거예요? 야, 저희가 또 개춘알망 영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또 제주도에 계시네. 야, 이런 우연이. 제주도 좋죠. 낮에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내 눈에 담기는 모든 풍경이 정말 그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밤에 가면 유난히 좀 많이 어둡고요. 멀리 봐야 하는 바다 쪽을 멀리 바라봐야 하는 그런 섬인데 오징어 배들이 저 멀리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쫙 서 있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멋집니다. 외에도 이 도시와 정말 정말 시골 같은 그 모습이 발전되지 않은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남아있는 굉장히 신기한 곳이기도 하고요. 요즘 문제가 참 많아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속상한 일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이신데 이분은 정말 인플루언서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를 잡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그분을 팔로우하는 팔로워들을 모아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십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하신 분 있거든요. 한번 제주도 한번 어떻게. 아, 그러려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는구나. 쉽지는 않겠네요. 자, 어쨌든 제주도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옵니다. Like this.

자,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습니다. 커피 땅콩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매년 제주 여행 가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도 왔습니다. 협재 쪽인데 춥지 않은 바람 꽤 세차게 봅니다. 알디가 틀어주는 음악 들으며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냥 좋네요.

자, 아미고님. 영휴 첫날 아침 대전 사는 딸과 손주가 오고 있어서 청소 싹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아침입니다. 아이고. 아니 그 얼마나 설레셨길래 청소를 얼마나 일찍 시작하셨길래 벌써 끝났어요 청소가. 그래. 아이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셔도 됐을 텐데. 그래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자,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케이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 이라는 곡 저희 1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앱에서 밤새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접속 오류는 어젯밤 12시쯤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현지 시간 8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 21일 DMZ 내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대표 기업인 오픈AI의 연매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8,800억 원이나 적다는 사실이 확인돼 시장에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오픈AI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9월 말 기준 연간 환산 매출이 5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보도된 매출 규모인 700억 달러와 비교해 29%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고 그 여파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제공업체 등 관련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오늘 오전부터 나들이 나선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대구 6시간 4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입니다. CBS 뉴스

0: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살짝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체온 조절하기 쉬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맑은 날씨 속에 오후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주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서도 비가 좀 더 확대되겠고 예상 강우량을 보면 대부분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첫 곡으로 김태우의 하이하이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자, 립싱크의 Funky Town 그리고 도나 서머의 Hot Stuff 듣고 오셨습니다. 주윤님, 이 좋은 계절 황금 같은 연휴에 훌쩍 여행을 가줘야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아이고 쿵짝이 안 맞아서 여행 한번 가기 진짜 힘들어요. 힝 하셨습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이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나의 지출 패턴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1년에 3번 이상 반복된다? 라고 보신다면 내가 지출을 너무 쓸데없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쓸데없다기보다는 너무 하루살이처럼 뭐 불나방처럼 네,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885님 내일 저의 첫 백패킹으로 구럽도 갑니다. 남자친구가 커다란 배낭 하나 메고 배 타고 산 타고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동지애가 뿜뿜 생겼든요. 와, 이렇게 좀 용감한 움직임을 저는 젊었을 때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한 것만 좀 추구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런 분들 좀 부러워요. 가면 너무 힘들 걸 난 알거든. 근데 다녀오면 또 원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면 하게 되고 하고 나면 또 몸이 아플 걸 알면서도 또 하는 도중에 또 이 약물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물론 다음날 이제 근육통에 이제 막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죠? 사람은 그렇게 단단해지는 건데. 저는 요즘 한없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돼, 이제. 그래도 돼. 너무 딱딱하게 오래 살았어. 그래도 돼. 자,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아름답다. 임현정, 안재욱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엘리 골딩의 Still Falling For You라는 곡 띄워드렸습니다. 행님 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 인천의 애청자 명노행, 가로치고 60세입니다. 1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아들하고 둘이 도쿄 3박 4일 여행 중입니다. 아들이 꼭 합격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보시고, 그죠? 시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행을 가신 걸까요?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 갔다 올까? 라고 하셔서 가신 걸까요? 합격 꼭꼭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드님은 뭐라고 하세요? 좀 결과나 앞으로 다가올 시험날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나요? 아니면 자신 있어 하시나요? 저도 참 이거저거 시험 많이 보고 그랬던 사람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게 진짜 완벽한 준비는 없겠지만 정말 충분한 준비가 되면 그렇게 긴장이 잘안 돼요. 이게 내 자신한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인즉슨 아드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기를 기원합니다. 겠죠? 잘 다녀오십시오. 지금 도쿄 날씨 어떤가요?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7009님. 가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네요. 지난주엔 지인 결혼식에 친구들이랑 조개구이 먹으러 을왕리도 다녀왔는데 기분 좋게 다녀와서는 피곤이 쌓여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산에도 가야 하는데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알디님 힘이 솟아나는 마법을 걸어주세요. 힘이 솟아나는 마법이라. 지인 결혼식에 가셔서 맛있는 뷔페도 드셨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조개구이도 드셨는데 왜 힘이 안 나는 거죠? 오늘은 고기 위주로 드세요. 삼겹살을 허락합니다. 우리 7009님에게. 삼겹살 먹으러 가는 길에 들을 만한 좋은 곡두곡 띄워드립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소녀시대 키싱 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조이5575님, 예전엔 감기 걸리면 며칠 콧물 질질 흘리다가 말았는데 요즘에는 목이 꽉 잠겨서 답답하네요. 노래방 가서 진성으로 혈압곡 몇 개 부르고 나면 목이 좀 탁 트일까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 목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막 막히고 이럴 때 소리 질러 버릇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목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쳐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면서 집에 가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드셔야죠. 좀 답답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 참아주세요. 저는 약간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 목소리를 세게 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이 좀 탁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예뻤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도 목소리 나이 들어서 예쁘게는 좀 글렀네요. 하루 왼종일 말하잖아. 하루 왼종일. 심지어 방송 아닐 때도 그냥 왼종일 말하잖아. 조용히 좀 하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말도 안 했어도 될 법한 얘기였잖아요. 칼라 보노페, The Water is Wide, 마이크 앤터니의 My Baby You 듣고 옵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건 김연우의 갈색머리 준비되어 있네요. 띄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5시라 그랬나요?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억

0: 놓고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앱에서 밤새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접속 오류는 어젯밤 12시쯤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대표 기업인 오픈 AI의 연매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8,800억 원이나 적다는 사실이 확인돼 시장에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오픈 AI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9월 말 기준 연간 환산 매출이 5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보도된 매출 규모인 700억 달러와 비교해 29%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고, 그 여파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제공업체 등 관련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국내 5개 주요 방산 기업의 2024년 영업이익 합계는 2조 6,9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5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액 합계는 173억여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0.64% 비중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580돌 되는 한글날이자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각야날을 만든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매입 확약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미분양되면 LH가 이를 매입해주기로 약속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주택 착공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45명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공개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0: 돌입했습니다.
1: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6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2: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 윤슬이라고 하죠. 볕이 나 있는데 잠깐 내리는 비, 여우비라고 부르고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반짝이는 물결에도 잠깐 내리는 비에도 반갑게 아는 척 해줄 수 있는 정다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겠죠. 우리 마음을 이토록 따뜻하게 표현해주는 우리 말, 우리 글이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 한글날. 아름다운 노랫말이 담긴 노래로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해 볼까요? 우효의 노래입니다.

0: 재정 100주년을 맞은 한글날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여는 곡 우효의 민들레였습니다. 우리말 가사라 그런지 더 잘 들리고 마음에 와닿죠. 한글이 참 특별한 건 누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참 많다는 거, 한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말 가사가 좋은 노래들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인공위성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앞서 들은 곡은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소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출장 다녀온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고요. 애들도 이것저것 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뭐 할까 고민 좀 해야겠네요. 주말까지 쉬니까요.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고구마 맛탕을 먹고 있습니다. 언제나 맛있어서 이제는 고구마만 보면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해피띵스 신청해요. 1947번님. 와, 고구마 맛탕 말이 쉽죠.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사랑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식의 계절 가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랄랄라 이 시간이 더 행복해질 것 같네요. 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제이 래빗 해피 띵스.

SG워너비 라라라였습니다. 딸과의 5박 6일 대만 가오슝 여행 끝내고 집에 가려고 짐 챙기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내일부턴 집에서 들을게요. 싱싱 달리자님. 대만에도 맛있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 딸과의 여행으로 에너지 충전하셨는지요. 일상에서도 백원경의 랄랄라와 함께 웃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 우리 조아님 청하신 곡이에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변하잖아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함없는 산, 변함없는 나의 오랜 단골집, 그리고 변함없는 노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랄랄라 마칠쯤에는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6297번님, 20살 대학생이에요. 아빠랑 할머니 뵈러 가는 길에 아빠가 일할 때 자주 듣는다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같이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저도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파이팅! 와,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응원이 됩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거, 가족을 이어주는 거, 또 음악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키스 SES 꿈을 모아서.

S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0612번님의 신청곡이에요. B2B 괜찮아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T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며 3주 전 공개된 직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35%, 국민의힘도 1%포인트 떨어진 2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국내 5개 주요 방산 기업의 2024년 영업이익 합계는 2조 6,9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5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액 합계는 173억여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0.64% 비중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특히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각의 하나를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매입 확약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미분양되면 LH가 이를 매입해 주기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7: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8: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9: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8: 주방 싱크대도.

0: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작가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단어가 뭔지 물었더니요. 노래라는 단어를 고른 정세랑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만 노래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면 입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넓게 커지는 모습이 노래의 뜻과 닮아서 특별히 좋아한다고 밝혔다죠. 언제부턴가 한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언어가 됐고요. 노래로도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죠.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해외 팬들도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글씨체는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발음도 사랑스럽다는 뿌듯한 인증글도 줄을 잇고 있어요. 10월 9일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 기념일로 제정된 지 100주년을 맞은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또 한글날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음성이었죠. Thank you for the music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속학들은 우리 한글을 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 어떤 언어 문자보다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달라서 1000분의 1초 만에 식별이 가능한 우수한 문자인데다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활자라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실제로 K-POP이나 K-드라마 팬들이 한글날이 되면 SNS에 한글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전 세계가 함께 배우고 익혀가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글, 우리 말. 아끼고 다듬어서 올바르게 지켜내는 것도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일 겁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My aunt used to live in Paris. I remember she used to come home and she would tell us stories about being abroad. And I remember she told us that she jumped into the river once, barefoot. She smiled, left without looking. And tumbled into the sun.

0: 김혜숙님, 한글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딸내미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하고 식장에 왔는데 여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그동안 사연 몇 번 주셨는데 오늘 가시는 분도 계신 거죠? 문경조례님 가시나요? 와, 딸내미 결혼하는 날 바쁘실 텐데 혼주면 이렇게 해피송도 들으시고 사연도 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비 부부 응원합니다. 그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영화죠. 어바웃 타임에 흘렀던 곡. 그 어바웃 타임에서도 그 결혼식 장면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엘리 굴딩 음성으로 How Long Will I Love You 였고요. 그전 곡은 앤디님, 오, 엠마 스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곡은 라라랜드에 흘렀던 곡이죠. 엠마 스톤의 오디션, The Fools Who Dream 이란 곡이었어요. 윤진님, 아, 오프닝 들으시고 진짜 노래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그냥 쓰는 단어 하나도 참 소중합니다 하셨고요. 한가한 정오, 아침 설거지하면서 함께합니다. 야, 그래도 부지런하시다. 벌써 아침 설거지. 아직 일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석이님도 뜻깊은 한글날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보석 같은 우리 한글, 그 한글을 기리는 날입니다. 도로시님, 오늘 쉬는 날이라 남편이가 군대식 만두를 점심으로 해줬습니다. 군대식 만두가 뭔가 했더니 만두를 봉지째 넣고 렌지에 돌리던데요. 은근 맛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은 1년 365일이 군대였군요. 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방하시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보라는 없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쉬어가지만 퀴즈는 살아남았고요.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듣고 계시고요. 아, 한글날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이브 몽짱의 음성입니다. 세시봉, 아주 멋지다 라는 뜻이죠.
1: 시봉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s du tout

비아님, 가을이라 그런지 샹송도 많이 나오네요 하셨는데 좋으셨나 봐요. 홀리우 이글레시아스의 라 팔로마, 그 비둘기죠? 또 세시봉 이브 몽탕의 음성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퀴즈 준비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식 퀴즈고요. 오늘 한글날이니까 한글날 기념 퀴즈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죠.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기도 한데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날의 한글날로 제정이 되기 전인 일제강점기 시절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주도해서 처음 한글날을 기념했던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1926년에 조선어 연구회 등이 주도해 처음 한글날을 기념했던 그 이름은, 그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1번 훈민정음 일, 2번 언문날, 3번 세종탄신일, 4번 각야날. 자, 한글날을 처음으로 기념했을 때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훈민정음 일, 2번 언문날, 3번 세종탄신일, 4번 각야날. 이거 뭐 요즘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답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무엇일까요? 초성이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한글날을 기념했을 때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 등등등. 자, 그것들에서 비롯된 날이죠. 1번 훈민정음일, 2번 언문날, 3번 세종탄신일, 4번 각야날. 자, 정답 아시는 분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토미 제임스예요. Three Times in Love.

7450님. 저희는 신혼부부인데요. 첫차 타고 드라이브 중인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을 느낌도 듬뿍 나고요. 해피송 듣고 있으니 더 좋습니다. 아내랑 대학 CC라서 오랜만에 캠퍼스에 가봅니다. 하시면서 퀴즈 풀어주셨어요. 세상에 낭만 넘치는데요. 아, 첫차, 첫 기차? 아니면 첫 지하철? 타고 드라이브 가신다고. 버스? 아, 너무나 좋습니다. 막 상상하니까 뭐 너무 푸릇푸릇 파릇파릇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커피 아니고 오늘 가베표라고 하면 될까요? 아무튼 보내드릴게요. 아니하고 잘 드시기를. 6089님은 내 가족이 국중박에 가는 길이시대요. 아, 국립중앙박물관 같이 가면서 퀴즈 풀고 있는데요. 정답은 삐리리입니다 하면서 7살 딸이 알려줬다고. 캬. 아, 여기도 역시나 선물 보냅니다. 자, 두 곡이었고요. 니콜레 랄슨의 로타 러브, 또 토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퀴즈 풀고 있어요. 한글날을 맞아서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주도해 처음으로 한글날을 기념했던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훈민정음일, 2번 언문날, 3번 세종탄신일, 4번 각야날. 자, 오늘 넉넉하게 선물 나누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신청곡이고요. 왕서방님 비지스입니다. 트레저디.

7686님, 아티스트의 Feeling So Good이었고요. 또 윤명한님, 다이아나 로스의 I'm Coming Out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삽장님, 닐영의 Heart of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며 3주 전 공개된 직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다고 한국 갤럽이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35%, 국민의힘도 1%포인트 떨어진 2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 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 지 580돌 되는 한글날이자 특히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각의 하나를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9,93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당파 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0: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똘방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바위나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신월동 소금빵님이 횡성 하늘축제 가려고. 아 좋겠다. 양천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하남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지루하지만 해피송 들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한우가 불판 위에서 살살살살 구워지고 있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진짜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오늘 도로가 밀린다 도로 밀려요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밀린다 그런 노래죠. 도레미송이었습니다. 줄리 앤드류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설렀던 곡 해피송 2부 여는 곡으로 띄었네요.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한글날로 오늘날의 한글날로 제정되기 전 일제 강점기 시절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주도해 처음 한글날을 기념했던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들 잘 알려주셨어요. 정답은 4번 각야날입니다. 한글날은 1926년 각야날로 시작해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습니다. 정답 알려주셨고 6819님은 차가 많이 막힙니다.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고 가을 날씨는 너무 좋다고. 그죠? 0665님도 정답 알려주시면서 딸내미랑 가까운 공원 가는 길이라고. 4911님 한글날 공휴일 딸 생일 기념으로 가족이 태안으로 여행 갑니다 하셨고 1551님은 과천에서 출발해 속초 갑니다.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는데요. 남편 생일 여행인데요. 해피송 들으면서 퀴즈도 풉니다. 6822님 남편과 수목원에 드라이브 가는 중이라고 등등 얘기하셨네요. 아 모두 감사하고요. 이분들 외에 2854 올리브 6089 해야 2886 또 힐4CO 아 이거 뭐예요? 어렵네. 신해산 해바라기 3981-4455님께 우리 가배표 드린다고 했죠.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2부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내가 애정하는 우리말 애정하는 우리말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카톡 프사에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 아니면 닉네임으로도 많이 쓰시죠. 윤슬 있었어요. 윤슬. 뭐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 물결 이런 뜻이고 뭐 아스라이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는 꽃잠 깊이 든 잠을 꽃잠이라고 한대요. 또 다솜 사랑의 옛말이라고 하죠. 또 뭐 여우비 미리네 등등 예쁜 우리말 참 많죠. 우리 햇님이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애정하는 우리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애정하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지금부터 전해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

0: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5: 레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더 리터님, 정말 오랜만에 지수님 해피송에 출첵하는데요. 귀가 호강하고 여유로워서 좋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점프였고요. 보통날님이 신청하신 아리랑 앨범? 아리랑 묶음이라고 해야 하나? 대표곡이죠. BTS의 Swim 또 2886번으로 찰리푸스의 Left, Right, Left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제제맘님, 매년 요맘때 지인분 댁에 단감을 따러 가신대요. 땀만큼 또 박스에 담아오는데 지수님 단감 좋아하시나요? 또 단감이요. 단감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감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 단단한 단감을 제일 좋아해요. 아, 감 잡아 아십니다. 감이 꿈꿔봅니다. 단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기다릴게요. 자, 유지소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고요. 2부 주제는 이겁니다. 애정하는 우리말, 애정하는 우리말. 아, 취몽님. 아, 이거 약간 감동인데요. 엄마가 최고지,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싶다 하셨는데 약간 이런 거는 나라마다 공통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뭐 마마, 맘, 마망, 그죠? 해바라기님은 토닥토닥 좋아합니다.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 아, 문경도련님, 제가 애정하는 말은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옵니다 하셨는데 혹시 아내바보 아니십니까? 아내바보? 여행님은 로터리를 나들목으로 알았을 때 아, 우리말이 정말 예쁘구나 하고 느꼈어요. 나들목. 이 목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면서 적절하면서도 그 참 예쁜 말이죠. 옥수토박이님은 막새바람이요. 가을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막새바람 참 예쁩니다. 그러게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도 딱 알겠고. 토박이도 예쁜 말 아닙니까? 토박이도. 또 우리 말에는 바람이나 뭐 구름, 비에 대해서도 단어가 많고 참 예쁜 것들이 많이 있죠. 양주코알라님은 봄과 열음을 예쁘다고. 여름이 아니고 열음. 열었다는 뜻일까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이름이 한글 이름인데 봄 그리고 열음입니다. 셋째 딸도 있는데 이름을 가을로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한 명을 더 낳아서 겨울까지 갈 것 같아서. 아깝네. 아유, 겨울이까지 있을 뻔했는데. 근데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도 계시잖아요. 그나저나 셋째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마침? 맺음? 무엇입니까? 궁금해지네요. 5564님은 용인에 사는데 용인의 상진, 용의 순 우리말, 미르가 예쁜 말이라 알려줘. 아, 미르도 그러네요. 4786님은 예쁜 한글 이름 나림이요. 우리 딸인데요. 미국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파이팅 해주고 싶습니다. 나림? 나림도 예쁘네요. 우리 5564-4786님께 선물 보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애정하는 우리말 기다려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더 리턴님 군베이 댄스 밴드예요. Son of Jamaica.

크레지아 향기님, 시속 10km로 가는 기어가는 상황에서 해피송 덕분에 지루함을 이겨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야, 마라톤 선수도 시속 한 17km 이상 가지 않아요? 엘리트 선수들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가자. 바나나라마의 Love in the First Degree였고요. 잠실갈매기님 라디오 라마 ABCD 그리고 굿메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애정하는 우리말입니다. 음유시인님 그윽하단 표현을 좋아합니다. 깊숙하고 아늑하다 그윽하다. 이 가을에 어울리고요. 윤지님은 너나들이란 우리말이 있죠. 마음의 거리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는 따뜻한 말인데요. 우리 지수님과 햇님이들의 마음 같아요. 너나들이. 좋아요. 3809님은 저의 영원히 가슴속 예쁜 말은 미소입니다. 35살인 큰딸의 태명이기도 한데요. 제 성씨가 정씨. 그래서 정미소, 방앗간이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그런 예쁜 딸이 배필을 만나서 짝을 찾아 둥지를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신 것 같죠? 아빠신 것 같은데 정미소가 태명이에요. 실제 이름은 아니고 그래도 이름에서도 이제 현실에서도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우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은데요. 이무현 장군님은 상추의 우리말, 순우리말 뭔지 아세요? 부루입니다. 부루. 저는 귀농해서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루투수로 지으려다가 다들 웃기만 해서 그냥 치운 적에 부루스타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부루맙, 아니 부루수리? 뭐 많은데요. 비공개로 제가 애정하는 우리말은 푸성귀입니다. 학창시절 외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푸성귀를 외할머니가 머리에 잔뜩 이고 오신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외할머니 하셨네요. 아 근데 우리말 생각해보니까 귀로 끝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까마귀, 소나귀, 뼈다귀, 콧방귀, 알랑방귀 왜 그러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 0702님은 낭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수님, 윤동주 시인의 호주머니 낭독 부탁합니다. 아, 일단 짧아서 마음에 듭니다. 호주머니,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가뿍 가뿍. 이야, 듣는 아주머니 감동입니다. 2079님은 저는 답다를 좋아합니다. 사람답다, 학생답다. 뭐든 이렇게 어울리는 뭐뭐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1인인데요. 더불어도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와, 재미와 의미를 다 챙긴 완벽한 사연인데요. 햇님이 답다요. 완벽하고요. 더불어 선물도 보내볼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8585님이 신청하셨고요. 엘렌 누가 노래하죠? 스트랭키 썽바, 기차는 떠나가고.

비아님 잘 들으셨나요? 파트리샤 가스의 몽마칸모아 내 남자란 뜻이죠. 또 1975님 살바토레 아다모의 잼 나는 사랑한다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하늘바다님 미셸 폴라레프의 홀러데이스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개

0: 공격 서버를 차단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9,93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당파 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감사서한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42%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0-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10월 9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안면 첫 곡이었습니다. 마마무 None is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행자 송. 당신을 위한 노래. 방송 진행자 송인찬입니다. 자, 마마무의 None is Monde를 첫 곡으로 듣고 왔는데 이 None is Monde. 네가 뭘 한들 내가 안 좋아하겠냐.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게 2016년에 유행했다고 하니까 와, 이것도 벌써 10년 된 유행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 유행하던 말들 땡땡 is 뭔들 뭐 the love 이것도 있었죠. the love 더러워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오늘이 있었는데 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냐. 오늘이 바로 한글날 백돌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 시작도 A면 대신에 앞면이라고 한번 해봤고요. 이 송디도 또 송디제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자 송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나운서 말고 방송 진행자, 뭐 송포유 대신에 당신을 위한 노래, 뭐 이렇게 바꿔봤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아나운서, 커피, 라디오 너무 많아요. 외래어 쓴 표현이. 이게 거의 뭐 고유어처럼 쓰다 보니까 한글로 바꿔 말하는 게더 어색할 지경이죠. 하지만 오늘 한글날 특집인 만큼 어떤가요? 또 저번에 이제 송디의 도전, 그 재기차기 했던 모습들을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송디의 작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외래어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 동안 앞으로 제가 몇 번의 외래어를 사용하는지 함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 앞면에서는 저의 또 직업적 재능이죠. 이걸 살려서 우리 가요의 가사나 제목 중에서 맞춤법이 잘못된 거, 그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가요? 뒷면에서는요. 우리 가요 중에 또 제목이 영어인 노래 진짜 많아요. 그 노래 제목들을 살짝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말로 바꿔서 한번 또 떠들어 볼까 합니다. 가수 이름이나 단체 이름까지는 제가 바꾸지 않을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대신에 제가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송편님들은 저게 어떤 노래지? 살짝 한 번씩 더 추측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글날 특집인 만큼 오늘 눈으로 볼수 있는, 소리로 듣는 전파 매체는 하루 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뭐 적혀 있는 원고를 충실히 읽었기 때문에 외래어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순수 야생이라는 점. 제가 오늘 또몇 번이나 외래어를 말할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무지개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이상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조차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투투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만 들었을 때는 여기에 어떤 맞춤법의 오류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소개해줘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약간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아, 이거 맛이 안 살아요. 근데 문제가. 그리고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어 갈수록이 맞죠. 오이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이냐 오에냐 돼. 이거는 저는 항상 하와 해로 좀 고쳐봅니다. 예를 들면 나 이거 먹어야 돼. 일 때 오이냐 오에냐. 이거를 하랑 해를 넣어보면 쉽대요. 나 이거 먹어야 하. 이상하죠? 나 이거 먹어야 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해와 이 돼, 오, 에가 매칭이 되는 거고요. 오, 이와 하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칭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맞춤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좀 굉장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맞춤법이 잘못된 노래 두 곡 함께 보시죠.

위너 센치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맞춤법 오류가 있었을까요? 위너의 센치해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원래 표준어로 따지면 센티해가 맞다고 합니다. 이거는 표준어니까 제가 영어를 좀 쓰자면 센티멘털하다라는 표준어가 있고요. 여기서 유의어로 센티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성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너의 센치해가 아니라 센티해가 맞다는 점. 자,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에서 내일에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에서라는 거는 공간이나 출발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기다릴게. 요게 조금 더 옳은 표현인 거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곡 제목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상은 사랑할 거야.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그 시절 노래의 제목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입니다. 이 게요 거야 안 하고 깨요 거야 라고 했던 거죠. 의외로 또 많아요. 이런 걸 찾아보는 좀 재미도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버즈의 행복하세요인데요. 어떤 오류가 숨어 있을까요?

버즈 행복하세요 FT 아일랜드 발의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습관이 무섭네요 이게. 밖에서 PD가 트랙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아,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짧게 얘기하자면 이 버즈의 행복하세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행복하다가 맞답니다. 행복하세요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아, 맛 안 산다 진짜. 버즈의 행복하다가 맞고요. FT 아일랜드의 발에는 제가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발아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발. 바램, 발에.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송편님들도 그렇고 발에라고 바뀌는 걸 바래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렘입니다.

그대와 나 설레임. 이것도 얼음 보숭이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 얼음 보숭이의 이름 때문에 설렘이 맞죠. 송인찬의 어떤가요? 안면 끝곡은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함께 할 건데요. 잊힌 계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안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갈고 뒷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자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미국 제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사선 중진이자 집권 여당 대표였다며 2012년 외통이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온 의원이라면서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0: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9,93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2: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뒷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태양이 부른 빠르게 살고 느리게 죽기. 이제 원명칭은 Live Fast, Die Slow죠. 아, 이번 뒷면에서도 역시나 외래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번 뒷면은 영어 노래 제목을 진행자 송이 임의로 한글로 바꿔볼 겁니다. 또 우리 송편님들은 저게 어떤 제목일까 뭐 생각하면서 같이 맞춰주는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샵의 말해줘 말해줘.

샵의 말해줘 말해줘에 이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내 취향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노래 잘 모르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응? 내 취향? 뭐 말해줘 말해줘? 뭐야 이게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곡은 샵의 텔미텔미였고 두 번째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내 취향 이 정도면은 조금 잘 바꾼 것 같은데 우리 송편님들은 이거 인정하시죠? 0072번님 진행자 송 내일 25리 뛰어야 하는데 허리를 얼마 전 삐끗했어요. 걱정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25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 이게 뛰어야 한다는 거면은 제 생각에 대회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다치고 조금 불편해도 완주하고 싶잖아요. 내가 대회 나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보여주고 인증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아 그래도 저는 제3자니까 꼭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저도 진짜 지키기 어려운 건데 우리 길게 길게 봐야 되잖아요. 당장 이거 뛰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고 다음에 회복해서 더 열심히 좋은 기록을 내는 걸로 저와 꼭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주주클럽의 감성적인 상상밴드의 땅콩 노래 10cm 조금씩 변하는 기법 세 곡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진행자 송이 번역한 세 곡이었습니다. 주주클럽의 센티멘탈, 상상밴드 피너츠송, 그리고 10cm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아, 이 그라데이션은 한국말로 바꾸기가 진짜 어렵네요.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송편님들은.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감정에서도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감정에 약간 그 슬슬 올라오는 그 변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그,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또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381번님, 날씨만으로도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올해가 석 달 남았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좋은 일들이 더 많기를 기원해봅니다. 송송, 진행자 송의 힘찬 기운 청취자 모두에게 닿기를. 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의 어떤 좋은 기운이 우리 송편님들에게 가고 송편님들이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면은 그게 또 저의 기운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또 송편님들에게 가는 이른바 선순환. 네, 순선환 아니죠? 선순환이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외래어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 송편님의 관계는 공생관계다. 항상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청바라기님, 어떤가요 선곡은 2030과 40대, 60대를 위한 적절히 섞여 있어서 좋네요. 기존 진행자 봉 때보다 살짝 젊어진 듯하지만요. 아, 이게 진행자의 목소리와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작진은 한결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요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리센느의 기시감이 든다, 아일릿의 자석 같은, 그리고 키키의 톡톡 튀는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리센네 데자뷰, 아일릿의 마그네틱,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뭔가 이제 아이돌 노래로 가면 갈수록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데자뷰를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요 생각도 있었고, 데자뷰란 표현은 참고로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그네틱, 아일릿의 마그네틱에는 이게 우리가 약간 자석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석이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 약간 되게 매력 있다, 뭐 이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자,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같은 경우는요, 그 SNS 사회관계망, 네, 거기서 이제 대박 났다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6221번님, 진행자 송, 내일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출장이 잡혀 있어서 오늘 만남하고 왔어요. 함께 운전 중인데 신랑한테 진행자 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가장의 무게가 많이 힘들 텐데 듬직하게 가족들을 위해 늘 성실하게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또 이렇게 6221번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남편분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뭐 번역하면은 현생으로 돌아와서 정도가 될 거고요. 롤러코스터의 Last Scene, 마지막 장면, 두 곡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명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제가 외래어를 안 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아,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말을 했더라도 저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야 어, 맞아! 나 그랬었네? 뭐 이런 일도 좀 있고요. 자, 우리 송편님들도 오늘 한글날인 만큼 외래어를 조금 적게 사용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뒷면 끝곡은요. 임창정 날 닮은 너입니다. 이 곡의 가사도 또 진짜 세대 불문하고 유명한 가사가 있죠. 두려워 겁시나. 이 겁시나 때문에 저 송디도 방송 초창기에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두려워 겁시나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수정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겁이 나다. 네. 그런 뜻깊은 노래로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임창정 날 닮은 너 함께하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자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 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미국 제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정 의원은 사선 중진이자 집권 여당 대표였다며 2012년 외통이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온 의원이라면서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이유 역시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저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국제 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고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취소 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0: CBS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4: 주방 싱크대도.
1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4: 어디로?
1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6: DS 대성하우징!
1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8: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1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잘 지냈어? 밥은? 조심히 가. 우린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죠. 별것 아닌 짧은 말인데 이상하게 어떤 말은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들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웃음을 주고 때론 위로도 건넬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에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비지스입니다. Words.

0: 비지스의 Words,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글자, 이 한글이 새삼 대단하고 감사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왜 키역키역 해가지고 크크 이 하나에도 웃음이 담기고 유유만 보내도 뭐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글자 몇 개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해지는 오늘입니다. 한글의 감사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예쁜 글자들로 좋은 말을 많이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나.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쿨앤더 갱의 Ladies Night 그리고 Herb Alpert의 Rise였습니다. 바다 보러 갈래님이 아 오늘 선곡 설레네요 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시작이죠? 설레는 선곡 많이 많이 이어드릴게요. 김혜숙님은 바람이 차서 창문 닫았고 책 읽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한글날에 어울리는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음악 들으면서 책 읽기. 그죠? 우리의 글자를 정말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책 읽기 너무 좋은 취미죠. 제가 또 책 읽는데 어울리는 노래들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조니 마틴스의 A Time For Us 조문주님 청해 주셨고요. 원성남님 보내주셨네요. 폴 앤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그리고 카를라 브룬입니다. Stand By Your Man CBS 뮤직 차트 18위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또 신나는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조유진님 청해주신 곡이었고요. 칼리 레 잽슨의 Call Me Maybe, 겨울빛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1888님이 아들이랑 세대 차이 안 나게

하려고 팝송 듣는 50대 후반 엄마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셨어요. 캬, 정말 멋쟁이 엄마 아니에요? 아들이랑 소통하시려고 들으시는구나. 요즘 아드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려나요? 지금 방금 들으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도 그렇고 칼리 레 잽슨도 좋아하겠죠? 근데 좀더 최신 곡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통을 위한 팝송 듣기. 캬, 멋있으세요. 둘라미님이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 로또 4개 맞았어요. 와! 다음에는 더 많이 맞았다는 소식 전하고 싶으시다고. 대박. 어떻게 하면 4개나 맞출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상금이 그래도 꽤 되지 않나요? 부럽다.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최대 많이 맞은 게 3개인가? 2개인가 3개? 그왜 5,000원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한몇년 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단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최근에는 아예 0개 맞춘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안 사려고요, 복권을. 너무 부러운데요? 다음에 더 많이 맞았다는 기쁜 소식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서대문 꿀주먹님 신청해 주셨어요. 애니아의 캐리비안 블루 그리고 스팅입니다. Shape of My Heart.

이글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이제 오늘 끝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 빅 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CBS 뮤직 차트 79위에 오른 노래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휴일 저녁,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한겨레인 오늘도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더운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낮에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모레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도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 CBS 경제 연구실.
14: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내 집 앞에 송전탑이 들어선다면 선뜻 찬성할 분은 많지 않으시겠죠.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송전망 확충, 주민 반대와 비용 문제로 번번이 미뤄져 왔는데요. 정부가 이 해묵은 문제를 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해법에 더불어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월간 기후 스토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1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6: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0: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후 저널리스트죠. 기후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요새 메가 프로젝트 이후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송전망 이야기입니다.
0: 그래요.
1: 이제 송전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등장한 이후에 전기를 엄청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될 텐데 발전소도 뭐 다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실어보낼 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전망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양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송전망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마침 최근 2, 3주 동안에 송전망에 관해서 중요한 정부 발표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면에 쓴 언론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0: 아, 이 송전망 문제를 갖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송전망 짓는 게 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적잖이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럼 그건 누가 내야 되는가 여기까지도 네.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송전망 확충이 굉장히 급한 과제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는 사실은 현재 시점의 평가는 발전 설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걸 보낼 수 있는 망이 부족하다. 이게
1: 네.
0: 이제 평가잖아요.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 길이 지금 1년 중에 60% 동안 막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설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1: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부 계획만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길이 한 70% 정도는 더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깔린 송전선로를 한 줄로 쭉 이으면 그게 한 35,6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38년에는 61,200km로 늘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한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정도의 길입니다.
0: 예, 이게 앞은 3만이고 뒤는 6만이니까 얼추 하여간 두 배 가까운 이런 정도의 송전망이 더 필요하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길이도 엄청나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0: 네.
1: 2038년에 6만여 킬로미터의 송전선을 깔려면 연간 1,700km씩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 5년 평균 실적을 보면 연간 304km였습니다.
0: 아이고, 5분의 1도 안 돼요.
1: 네, 한참 뒤처지는 거죠. 근데 이 계획마저 그 6만여 킬로미터를 놓겠다 하는 것도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른 건데요. 이거는 지난해 5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에너지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30년에 100기가와트 내지는 2040년에 2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 이런
0: 네.
1: 계획을 이제 정부가 내놨고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몽땅 빠져있는 그런 이제 설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 이번 정부의 계획들을 담은 그 새 설비 계획이 아마 내년 초 뭐 상반기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도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이걸 어쩌나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0: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얼핏 드는 생각은 그래서 전기 생산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공장이 가야 되지 않나?
1: 네.
0: 이른바 지산지소.
1: 그쵸.
0: 이 얘기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전기를 어딘가 보내야 되는데 이 송전선망 건설하는 그 철탑, 송전탑이잖아요.
1: 네.
0: 이게 과거에는 좀 개발의 상징 같은데 요새는 보면은 막 주민들 굉장히 싫어하시고 내 땅에 이런 거 짓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설이 지금 굉장히 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뭐 기본적으로 인허가라든가 땅 확보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주민 반대 이게 좀 큰 상황입니다.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345 이걸 그냥 345k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345kV 장거리 가공 송전망 그러니까 이제 그 송전탑 그런 가공 송전망의 표준 공기가 한 9년 정도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지 선정, 인허가, 설계 이런 사전 단계가 한 5년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 공사가 4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잡고
0: 네.
1: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보다 그 전 단계가 조금 더 오래
0: 네.
1: 걸리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은 이제 별다른 이변 없이 진행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거고요.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당진이랑 아산을 잇는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였는데요. 이 사업은 200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 더하기 9 하면 2012년에 완공을 하는

0: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게 2025년이 돼서야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반발로 계속 공사가 거듭 중단이 되면서 국내 최장기 송전망 건설 지연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1: 야, 이게 결국 아주 뭐먼 거리는 아닌데도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건데요.
0: 그렇습니다.
1: 사실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제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지었는데 또 지으라고 하면 이게 호화가 되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기를 통과시키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꼭 써야 되겠냐 이제 이런
0: 맞습니다.
1: 반응이 있는 거죠. 자,
0: 네.
1: 지금 진행 중인 갈등도 있나요?
0: 뭐 갈등 여기저기 많은데요.
1: 네.
0: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0: 동해안 신갑형 500kV HVDC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2019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1: 어휴.
0: 그 홍천이나 평창 이런 이제 경과지, 그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노선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 우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등등 하면서 이제 뭐 지중화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겹치면서
1: 땅 밑으로 넣으라는 거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공사 중이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완공이 될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7년 이상 걸려서 이제 공사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송전설 건설이 특히나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발전소도 사실 짓는 게 쉽진 않지만 이 발전소는 어쨌든 한 곳이잖아요, 지역에. 근데 이제 송전탑 같은 경우는 수십 킬로 혹은 뭐 100km 이상씩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마을을 다 지나야 하다 보니까 여기 송전탑 하나 놓고 나면 그다음 마을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자를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기적이라고 볼수 있느냐. 사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체로 지방에 발전소를 짓고 이거를 수도권으로 끌어다 쓰는
1: 맞아요.
0: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아니 우리가 쓸 것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보내느라고 왜 우리 동네에 그런 걸 놓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도시에서는 보기 싫다고 전봇대도 다 지금 땅으로 파놓고 안 보이잖아요. 잘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그렇게 거대한 철탑을 놓는다고 이렇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 15일에 그 기후부가 계획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송전망을 새로 지을 때 주민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병목인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내놓은 거죠.
1: 예, 저도 우리 학부생들 수업 가르치면 1년에 한 번씩 충남 당진에 가보는데요.
0: 네.
1: 거기 가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10기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1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는 당진시의 주민들이 하나도 못 씁니다.
0: 네.
1: 다 송전탑으로 수도권으로 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그 당진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0: 맞습니다.
1: 실제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1: 자, 주민 피해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 과연 정부가 제대로 짜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이번에 나온 방안을 이제 키워드만 따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화, 지중화, 소득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라는 거는 새로 놓는 철탑의 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 송전선로가 필요하면은 그냥 별도의 철탑을 세우는 게 기본값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기존 송전선로에 신규 선로를 추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보도자료에서는 2회선에 2회선을 더해서 4회선으로 신설 통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송전탑을 뭐 가까이서 보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이렇게 좌우 대칭인데 이게 한쪽에 상중하 그리고 또 상중하 이렇게 해서 약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두 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회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한쪽 선로가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두 개를 이렇게 좌우에 놓고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두 배로 늘려서 이제 4회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회선을 2차로를 4차로로 늘리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철탑이 4723기가 필요한데 요거를 2509기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1: 예, 거의 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저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생각해도 안전성은 괜찮나?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0: 네.
1: 정부가 나름 또 생각이 있겠죠.
0: 네.
1: 자, 탑 하나를 놓아도 효율은 좋아진다 이건데요. 두 번째는요.
0: 네, 두 번째 지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철탑이 마을을 지나면 좀 보기 싫잖아요. 왠지 뭔가 건강에 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갈등이 큰 구간은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득화는 송전망 주변 마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이제 약간 시그니처 같은 게 무슨 소득 이거잖아요. 네. 햇빛마을 소득, 바람마을 네. 소득 이런 거. 그것처럼

0: 이번에 들고 나온 게 개통 햇빛소득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국가기관 전력망이 지나는 그 지방 정부에 킬로미터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중에 3분의 1을 송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대별로 연간 300만 원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에 뭐 송전탑 입지나 송전망 경로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늘리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 그래요. 뭐 요약해 보자면 철탑을 최대한 덜 짓고 또 이왕이면 눈에 안 보이게 땅에 묻고 그리고 주민들 소득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이 이제서야 나온 거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송전탑 갈등 문제가.
0: 맞습니다. 그런 같은 질문이 사실 브리핑 때도 기자단에서
1: 아,
0: 나왔어요. 왜 이런 걸
1: 그렇군요.
0: 이제서야 나왔냐 했는데, 뭐 정부 쪽 답변은 나름 노력을 했는데 뭐잘안 됐다 이런 취지였고요. 저는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하면 그동안 송전망 확충이 정부 의사결정에서 어쨌든 최우선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밀린 게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과거에 개발연대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경제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좀 눈감아주고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0: 네.
1: 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의 희생 위에 전력망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더
0: 그렇죠.
1: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당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도 이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정부가 더 이상 송전망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는
0: 네.
1: 앞으로 굉장히 전력 공급의 병목이 심각해지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겠죠.
0: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최소화, 지중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부가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역점 사업을 두고서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안전성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2회선에 2회선을 더해서 4회선을 만드는 게 그냥 철탑에다가 전선 전기줄 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3, 4호 킬로볼트 송전선 같은 경우는 그 전선 한 가닥만 해도 킬로미터에 2톤 정도가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송전선이 전선 한 가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닥을 묶어서 쓰고, 그리고
1: 그래요.
0: 송전탑 하나에도 여러 회선이 걸리다 보니까 킬로미터당 수십 톤씩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 플러스 1을 하려면 또 송전탑을 새로 짓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중화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 154킬로볼트 같은 경우는 최대 21배, 345킬로볼트는 최대 12배 공사비가 더 비싸다고 하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1: 예, 사실 한전의 제1 책무는 송전망 건설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왜냐하면 발전은 이제 민간도 좀돼 있고 다른 나라 보면 판매도 다 민간으로 확장돼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송전망 건설 이건 국가 기관 시설이니까
0: 그렇죠.
1: 한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 네.
1: 여기에 지금 안 그래도 한전이 적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주민들 수용성도 매우 낮고
0: 네.
1: 참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죠. 어쨌든
0: 네.
1: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0: 네.
1: 근데 송전망 건설은 지금까지 아까 잘 얘기해 주셨듯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0: 네.
1: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전력망으로 버티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이건 어떻습니까?
0: 그거에 관한 대책이 나온 게 이제 지난달 29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 송전망이 지을 때까지 어쨌든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
1: 네.
0: 망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존 망의 여유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최대 출력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전력망에 자리를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이 그렇게 최대 출력을 내는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망을 비워뒀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새 발전소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태양광 전용선로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15%밖에 안 되는데도
1: 네.
0: 불구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려면 또 송전망을 깔고 막
1: 네.
0: 이런
1: 네.
0: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더좀 빡빡하게 더 들어올 수 있게 거기에 연결을 해주고 만약에 진짜로 망이 혼잡하게 되면은 그때 출력 제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새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ESS 활용 방안도 당연히

0: 담겨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넘칠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방전하는 이런 거니까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변전소 송전망 비증설 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0: 용어가 굉장히
1: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0: 네, 용어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지금 송전망은 사고에 대비해서 평소에 일부 용량을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1: 네.
0: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차선 하나를 갓 길로 비워두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ESS를 깔게 되면은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ESS가 즉시 뭐 전기를 받아주거나 혹은 다시 흘려주거나 하는 어떤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워뒀던 그 갓길을 그냥 계속 비워두지 말고 이것도 그냥 전기 보내는데 쓰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새 송전선을 짓지 않아도 더 이제 꽉꽉 담아서 쓸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네, 변전소도 뭐 ESS 물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이거는 선을 더 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비증설 대안.
1: 아.
0: 네, 영어로는 non-wires alternatives라고 부른다고
1: 그래요.
0: 합니다. 네.
1: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이 전력화 시대에 앞으로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통합되는 시대에 굉장히 상식이 늘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0: 네.
1: 아, 이게 송전망에 또 이런 식으로 송전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또 ESS 기술이 거기 들어가면서 가능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네요.
0: 네. 이 밖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 망을 사업하는 사람한테 다시 나눠주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호남의 2030년까지 해상풍력 15.8기가와트의 망 접속권을 누군가가 이제 다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러저런 사유로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그때까지 들어올 물량이 3기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원래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업자들이 계속 망을 차지하고 있으면 신규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들의 접속권 을 회수를 해서 당장 사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자리 잡아먹지 말고 허수 사업자는 방 빼라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걸 다 더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그 수용량이 송전 기준으로는 52기가와트, 배전단은 26기가와트가 더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1: 네. 그 제가 현장에 있는 풍력 사업자들 만나보면 정부에서 이거 뭐 앞으로 해상풍력 수요 늘리고 시장 키운다고 하는데 당장에 접속이 안 돼서
0: 네.
1: 사업하는데 돈을 못 버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다.
0: 네.
1: 은행에서 그런 불확실한 사업에 돈도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런
0: 네.
1: 목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상당한 용량을 이제 다시 확보하는 건데 그럼 현재 호남 이런 곳에 전기 못 만들고 묶여있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 좀 숨통이 트이고 접속이 돼서 전력 공급해서 돈 버는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0: 네. 그동안 뉴스에서 이제 호남에 태양광이 많은데 이거 전기 못 쓰고 있다 지금
1: 네.
0: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호남이 전역이 개통관리 변전소라는 걸로 묶여 있었습니다.
1: 네.
0: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망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신규 발전사업 못 들어오게 꽉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30년 100기가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전력 질주에도 사실 이게 될까 말까 한
1: 네.
0: 정도의 규모인데 이걸 출발도 못하게 막고
1: 맞아요.
0: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지난 1일부터 개통관리 변전소가 풀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사업자부터 다시 접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접수를 재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일면에 쓴 언론사가 이제 일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송전망 신설 없이 재생에너지 수용량 늘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면에 보도가 됐는데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임시방편에 기대지 말고 송전망 증설이라는 전공법을 빨리 취해라. 또 이렇게 사설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그런 사설은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요?
0: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망을 늘리는 거랑 망 이용 효율화하는 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야 되는
1: 네, 서로 보완관계죠.
0: 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깎아내렸는데 이게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워낙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이게 취지가 와닿지 그 전달이 안 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지점이었다.
1: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이른바 그 전력의 개통 전문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0: 네.
1: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꽤 들었어요. 발표도
0: 네.
1: 들었고 그러니까 실제 현재 망을 ESS 기술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0: 네.
1: 추가 건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0: 네.
1: 현재의 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0: 이제 정부가 이걸 좀 수용해서 가는 것 같은데 네. 제발 좀 전문가들 얘기를 잘 듣고 이게 수용 가능하고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면 좀 빠르게 수용해서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저 같은 경제학자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거 건설비 네.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그리고 사실은 건설한 다음에 이거 이용한 이용료는 제대로 받고 있냐. 그래야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네. 게 다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은.
1: 맞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뭐 송전만 건설하고 하면 한전이 일단 짓고 그거를 전기요금을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는 네.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전 부채가 210조 거의 뭐 어지간한 나라의 야. 예산 정도에 준하는.
0: 야, 이거 우리나라 그런,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넘어요.
1: 네, 네. 그런 엄청난 규모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송전망 확충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AIDC라든가 반도체 산단이 또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특정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또 수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구글이 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온 국민이 이걸 전기요금으로 이걸 뒷받침해는 게 맞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이게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이른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백래시.
1: 맞습니다.
0: 이 엄청난 거부감의 핵심이 이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왜 일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 때문에 그곳에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되느냐.
1: 네.
0: 왜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반발인 거죠.
1: 네. 그럼 지금은 현재 기업이 어디까지 돈을 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요. 이제 전기가 공장까지 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이제 고압으로 송전이 되고 그럼 송전망을 타고 와서 공장 가까이에서 다시 변전소에서 전압이 낮춰지고
0: 그렇죠.
1: 그럼 그게 이제 공장으로 이어지는 전용선로를 타고 공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현재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전용선로와 공장 내 뭐 자기들이 쓰는 변전설비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이제 딱 고 자기들이 쓰는 것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비유를 하면은 기업은 그냥 이제 공장 앞에 진입로 여기까지만 딱 돈을 내고 앞에 그 공장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비용은 다 이제 한전이 부담을 하고 예. 요거를 이제 전기요금으로 회수를 했던 거죠. 이런 거를 샬로우 커넥션, 우리말로 하면 얕은 접속 비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전력 수요가 막 지금처럼 막 급하게 늘어나지 않는 지금까지 구조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AIDC라든가 반도체 산단 이렇게 막 거의 기가와트 단위의 전기를 네. 쓰는 이런 수요가 막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그 기업 때문에 변전소가 새로 들어오고 송전망을 보강하고 막 이런
0: 그래요.
1: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0: 자, 이게 정말 또 기존의 우리나라 방식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송전망을 건설하고 나서 이용료는 또 별로 안 받는
1: 네.
0: 산업의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가 비용을 또 한전이 떠안는 구조로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비용 구조, 요금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던 거죠.
1: 네.
0: 기술적으로 이 송전망 보강은 특정 기업 때문에 필요했다. 뭔가 그렇게 지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기는 또 여타 지역에도 갈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좀 예민한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1: 그렇죠. 이제 송전망이라는 건 어쨌든 여러 발전소에서 와서 이제 한꺼번에 다니는 길이니까 이거를 특정 기업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해도 그거를 정말 딱 그 기업으로 특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가 궁금해 전문가분께 여쭤보니 기술적으로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 기업 수요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보면 그 기업의 수요 때문에 어느 선로나 어느 변전소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걸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다고 해요.
0: 네.
1: 이제 근데 진짜로 어려운 거는 그 비용을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눠야
0: 네.
1: 이게 공정한가.
0: 네.
1: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0: 네.
1: 그래서 제도를 잘못 설계를 하면 먼저 들어온 기업이 그냥 모든 부담을 다 뒤집어 쓰고 뒤에 들어온 기업들은 그냥 무임승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뭐 형평성 이런
0: 네.
1: 거에 맞춰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0: 네.
1: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 백악관에 불러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전기 너희 추가로 필요로 하는 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너희가 직접 다 부담해라.
1: 네.
0: 민간에게 절대 전가시키지 마라.
1: 네.
0: 막 이런 얘기도 하고
1: 예.
0: 또 서약도 하고 막 이런 걸 제가 보긴 했는데
1: 네.
0: AI 대전환의 시대에 그 불똥이 관련 여러 산업으로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문제에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이런

0: 제도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미디어 클리프 윤지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CBS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미국 정부가 우리 국가정보원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는 등 한미관계 전반에 이상 기류가 번지고 있습니다. 일말의 갈등이나 오해를 풀어내야 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배경엔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소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본인 저축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금융기관 대출 등이 더 필수적이라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한글날, 영문 간판들 속에 한글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점가의 오늘을 살펴봅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휴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개발 사업 참여 압박에 이어 국가정보원 배제, 여당 의원 비자 지연 등 최근 한미 간 이상 기류가 연달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 같은 징후에 청와대는 고위급 인사 방미나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대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가정보원과 산업부는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에 국정원 참여가 거부됐다는 어제 보도엔 수개월 전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일정 수준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대북 정보공유 제한사항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나 불신이 있다는 의혹이 적어도 일부는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준비 과정에선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져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0: 운동했습니다. 정의원의 80년대 반미운동 전력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2012년과 14년엔 정상적으로 방문했던 점에 비춰볼 때 한미관계 이상징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미 투자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본다지만 우리 입장에선 해소가 시급한 사안이라 청와대도 해결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이 미국을 찾아 한미 간 쌓인 오해를 푸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데 11월 중국 선전 APEC이나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등 다자회의 때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도 우리의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2: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 했지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3: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엔군 사령부의 불승인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따지고 보면 이번 지뢰 사고도 유엔사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사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국경선 요새화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난 6월에는 아예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에 근접해 국경선 공사를 하고 그 전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MDL을 넘어설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정전협정 실무를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 수석대표가 9달이나 공석 상태인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이 관례적으로 겸임해온 자리였지만 유엔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사의 이 같은 태도에 비판이 일면서 우리 군과 유엔사 간 오랜 기간 진척이 없던 MDL 기준선 일치 작업은 그나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로 시작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은 18년 만에 대사 소환이라는 강경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양국 관계가 강대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오수정 기자가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4: 정부가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강도 높은 외교적 항의 조치로 지난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당시 권철현 주 일본 대사를 소환한 이래 18년 만입니다.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는 양국 간 비공개 협의를 어긴 것이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 이런 가운데 양국의 갈등이 대러시아 제재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상 간 공개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외교적 협의의 공간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북한군 포로 추가 송환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충돌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오늘은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서울 종로는 한글 간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최근엔 영문 간판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찌된 영문인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종로의 한 거리. 한글 간판만큼이나 영문 간판도 눈에 많이 띕니다. 취재진이 직접 400m 구간을 살펴보니 한글 간판과 영문 간판이 각각 13개, 한자 간판도 한 개가 확인됐습니다.

0: 커피 전문점은 물론 한복 대여점까지 영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일대 상인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손님이 많아지면서 다시 영문 간판을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말보다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최혜린 씨입니다.
1: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요. 영어로만 있으면 이게 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도 안 갈 것 같고 한글 간판이 나을 것 같아요.
0: 인사동 상인들도 한글 간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금속 공방을 운영하는 김진희 씨입니다.
2: 예전에 비하면 외국분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경복궁이나 그런 일대도 인사동처럼 제지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0: 현행 5개 광고물법은 간판에 외국 문자를 쓸 경우 한글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등록된 상표는 예외고 5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간판도 단속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하영입니다.
3: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혁 원 위원장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사과했지만 청와대 지시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5대 은행장이 다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4: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피해가 컸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확정한 매매 손실은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나 보고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환율 문제가 심각해 전 부처가 함께 방안을 고민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봤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무위는 어제 국감에 앞서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대 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3: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해킹이 국내외에서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특히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킹에 나선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진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에는 아르텍스라는 이름의 AI 침투 시험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해커가 직접 취약점을 찾는 기존 해킹 사례들과 달리 해커의 지시를 받은 AI 에이전트가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누군가의 지시도 받지 않은 AI가 스스로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도 최근 들어 잇따라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AI가 헬스장 예약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헬스장 예약 순위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지시하지도 않은 상위 예약자 명단을 삭제한 겁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픈소스 AI 플랫폼 해킹 사건 역시 AI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 탈취에 나선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AI가 해킹 도구를 넘어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7: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뭐 이렇게 알린다, 뭐 보고한다든지, 뭐 사전에 좀 모델을 한번 뭐 평가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재까지 피해액이 2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박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 올림픽공원을 무법 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6.3 지방선거 직후 시작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126일째입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유노유노와 앰플라인 콘서트 등 행사 19건이 취소되면서 16억 원 넘게 손해를 받고 방범 셔터와 방화문, 창문 등이 부서져 복구비도 4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주차장 150면을 점거당해 2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났고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과 매점 손실 등도 쌓였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비용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지난달 말까지 송파구 선관위에 청구한 대관료만 5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통제할 수 없는 시위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표 직후 이틀치를 뺀 나머지 비용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최단체도 분명치 않은 시위대에게 일일이 배상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책임질 곳이 마땅치 않은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운영업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0: 올해 들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8개월 만에 7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경찰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도 우려되네요. 김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내린 보완수사 요구는 모두 7만 6,800여 건에 달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 전체 건수의 82%를 웃돈 수치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3년 8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10만 건을 넘겨 수사권 조정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 만에 6,600여 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 제주지검 역시 전년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수원지검의 요구 건수도 12,000 건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재수사 요청 역시 8,800건을 넘어섰습니다. 강원 춘천지검의 경우 재수사 요청이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급등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사건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과부하와 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종록입니다.
0: 새로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는 공소청은 어떨까요?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가 이를 직접 보완할 수 없어서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서둘러 풀어내는 게 당장의 과제입니다. 공소청의 과제, 나채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4: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지만 재판을 맡고 형을 집행하거나 범죄로 번 돈을 환수하는 업무는 계속 담당합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정원의 80% 수준의 줄어든 인력으로 기존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 기소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추가 수사를 기다리는 사이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관세,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돼 오래 묵힌 사건이나 잘못된 수사 절차를 어떻게 걸러낼지도 과제입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미 재판에서 불거졌습니다. 공소청 출범 첫날 특검 파견 검사들이 기존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의 결심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상의 빈틈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0: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열심히 저축하면 가능할까요? 부모님 지원이 많거나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 찬스도 없고 돈 빌리기도 마땅찮은 이들에게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0: 최창민 기자입니다.
1: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를 마련한 신혼 가구는 주택 자금으로 평균 3억 3천만 원가량을 동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평균 1억 1,500만 원,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 지원금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거 자금에서 각 재원이 차지

0: 수도권의 높은 집값 장벽도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신혼부부는 지방에 비해 자가 보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신혼가구의 주거 문제를 세대 간 자산 이전과 금융 접근성에 얽힌 사회구조적 산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가 없는 신혼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부모의 자산 격차가 세습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1: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쓰면서 이달 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더하면 지난해 국가 본예산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거둔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까지 3년 동안 거둬들인 영업이익보다도 20조 원 넘게 많은 액수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돌파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달성해 본 적 없는 실적 신기록입니다. 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린 메모리 초호황이 천문학적 규모의 실적으로 재확인된 겁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달 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투톱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약 77조 1,700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대다수의 빅테크 실적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겁니다. 최근 사용자와 비서처럼 상호소통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 등 기술 발전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삼전닉스의 미래 전망은 더 밝습니다. 두 기업의 올 한 해 영업이익 합산액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은 633조 원으로 이는 670조 원대였던 작년 국가 본예산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3: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윤준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윤 기자.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첫 소식은 어떤 거예요?
4: 네, 쿠팡 한밤중에 목통 사태입니다. 오늘 새벽 0시가 조금 넘어, 그러니까 어젯밤 12시를 넘어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쿠팡과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쿠팡 계열 서비스에서 일제히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쿠팡은 알다시피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이고요. 쿠팡 이츠는 배달앱, 쿠팡 플레이는 OTT 플랫폼인데요. 이들 서비스가 동시에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면서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쿠팡 물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배송에 차질을 빚거나 일부 주문 상품이 취소 처리되기도 했고요. 쿠팡 이츠에서도 음식 주문을 수락한 뒤 전산 장애가 일어나 조리 완료 버튼을 누르지 못했거나 아예 주문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배달 라이드의 경우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밤중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하소연이 주를 이었는데요. 쿠팡이 부랴부랴 쿠팡 캐시 5,000원과 3,000원 상당의 쿠폰 지급 등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1: 네, 지금 뭐 최근에 해킹 사건이 잇따르는 와중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이용자들이 아마 좀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쿠팡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모양새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4: 네, 전영모 세레머니의 후폭풍입니다.
1: 전영모.
4: 예, 그렇죠. 이제 군대 전역할 때 쓰는 그 모자를 말씀하는 건데요. 얼마 전 막을 내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병역 면제를 자랑하듯 언급했다가 논란을 샀는데요. 네. 그 후폭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승수 선수가 있는데요. 앞서 박 선수는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전영모를 착용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군복무를 조롱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자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대회 당시 시상식 영상이 뒤늦게 확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달군 박승수 선수의 시상식 영상을 보면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금메달을 받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장난스러운 행동이 담겼는데요. 시상식에서 카메라를 향해 혀를 내미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의

0: 가벼운 태도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른 겁니다.
1: 네.
0: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병역 특례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 제도도 선질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러게요. 이게 경솔한 언행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0: 네, 신조어의 두 얼굴입니다. 혹시 앵커님은 전매추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1: 전매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이게 점심 메뉴 추처를 줄인 말인데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엔 서베이가 한글날을 맞아 진행한 신조어 인지도 조사 결과 방금 여쭤본 전매추라는 신조어에서 세대 간 인지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1: 네.
0: 20대 이하는 80.2%가 전매추라는 말을 알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불과 6.6%만 뜻을 안다고 답해서 그 격차가 무려 73.6%포인트에 달한 건데요. 이 밖에도 억지 텐션을 줄인 억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말하는 알짤 닥닥깔센, 긍정적 사고를 뜻하는 럭키비키 이런 등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컸습니다. 대표 신조어 20개를 추려서 뜻을 아는지 물어봤을 때에도 20대 이하는 평균 14.6개를 알고 있었지만 60대 이상은 4.5개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신조어를 두고 한편에선 짧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세대 간 언어 장벽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기성세대들은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늘크크, 밤티 이런 정체불명의 신조어들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무심코 쓰는 신조어, 오늘 한글날을 맞아 잠시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준호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한글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한낮에는 25도를 웃돈 곳이 많았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 아침에는 8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없지만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9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홍재표, 윤준호,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속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0: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0: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1: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0: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진영 100주년이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한 지 580돌이 되는 날입니다. 한판 승부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죠.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이 여당 의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은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범여권 내에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과 정치 현안 함께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하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예, CBS 박종희 한판 송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 휴일을 보내드리고 있죠.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그레이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방원석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우리 정옥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 색깔과 어울리는 그린.
5: 네.
2: 잘 어울립니다. 원샷 잡아주세요. 예, 정 의원님과
5: 네,
2: 예, 녹색이 잘 어울립니다.
5: 네.
2: 예, 아름다우십니다.
5: 네, 녹색을 좋아해요.
2: 예, 네. 잘 또 소화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예, 어울리십니다. 자, 일단 정 총리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갈 때 비자 필요한데 아니 그래도 여당 전 당대표였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지연이 됐고. 그래서 미국 가려다가 유럽으로 변경을 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비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은 어제 8일 확인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외통이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등을 방문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2: 예.
3: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정 의원은 미주반에서 구주반 유럽 담당으로 옮겨서 국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2: 예.
3: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참여가 문제가 됐을 거란 추측에 대해 문제가 됐다면 2012년에도 발급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2: 예.
3: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에 정 의원은 또 그때는 비자를 발급받았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못 받은 적이 있긴 있었네요. 2012년, 2014년에는 받았다가 2013년에는 또 못 받았었고.
3: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받고 두 번 못 받았던 거죠.
2: 어렵네요. 자, 이제 이러한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3: 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신망 높은 사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외교적 깊이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예.
3: 한편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극단적 주장과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에 자제를 당부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예.
3: 또 과거 방미 과정에서 찍은 미 하원 의원들과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2: 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 SNS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당대표가 미국과 관계 좋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 예, 이제 정청래 의원의 SNS군요. 심사 중인 상태, 리뷰. 정청래 의원님 미국이 아니라 영어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예, 리뷰 또 영어까지 써놨고,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 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 자제를 부탁한다.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다. 리뷰 중인 상태고. 안 돼!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이다. 이제 프로세싱 과정인 것이다. 펜딩.
4: 뭐 거부는 아니지만 저게 예.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2: 예.
4: 뭐 거부의 의사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공무상 출장인데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2: 외교부?
4: 아니 미국을 탓할 문제.
2: 아, 미국.
4: 원칙이 없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2: 그렇죠.
4: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일관되게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마음대로 내주고 싶을 땐 내주고
2: 예.
4: 목니 부리고 싶을 땐 목니 부리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너무했죠. 그냥 한국에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2: 그러니까요.
4: 지금 뭐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의 목니를 부렸다는 게 그래서 미국이
2: 저를 보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4: 네, 네. 미국이 보면 마치 무슨 이 비자 발급해 주는 게 예. 대단한 자신들의 무엇인 듯
2: 예.
4: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저는 뭐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하고 뭐 그 오랜 동맹 관계 혈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2: 예.
4: 마치 이제 한미 간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은 제가 보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2: 예.
4: 한미동맹 이상규류라면 아마 의원들 전체가 안 나왔어야 이상규류라고 부를 만한데.
2: 아니,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4: 좀 그러면... 오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2: 2012년도 때는 받았고 14년 때도 받았는데 13년에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경고장이 몇 년 전이야? 10 3년 전 이미 왔었던 거네.
4: 그러니까 이미 야당이 묶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과장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근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산기류가 흐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산기류가 흐르면 어쨌든 그쪽이 뭔가 원칙이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우리 정 의원님 또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5: 저는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그러니까. 네. 살기도 하고요.
2: 아 맞네.
5: 이런 경우를 제가 겪어보질 못해갖고 제가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2: 아, 의원님 가면 이제 비자 프리패스죠.
5: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2: 똑같이
5: 그
2: 보죠.
5: 똑같이 봐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그 프리패스 아니에요. 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국정감사잖아요. 외통위에서. 예,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이라 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죠.
2: 그렇죠.
5: 미국은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라면. 제가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라면 일단 본인만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걸 오늘 알았을까요? 그 며칠 전부터 좀 기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직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2: 의전세 몇 위예요?
4: 7위.
2: 7위.
5: 그렇다면 일단 지금 한국에 주한 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미셸 스틸 팍이에요. 팍. 아, 한국계예요. 예.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정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예. 무슨 일에선지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는 이런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2: 그렇죠.
5: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느닷없이 벼락 맞듯이 하고서 유럽으로 돌렸. 이게 무슨 블랙코미디. 그러니까 또 그 야당 의원은 무슨 뭐 엄청난 뭐 재앙이 일어난 경고장.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리안 네. 중에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그 외에는 they don't care. 별로 몰라요.
2: 예, 예.
5: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몇 명이나 알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무심함에 대해서도 솔직히 속상하죠. 그래도 아까 권력 서열이 7위까지 있었던 7위.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해프닝이 또 일어났다라는 게 그리고 보세요. 13년에 못 받았는데 26년에 못 받았지만 예. 12년, 14년을 잘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89년에 학교 다니면서 왜 대사관저에다가 방화시도 해갖고 네. 걸려가지고 네. 그 당시 대사가 넌그레그 대사거든요.
2: 야.
5: 그래서 2014년에 그 넌그레그 대사 집에 가서 또 사과도 하고 왔어요. 나름 한 건데
2: 했는데.
5: 아니 그때는 그 전직 대사한테 사과도 하면서 네. 아니 그 전직 그 당대표로 미셸 스틸 박하고
2: 교류도
5: 좀 하고 그랬어야지.
2: 아 그러네요. 자 김수인 평론가.
3: 네 일단 2012년에는 발급을 못 받았고 13.

0: 13년에
1: 아, 12년에
0: 받았고 13년에 못 받았고 네. 14년에 받았고 이번에 못 받았다. 이건 글쎄요. 미국에서 미국도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한 건지
2: 예.
0: 아니면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건지
2: 공무원이 바뀌었나? 담당 공무원이?
0: 그게 좀 불명확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 어떤 뭐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서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한다면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훼손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 사안이 이제 방치가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 이게 예. 이럴 수 있는 게
4: 이럴 수 있어요.
3: 그 왜 취업 비자 그러니까 맞아요. 취업 허가를 받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이 사람 비자 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로또 돌리시듯 돌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의 변호사, 똑같은 능력의 네. 뱅커 이래도 그래갖고 되는 사람은 거기 남을 수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2: 예.
3: 근데 이분이 89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4: 남아 있죠, 당연히.
3: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이 사람 89년 what happened 그러면서 안 돼. 이번에 안 돼. 그러다가 또 2012년 14년은 또 어떻게 해서 가고 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년 던진 건 아니잖아, 화염병을.
2: 그렇지.
3: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진작에 보좌관들이나 정청래 의원실에서 조처를 했어야죠.
4: 근데 최근에 좀 그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이 이후에
2: 예.
4: 유학생들도 그렇고
2: 맞아요.
4: 주재원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 특파원 가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SNS 검열 같은 거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2: 맞아요. 네.
4: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저는 없지 않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공무상의 출장이고
2: 아니 주미 한국 대사 강경화 대사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 공관을 감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가는 건데 아하. 그리고 연례적으로 늘 있는 그 행사잖아, 늘 있는 이벤트잖아요.
2: 에.
4: 우리 국정감사 때마다.
2: 그러니까.
4: 그런데 여기서 제동을 건다는 건 저는 미국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2: 아.
4: 그냥 뭐 랜덤으로 돌리다가 뭘 모르는 사람이 89년도 기록 이거 서류 밑으로 넣어놔 이게 아니고 상당한 고의성이 내재돼 있다고 봐요.
2: 자 이런 상황 예.
3: 아니 별 얘기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주미 한국 대사도 있고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계고 또 외통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2: 네.
3: 정청래 의원실에서도 하면 그렇게 해서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그래도 당신 89년에 던졌으니까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2: 37년이구나. 예, 어쨌든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6월에 한미일 외교 당국과 실무로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고 통보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국정원의 화이트 의원이 뭐 거부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0: 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 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었는데요.
2: 예.
0: 이 회의는 3국 외교 당국과 북핵 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의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2: 예.
0: 그런데 이를 앞두고 미국에서 국정원 참석 배제를 한국 측에 통보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 예.
0: 이 통보는 구두와 문서 두 가지 형태였고요. 미국은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안팎에서 국정원이 쿠팡 탄압에 관여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조치가 일회성이었고 현재 한미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정원은 3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가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 예, 자 일단 국정원은 한미협력에 문제없다. 외교부 역시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이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라.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없다 이런 입장이 계속 이제 당국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미일 실무협의 국정원 참석이 배제됐다 일회성이다라고 하는데 일회성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거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다가
2: 국정원 정보당국인데
3: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내부에 조용한 휘슬블로어가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얘기해줬다는 얘기거든요.
2: 국정원 내부든지 미국이든지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0: 그다음에 아무리 공화당 정권이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에 비하면 좀 오만한 편이에요. 고압적이고. 네, 네, 네. 그런데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60명이나 들어가는데 국정원 니들 빠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서 쿠팡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쿠팡 사태에 국정원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맞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연동시킨다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실무 회의를 하면서
1: 예.
0: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다라는 자체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해가 있었고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오해가
1: 일회성, 일회성.
0: 네. 일회성이라 그러지만 이건 일어나선 안 될 일이고 한미 간에 뭔가 공조가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물밑에서 또는 그 배후에서 이게 이렇게 다 부드럽게 해결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이거 사이버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지뢰 사태 때도 이거 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과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또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2: 네. 예. 예, 박 의원. 뭐 있었던 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국정원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역시 몽리라고 봅니다.
1: 미국에?
2: 예. 왜냐하면 한국 측 전체가 빠져라가 아니고
1: 국정원만 오지 마.
2: 예. 우리 국정원 관계자들만 오지 말라고 한 거고 뭐 쿠팡 사태 불만 표현일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열리는 연례적인 협의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본인들의 어쨌든 쿠팡 관련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갑질이죠.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곳곳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런 갑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풀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 측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 일부가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안보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합참의장이 나와서 얘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안 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측, 미국 측이 정확히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방위비인지, 아니면 지금 뭐 협상인지, 관세, 그 무역협상인지, 사실은 무역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 마찰이나 혹은 이견을 안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이 다 깨졌어요. 여기서 생기는 불만을 저쪽에다 갖다 뭐 화풀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의 위협이 이게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우리 정부의 어쨌든 그 협상력의 한계라고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생한 이런 기이한 현상들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1: 예.
2: 그런 잡음이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전 정청래 의원 비자 얘기보다 우리 정보기관 참석을 배제한 게 전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2: 그렇죠. 네.
1: 정보기관은 이런 거는 그냥 프리패스 아니에요. 그냥 간다고 하면 다 받고
0: 오히려 그
1: 여건은 다르잖아요.
0: 네. 미국 CIA에서 얼른 들어와 얘기 그러니까. 좀 해봐야지 네. 해야 될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그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 지금 그래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공여하지 않는 그런 정보는 북한 핵 미사일 관련과 바로 이런 기술 정보라는 거예요.
1: 예.
0: 이걸 왜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상당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국 내에 한미 정책 조율과 관련해서 소위 언필칭 자주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1: 예?
0: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고 무슨 뭐 어떤 경제적인 투자가 연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 구성 발언서부터 시작해서
1: 예?
0: 이런 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 그런데 요즘에 트럼프보다 더 자주파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 57개 행무위가 있는.

0: 같지만 내 임기 때는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어쨌든 대북 정책 관료들이 주의를 시키려면 트럼프를 좀 주의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 사람들은 어떻게 트럼프를 주의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2: 예, 이제 문제가 큽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로 다시 또 눈을 돌려보면 추미애 지사. 이분이 계속 지금 경기 도정은 챙기고 계시겠죠? 경기도민 여러분.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 원을 당연히 수사 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2: 예.
3: 추지사는 결국 채널A 강요 미수와 고발 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대검이 특활비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아이폰을 보내 제대로 포렌식할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 후보자의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2: 예. 자, 아이폰 얘기 나오고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 얘기 당시에도 참 많이 나왔었죠. 비밀번호가 20자리였다고 했나요? 예. 근데 이제 못 푼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4억이 들어섰군요. 근데 그럼 형사부장이 승인 안은 못해요? 그 검찰총장이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꼴대옮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2: 친윤검사였다가 친한검사였다가.
0: 네,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2: 사업 승인 안 했다고.
0: 친윤검사라 그래서 친윤이 아니라는 근거를 쭉 청와대에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는 저 사람은 왠지 배신을 할 것 같아. 언제 등 뒤에 칼을 찌를지 모르는 사람이야. 예. 뭐 이런 모호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2: 예.
0: 심지어 그동안의 행정 모든 걸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심지어는 국정 동력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 급기야는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가지고 아니 대검 형사부장이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수사는 중앙지검이 가져가 있었고 예. 대검은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2: 그죠.
0: 추 장관이 그 오더를 내렸던 분입니다.
2: 예.
1: 아니, 당시 근데,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아니에요?
0: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 대검 탓하고 당시 형사부장 탓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당사자도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수사 배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합당한 근거나 어떤 팩트를 들어서 이제 반대할 만한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모든 그 이 가능한 스토리를 꿰어 맞추는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죠 이게.
2: 하극상.
0: 예. 네. 게다가 지금 본인은 경기지사입니다. 아니 제발 저 경기 도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민으로서.
2: 예, 그러니까 경기지사면 일종의 공무원 신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 공직자.
0: 선출직
2: 공직자죠. 선출직 예. 공직자. 예. 예. 자, 정 의원님.
1: 그 추 지사가 이제 그 소위 그 진영 내의 강경파의 지지를 독점하기 위해서
2: 예.
1: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아주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2: 그 여덟 번째 SNS 아니에요? 사실상?
1: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2: 예.
1: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왜
2: 강경파들
1: 무슨 저 멸칭으로 불려지는
2: 예, 예, 예.
1: 그분들이 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2: 조국, 아 김어준 월드
1: 조국 원장을 포함해서 너무 지금 너무 나서니까
2: 아.
1: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2: 예?
1: 지금 어찌 됐든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중수 청장 후보가 친윤이라는 거잖아요.
2: 예.
1: 근데 저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이 들려요.
2: 아.
1: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아니에요.
2: 예, 예,
1: 근데
2: 예.
1: 솔직히 정치적으로 가장 수모를 많이 당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텐데.
2: 검사들한테 친 검사들에게.
1: 본인은 오히려 어머니였잖아. 어머니. 누구 누구의 모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2: 보수의 어머니.
1: 네, 보수의 예. 어머니 뭐.
2: 예.
1: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14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임명시킬 것 같거든요.
2: 예.
1: 그 시나리오까지 다 전제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0: 지금 그 엔진을 풀 가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몸은 수원인가? 지방에 예. 있지만 예. 경기도에 있지만 지금 본인의 이 영혼은, 영혼은 지금 중앙에 있는 있다. 거죠.
1: 아, 예. 예. 계속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말씀 주세요.
2: 네.
1: 추미애 지사의 마음은 왜 이럴까?
2: 일단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거.
1: 승인 권한이 보고. 없잖아요, 이분이.
2: 그러니까 아니, 그 승인이 이제
1: 결제 권한
2: 제도적 제도적 승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승인.
1: 마음의 승인할 권한이 없죠. 네, 어쨌든
2: 일단 그 추윤 갈등이라든지 이때 있었던 일들에 예. 대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닌가. 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게 많은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고 김지용 후보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1: 예, 예.
2: 아마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문제 제기를 놓고 보면.
1: 예.
2: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게 엎혀가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을 있다. 때는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추윤 갈등도 내란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아.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1: 예.
0: 추미애 그 당대표는 제명 있는 내가 키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마인드가. 하고 그랬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안 지키면은 내가 멱살 잡는다.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1: 예.
0: 진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행에
1: 예.
0: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그 대적하는 위치에 본인을 포지셔닝하고 싶은 것 같아요.
1: 예, 저는 뭐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아니, 안 되는데
3: 이거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개파 갈등하고도 궤가 좀 달라요.
1: 아,
3: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추미애 지사는 이랬어요.
0: 맞아,
1: 아, 맞네.
3: 예,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과거의 추윤 갈등의 책임을 전부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1: 예.
3: 이제 그런 식의 언행을 했었거든요.
1: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그랬죠.
3: 저분의 그렇지. 약간 그 아주 특유의 자기 정치 일종의 팀킬
1: 시작했군요.
3: 예, 때문에 다시.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 팀킬.
3: 소위 말하는 지금 뭐 문조 땡땡땡 이 그룹에서도 조금 달리 본다는 거예요. 이 추미애 지사의 최근 언행은
1: 아 그분들도 왜
3: 본인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다는
1: 거리 두기 한다. 자 하나만 이제 더 짚을게요. 북한군 포로의 그러니까 한국 송환을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갈등 대사 소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네,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음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국이 비밀 휴지 합의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감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1: 예.
2: 하지만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최상위 단계의 외교적 항의 조치로 꼽히고요.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티히 대변인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감정적 반응이다라는 반응인데 자, 박 의원님부터.
3: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점이 있는 거 맞는데요. 여기까지 갈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강한 대응을 언급을 해놓으신 사안이잖아요.
1: 네.
3: 그러면 외교부는 불태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3: 아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쟁 중인 나라고 지금 네. 침략을 당해가지고
1: 네.
3: 전 세계적으로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마찰이 있다고 대사를 소환한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일까 그런 점이 좀 염려돼서 저는 이제 대사 소환을 우리가 이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 전이라도 아직 소환된 건 아니잖아요.
1: 예.
3: 그 전이라도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외교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1: 예.
3: 조금 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외교부 장관이 그러잖아요.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저 청와대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1: 예.
0: 외교부도 얼마나 당혹해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정상과의 그

0: 그 회동인가
1: 예.
0: 거기서 1억불 지원 그다음에 전후 재건 뭐 이런 거 약속했거든요. 근데 나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이제 미사일 요격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받고 싶은 게 많단 말이죠.
1: 패트리어트.
0: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해서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뢰 도발 대응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1: 예.
0: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정말 무슨 광대 별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만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외교는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보 정책은 엉망진창이야. 똑같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같은 퍼센티지로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1: 예. 자, 이럴 때는 정보 당국에서 좀 물밑에서 뭔가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8: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시간인데요. 오늘 내전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1: 아유, 국정감사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휴일이라.
9: 네. 아니, 이번 주는 너무 좋아요.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10: 네, 아니 아주. 법사위는 재밌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9: 아 그런가요?
10: 네.
9: 아 저는
10: 다이내믹 법사위 뭐.
9: 다이내믹 법사위라서 네. 약간 관조하는 자세로 아.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 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0: 아니 오늘 의상도 그래요. 네. 오늘 아, 의상도 굉장히 찔리죠. 경건한 의상. 네.
1: 경건한 의상 약간 그 성직자 의상이야.
0: 맞아 맞아.
9: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르고 운영위에서 김태규 의원님이랑 싸워봤더니
10: 아. 안 되지 안 돼.
9: 그냥 제가 아니야. 너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네. 집에 와서.
1: 스스로 상처돼요.
9: 네, 그래서 아,
1: 타격감이 있어요.
9: 오고 나서 저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아, 그래도 내가 너무 했지 사과할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1: 야.
9: 내가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살 필요는 없다.
1: 아.
9: 소리 잘 지르면 뭐 사랑받고 그렇겠지만 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1: 예.
9: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
1: 예.
9: 그래서 관심 못 받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1: 김한규 의원님의 김태규 의원 그 질의 관련해서 싸운 썰.
9: 예. 김태규 의원의 싸운 뭐예요, 썰.
1: 잘할 네? 수 있는 게 뭐?
11: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1: 아니,
11: 침묵이야?
9: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0: 도대체
11: 이 난리통에?
9: 아니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김의겸 의원님한테 빨리 가서 간사니까 해결을 해라 야당 간사.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김의겸 의원님이 법사위 간사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0: 박승원 예. 간사가 법무장관 되면서 갑자기 저희 상임으로 와서 아니고. 아 후보자가 돼서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네. 네. 그래도 법사이니까 아니,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인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죠.
1: 아니 김학의 의원님이 그 박지원 의원님 옆에 앉아 계시죠. 주로. 네네. 그 박지원 의원님 소리 굉장히 많이 지르잖아요. 네. 아, 헤매! 근데 옆에서 우리 김학의 의원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 그래서 마음에 쓰이더라고.
2: 와, 근데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목 이게 네. 그 데시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복병을 만난 거예요. 김태규.
1: 그렇죠.
2: 예.
1: 야.
2: 그래가지고 뭐
3: 제가 솔루션을 냈어요. 그 두 분은 네. 마이크가 없어도 남들 마이크 쓰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 네? 저스티스의 차원에서 저스티스. 그 두 분은 마이크를 안 쓰는 게 낫다.
1: 아까 우리 네. 김영 의원이 마이크 꺼졌을 때 김한규 의원 잘 들어 하면서 여기 삼선 의원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 무슨 말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한규 의원 잘 들어.
2: 아 근데 예전에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정해 시간에 네. 상임위원장실에 이제 들어가요. 아.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 거기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문 열고 딱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고 다선 의원, 뭐 사선, 오선, 육선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예. 이봐 아니 상임위 시간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자네는 빨리 사과해 여기서 막 이래요.
1: 군기를 잡는구나. 네,
2: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고 예. 이러지. 지금처럼 뭐 완전히 그냥 그 삿대질만 거의 한 뭐 한 10분 뭐 15분
1: 아,
2: 하잖아요.
1: 삿대질이 뭐예요? 이게 소리를 그냥.
2: 아니 삿대질은 이 질이고 아. 그다음에 소리도 같이 지르잖아요. 네. 그 거의 그 막말 논쟁이고 막 그 그냥 18분을 10뭐 고기 18분에 뭐
1: 18인분, 6인분.
2: 아, 18인분, 6인분 혼자
1: 6인분 혼자 드셨다.
2: 어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이게
1: 뭐가 재밌어요?
4: 아니 나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1: 6인분. 네.
4: 6인분. 6인분 먹었다는데 왜 모욕적이야 그게?
2: 모욕적이죠.
1: 아, 여성 법사위원장.
2: 아 그래서 그렇구나.
0: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있었는데. 게 아니라 네. 곽규택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욕적이에요. 무슨
4: 왜요?
0: 말이냐면 그것도 곽규택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님하고 전에 싸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곽규택 의원님이 소리를 계속 지른다고 서영교 위원장이 꽥꽥꽥꽥이라고 네. 불렀고 곽규택 의원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서팔계라고 불렀어요. 서영교 저팔계라고 해서 서팔계라고
4: 그러니까
0: 불렀거든요.
4: 그러니까 화가 나겠구나.
0: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4: 6인분이라고 6인분 먹었다 그런다 그래서 나 화 안 날 것 같은데 왜
2: 아니,
4: 그랬을까요?
2: 그래가지고 그 꽤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예,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어요.
4: 아, 근데 사실은 6인분보다 해서... 서팔계가 더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아, 서팔계 때 모욕적이었는데 그때는 국회 내에서 이런 일이라 면책특권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곽규택 의원님이 제가 보면 상대당이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4: 맞아요.
0: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예, 예. 저분이 되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4: 그러니까 당사장 기분 나쁜데 제3자는 웃겨. 그게 전략적인 거예요.
2: 아니에요. 아, 웃기지도 않아요.
4: 아니 곽규택 6인분 웃겼는데.
2: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1: 아, 싸우는 게
3: 불쾌하죠.
0: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곽규택 의원님이.
4: 아니 김태규보다는 그래도 덜 불쾌한 것 같은데.
1: 예, 그렇긴 해요. 네. 예, 자 김한규
0: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님이 아 이게 비유를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물론 이제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곽규택 의원이라서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문제 그 모욕적인 행위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님이 이제 내부 공개 회의에서 똑같이 서팔계라고 해서 서영규 의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도 고소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거라 되게 그걸 민감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곽규택 의원님이
4: 스토리가 있구나.
0: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슬프네요 사실.
2: 아 근데 여당 상임위원장은 야당 편을 조금 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상임위가 굴러가지.
3: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2: 너무 당파적이야.
3: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2: 너무 당파적이야.
3: 저는 야, 언젠가부터 이렇게 예. 국회 상임위에서 예. 그 질의 시간에 마이크 질의 그 기회를 얻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끼어들어요 막 옆에서 예.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보다도 약간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음번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파괴가 됐고 예. 아니 그리고 호칭이 평준화돼가지고 서로 야래.

0: 네. 아. 박지원 의원 빼놓고는 다 야야. 뭐 나이 뭐 무슨 선수 이런 거 관계없이
1: 아니 뭐 세상에 얼굴도 흉기라고 하는 판에
0: 그런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서로 인간이 아니라 그러는 얘기까지 지금 나갔으니 저는
2: 인간이더라.
0: 예, 저는 마음 같아서는 법사위 전체를 네. 불량상 임의로 국회에서 한 반년 정도 활동 정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3: 동의합니다.
4: 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법사위가 권한이 많거든요. 네. 타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을 다 법사위에 예, 올려야 되고 네. 원래 체계 자구만 봐야 되는데 내용을
5: 맞아요.
4: 갖고도
5: 자구.
4: 붙잡고 통과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2: 아.
4: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임위 그러니까 뭐 상원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인기를 끌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여야 모두 지금은 법사위가 인기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의원들도 힘든 거예요.
3: 아니 근데 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 근본적인
3: 예, 그럼요. 이번 그 22대 국회 법사위는
2: 예.
3: 아니 지금 여당이 거의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청을 지금 폐지하잖아요. 폐지했잖아요.
2: 예, 했죠.
3: 예, 형사 소송법 다 개정했잖아요.
2: 예.
3: 검찰 이제 수사도 못 하잖아요. 검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잖아요. 이런 이거 10년, 20년 걸려서 해도 할까 말까한 엄청난 혁명을 갖다가 지금 이거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법안 법률의 그 자구 체계 심사하는 게 원래는 법사위인데 예전에도 이제 법사위가 딱 길목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2: 예.
3: 법안을 통과시키고 저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운 적은 있지만.
2: 예.
3: 이번 법사위는 더 특이하게도
2: 아.
3: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지금 뒤흔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4: 아니 그러면 국감에서 차라리 그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이라면 제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 중수청장
2: 예.
4: 비어있는 이 문제를 세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와서
2: 6인분.
4: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자꾸 뭐 이러니까
0: 그렇겠냐.
4: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크게 그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4: 아니 그렇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고 빨리 질의를 오래 하는 게 낫죠. 제가 어제 첫 번째 질의였는데 10시 오전 10시에 회의하거든요. 제 첫 질의가 11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저라면 그 시간에 계속 저희의 정책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질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겠어요.
3: 제가 참으로 교과서적인 말씀하십니다.
5: 아니 근데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한쪽만 있어.
2: 한쪽만 있어.
5: 왜 오른쪽만 있어? 왼쪽은 없어. 뭐 그런
3: 그러니까,
5: 교과서가 다 있어.
3: 그러니까.
4: 아니 원래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국감 때 싸우고
3: 여기서도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4: 질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5: 두 분이 해보세요.
2: 오늘 네. 저기 김영호 의원님이 평상시에는 다섯 페이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휴일에서 두 페이지밖에 못 써오셨어요.
4: 어떻게 제가 전직 상임위원장한테 네. 대들겠습니까?
2: 아니, 네. 국방위 상임위원장. 네.
3: 아 이제 잘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따지고
2: 네.
3: 아, 묻고 질의하는 게 맞죠.
5: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네. 저기 김한규 의원만 같으면은 무슨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
3: 그러니까요.
5: 6인분이 나오겠어.
0: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나 정옥임 의원님만 같으면은
5: 그러니까.
0: 이런 국회가 안 되겠죠.
3: 아 근데 아, 정말 과거에
2: 낭만이 사라졌어.
3: 상임위 할 때도 옆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2: 예.
3: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 조금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2: 예, 예. 진정이 되면.
3: 예, 왜냐하면은. 그런 아마 내가 김한규 의원의 그
5: 맞아,
3: 심리가 이해가 가요.
5: 아니 둘이
3: 약간
5: 비슷하네.
3: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2: 나는 여기가 너는 누군가.
5: 국방위에서 뭐 때문에 그 보수 정당에서 뭘 안 한다 그랬는데 혼자만 나와서 뭐 하고 그랬던 거 있었는데.
3: 아, 우리 당에서 그 당론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잖아요.
5: 아, 그 국정감사 혼자 했어.
3: 근데 내가
2: 아, 맞네.
3: 국방의 시계는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5: 안 된다.
3: 그래 가지고
2: 아.
3: 혼자 국감을 열었어요.
2: 아 맞다, 기억난다. 네,
3: 열러 딱 네.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당 의원들한테 감금 당해가지고.
0: 맞아, 저 기억난다.
3: 근 3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2: 아 감금 당했었어요.
3: 네, 그래가지고 야. 휴지통에다 쉬하고 그랬네.
2: 아, 어머 세상에, 야 그때도 야만의 시절이 있었네.
3: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2: 네.
3: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네. 항상 하는 차시하는 말씀이 네. 야 김영우 저 굉장히 얌전한데.
2: 네. 강단 있다.
3: 굉장히 뭐라 그래 고집 있다 잘못 건드리면
2: 잘못 건드리면
3: 네, 그리고 그때 정진석 대표가 원내 대표인데
2: 예.

0: 야,
1: 좀안 맞았죠?
0: 저 우리 과 후배 하나 있는 게 저렇게 그냥 소개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2: 후배 하나 정외과 후배, 정외과
0: 후배. 말을 안 들어.
2: 말을 안 들어. 말. 심지어 같은 기자 출신.
0: 네. 같은 아니, 선배, 후배. 대선배죠. 우리
2: 대선배. 야. 근데 지금 또 박근택 의원이 법사위에서 네.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제기했는데 네. 이제 장관 시절에

0: 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자기도 한동훈 의원 공격하려고 자기도 조사해 봤는데 내가 자기도 살펴보니까 한동훈 의원 그 자녀는 천재더라. 그래서 좀 허위스펙 차원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1: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도 디테일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사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은 모든 검찰이. 일을 검찰이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입시도 아니고 그냥 수강 과목을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이슈를 갖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0: 예.
1: 그게 별게 아닌 거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다라는 게 수사의 이유였어요.
0: 예,
1: 그러면
0: 예.
1: 한동훈 전 장관 일도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사법공제 의뢰를 하면 되니까
0: 아.
1: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 문제가 안 되면 무혐의다라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이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사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사법공조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한동훈 장관, 조국 장관 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하는
0: 미국
1: 거고요.
0: 미국 대학 출신이죠. 조국 네. 장관 아들도 미국 대학 출신이고 그렇죠. 관련 얘기 하시다 당신 공주는 일사천리를 그렇죠. 됐는데 이건 왜 안 됐냐 이런 취지군요.
1: 네.
2: 근데 제가 미국에 좀 있어 봤거든요.
0: 예.
2: 근데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은 너무 천재예요.
0: 아니 그 천재.
2: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0: 천재부를 이제 판단.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AT 그다음에 ACT라는 게 있는데
0: 네.
2: 이 ACT는 SAT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0: 아.
2: 전 과목을 다 만점을 받았어요.
0: LSAT.
2: 아니 그거는 이제 로스쿨 가는
0: 아,
2: 거고.
0: 네, 그렇죠.
2: 그거 말고
0: SAT.
2: SAT는 보통 이제
3: 대학.
2: 학력 능력 평가인데. 거기에 과학 과목이라든지
0: AP,
2: 훨씬
0: AP.
2: 훨씬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ACT라는 시험이 있어요.
0: 아, 또 있어요. 어,
2: 그건 MIT라든지 아, 굉장히 예,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이제 보는데
0: 예, 예.
2: 그게 한 4~5 과목인데
0: 아.
2: 전 과목이 다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적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이런 것까지 또 들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러니까 성적 문제가 아니라 당시 검찰이 왜 그때 공조를 안 했냐. 아,
1: 저희는 이 사안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의심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과거에 수사했고 당시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눈치 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검찰 네,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조작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박균태 의원님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0: 예.
1: 그런 사례로 든 거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4: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검사, 이거 본인이 수사를 할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피의 사실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거의 인정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논문 대필 있잖아요.
0: 예.
4: 고등학생 시절에 무슨 케냐 출신의 그 논문 대필 벤슨인가 그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감 표명은 했는데 예. 근데 한동훈 의원이 좋아하는 팩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논문 대필이라는 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일종의 내로남불령 이중잣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이 자기를 뭐 성명을 100건을 내서 공격한다. 아니 본인은 하루에도 100건 내잖아요. SNS에다가
0: 100건까지는 아니고 한
4: 뭐 어쨌든 80개
0: 30여 건
4: 예. 본인이 한 80개 쓰기도 했어요.
0: 아, 그래요?
4: 김성원 그 네. 사건 때 그런 거 비하면 뭐 민주당이 자기를 뭐 그 성명을 100건 내서 공격한다 이걸 뭐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특히 586 정치인들의 과거 한참 비난 그런 허물까지 다 들춰가면서
0: 예.
4: 뭐 NHK부터 시작해서 무슨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번에도 이제 정봉주 의원이
0: 예.
4: 뭐 무슨 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뭐 별로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0: 예.
4: 정봉주 의원 과거에 이제 그 지뢰 관련된 실언이 있었잖아요.
0: 아, 예.
4: 그것도 들추고
0: 예.
4: 마찬가지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2: 아니 근데 뭐 자업자득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뭐 160몇 명하고 여당 의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이어도 능력만 된다.

0: 면은 80개, 100개 페북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팩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은 반성이 됩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사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우리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686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실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때 그거 아무나 못 해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페북에 글을 많이 쓰고 이러는 게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능력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1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0: 그렇습니까?
1: 2부에서도 좀더 치열한 이야기. 김영우 의원님이 준비한 게두 페이지 아직 차파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 다 자필로 써주셨어요.
0: 사진으로 찍어
1: 왔습니다. 사진을 자, 2부 기대해 주십시오. 김영우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의 활약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에는 8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모레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8: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6: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화면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CBS 말고 기독교 방송이라고 저희가 한글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글날을 저희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독교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가석방 요구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서 많이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또 급히 어제 냈습니다. SBS 단독 보도로 나왔었는데 진위가 좀 다르게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랄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김광민 변호사도 싱가포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김광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1: 뭐 김광민 변호사가 정치인이잖아요. 경기도
0: 지방의회 출신이죠.
1: 네, 출신. 네. 부천 시장 경선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당내 반향이 없죠. 국민의힘만 반향 좋아하는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정치인이나 지지층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거든요.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별 반영이 없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하죠.
0: 오히려 더
1: 못하죠. 네. 그리고 가석방은 법조인이면 요건을 알았을 텐데 요건도 충족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랑 얘기가 된 일인가 그게 아닌 것 같다. 변호인 입장에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네. 좀 무리한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 상황을 악화시켰고 예,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예. 분들 많을 겁니다.
0: 박 의원님.
2: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 접견하면서 뭐 서운하고 답답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걸 밖에다가 바로 얘기하면
0: 화가 많이 나 있다.
2: 네, 그게 의뢰인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직업 윤리에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그 변호인이라는 분이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 당내 개파 갈등이 한 축에 분명하게 선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본인은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서운함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정 유튜브들에 출연하면서 부쩍 그런 행보를 해왔는데 예. 이제 그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또 대통령을 압박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비춰진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어제 옥중에서 그런 본인의 입장문. 진위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아니 저러면 더 대통령이 가석방이고 사면이고 해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가석방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이 돼야 법무부에서 검토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알만한 변호사가 저렇게 뭐 압박하고 안 되면 뭐라도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터뜨릴 것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에요.
3: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과거에도 본인이 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또 그것을 번복하기도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변호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그 이화영 부지사를 아는 또 다른 그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그 피폐해 있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래요. 이화영 부지사가.
0: 그러니까 우리가 9년이죠, 아마?
3: 네. 우리 상식적 7년 8개월.
0: 7년 8개월.
3: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죄목만 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조작 기소라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석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의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화가 나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왜 화를 내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막 민주당에서 당황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젠 대통령에게 이제 공갈까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지금 이런 해프닝 자체도 그 변호사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어저께 입장문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서 예. 자기 변호사에 대한 비난은 하나도 없어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조작 기소인 만큼 뭐 법원을 개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압박에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기 사면 시켜달라고 뭐 링크 걸어가지고 이화영 그다음에 송영길 조국 어? 그 저기 그 사면 그랬는데 결국은 조국은 사면이 됐고 8.15에 예, 예.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무죄가 돼서 지금 의원이 됐고 예. 본인은 어찌됐든 뭐 가석방도 지금 어렵고 또 그렇다고 김용이나 정진상처럼 보석은 안 된다 그러지만 아니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은데
0: 예.
3: 저 왜 기분 나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있죠.
0: 예, 김용 의원님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왜 기분 나쁠까요?
4: 네, 저는 이 김광민 변호사와 이화영 부지사가
0: 예.
4: 일심 동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 부지사를 정말 제일 많이 그 접견을 했고
0: 이분이 원래 사실 연어술 파티 얘기도 계속 많이 했던 예. 분들이잖아요.
4: 거의 매일 갔습니다.
0: 예. 연어 예.
4: 예. 좀 압도적으로 접견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협박과 읍소 전략이 같이 나온 거예요. 한쪽으로는 협박을 한 거죠.
0: 예.
4: 아니 뭐 대장동 일당도 그렇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난 뭐냐 난 뭐냐.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는 사법 리스크는 대북 송금이거든요.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도 신경 써야 되고 북한 쪽도 신경 써야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협박을 하고 그렇다고 협박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읍소 전략으로 아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뇌에 차고 지금 힘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김광민 변호사가 싱가포르에 가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걸 쓴 거거든요.
0: 예.
4: 시차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마음먹고 하는 일이었구나. 아, 압박과 읍소 전략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이제 박상용 검사도 벌써 일찍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권에서 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됐든 공소 기각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아예 그냥 사면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이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협박하는 뭐 너무 선을 넘네 뭐 이런 얘기하는 예.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0: 예.
4: 제가 볼 때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겁니다.
0: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요즘 SNS 특히 X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청와대 대변인과 인터뷰에서도 X 많이 올리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인식이긴 한데 오늘도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용이 셉니다. 아,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화면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순수한 급증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기억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거 내용은 굉장히 센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능력이 되신
1: 궁금해서
0: 예
1: 뭘 하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0: 아 다른 분 의견이 궁금해요, 박 의원님. 예.
2: 뭐 최근에 어쨌든 검찰 개혁을 둘러싼
0: 급진파,
2: 네 당내 강경파.
0: 무급파.
2: 를 향한 여러 가지 급진주의자. 메시지를 냈잖아요.
0: 예?
2: 뭐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했다.
0: 저도 이 부분 큰 자리 요구.
2: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일반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0: 네.
2: 대통령 입장에서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 중수청장 임명이나 어쨌든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네. 자리 요구가 있는 거 아니냐.
0: 인사 시즌에.
2: 네, 이런 시사하는 바.

0: 시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1: 누굴까?
0: 능력은 안 되는데 큰 자리를 누굴까? 요구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자리를 요구했던
1: 어떤 자리일까? 장관일까?
0: 글쎄요.
1: 청장일까? 뭐
0: 그와 관련돼서 여러 떠도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1: 그냥
0: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2: 어떻게 저 살짝 얘기해 주세요.
0: 그런 게 그러면 사실인가 보다. 뭐 이런 어떤 짐작 같은 게 되는 거죠.
3: 지라시를 보신 게 있어요?
0: 뭐 그런 등등 예, 있죠. 예.
2: 우린 취재 이름으로 자 우리 정 의원님.
4: 아니 저는 딱 떠오르는데 첫째 뭐. 능력도 안 되면서 떠오르고
1: 누구예요?
4: 큰 자리 요구하고 떠오르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급진 개혁 내세우면서
2: 공격하는.
4: 내부 공격하는 딱딱딱딱 떠오르는데 왜 아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0: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걸 제가 뭐 어떻게
2: 왜 아시면서?
4: 자. 이 얘기가 저는 지금 아웃사이더인데 예. 더군다나 그 민주당도 아니고 근데 재계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하. 대통령이 정말 뭔 일이 있었구나 그런 아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액세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다는 거 보면은 예, 예. 굉장히 매몰돼 있구나. 국정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너무 이 내부 진영 갈등에 너무 지금 그 한가운데 있구나.
2: 스트레스가 강하다.
4: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야 예. 아니 다른 나라 총리나 뭐 대통령도 다 이만큼 해요. 그러지 그러면 우리 대통령 큰일 났어요. 그러겠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2: 자 김영우 의원님 분석해 주세요.
5: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2: 예.
5: 그냥 허투루 올리는 X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비판을 받든 무슨 칭송을 받든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번 X에 글을 올린 거는 굉장히 감정이 정서가 실려 있어요. 일단은
2: 예. 예,
5: 짜증이 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2: 그렇죠.
5: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거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 들려도 근데 이분들 계속 하잖아요.
5: 아 근데 이제 이렇게
4: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지.
2: 아,
4: 여기 그런 분도 능력도 아예 모르는 안 되면서
2: 난가 이걸 모르는 거야.
5: 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움찔하겠죠. 대통령이 이 정도 나오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좀 조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짜증이나 화를 낸다는 거는 결국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도 다른 나라 국가 원수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당신. 나는 더 큰 더한 조치도 내가 하겠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를 지금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이슈에서 지금 보면은 좀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다. 더더군다나 중수청, 공소청 이번에 출범하면서 이 개문발차 상황에서 이거 지금 시작된다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이거 지금 큰 결점이고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김지용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안에서 물어뜯으니까
2: 예.
5: 이제는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화가. 그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당내 상황이 더 치열하고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 자 김한경 의원님 세 분의 말씀 들으셨어요.
6: 저도 뭐 그 이상 잘 모르고요.
2: 야.
7: 하여튼 뭐 지금 빈자리 아직 비어져 있는 자리들 중요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2: 예.
7: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이 제일 크고
2: 경찰청장도
7: 있고, 네, 정치인들이 갈 수 있는 아니 내지는 뭐 하여튼 저희가 크게 관심 있는 자리가 세 개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나 더 적절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이제 의견이 대통령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예.
7: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이 이제 적절한 인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2: 예.
7: 근데 이게 단순히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당내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비판적인 세력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뭔가 중도나 뭐 보수 이런 데서 바라보기에 적절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당내에서도 이견이 되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2: 예. 그러니까
7: 대통령도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데
2: 대통령한테 전화로요? 아니면 SNS 뭐 텔레그램으로요?
7: 다 텔레그램으로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0: 텔레그램으로.
7: 네. 그리고 대통령이 보시면 이제 봤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2: 네.
7: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봤다라는 건 인식하시고.
2: 예.
7: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뭐 예. 답을 좀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하. 요즘 바쁘셔갖고 답을 예.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2: 예, 예.
7: 예, 뭐 저같이 안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인사만큼은 당내 어떤 이견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0: 진짜요?
1: 응?
0: 진짜요?
1: 진짜라뇨.
0: 진짜 그래요?
1: 아, 그렇죠.
0: 용해인 후보자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최근의 이슈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용해인 하여튼 뭐 그것도 좀 다른 이슈고
2: 예리했어.
1: 네, 그건 좀 다른 이슈고 예. 현재 상황에서
3: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면 여하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이 없어야 되고 공석이 없어야 되고 이러야 되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못하니까 참모들이 이제 막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본인이 헤쳐나가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과거에도 지지율이 안 좋을 때 SNS로 솔직하게 극복했다라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택하신 거죠.
0: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3: 그렇죠.
0: 그리고 인사권.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 뭐라 그러든 거기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나 혹은 정책을 흔들든 말든 그냥 흔들림 없이 가면 되는데 계속 이걸 X를 통해서 내부의 그런 반대자들 내부의 어쨌든 그런 그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떤 개혁의 요구로 치환해가지고 선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계속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통령이 저보다 중요한 일이 많으신데 왜 저렇게 그 진영 내부의 문제에 깊이 저렇게 골몰을 할까 이런 느낌을 주는 데다가 뭔가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리고 여권 내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당내에 이런 그 말하자면 그 명분도 없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정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최근에 이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계속 경고는 해요. 그런데 경고만 하지 뭐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국회의원이거나 법사위원장이거나 이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기대하는 경기지사로서의 역할과 직무 수행이 있어요. 그건 도외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국정 흔들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경고만 할 단계가 지난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왜 당이 나서서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덜어주지 않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 진영 내부의 갈등이 한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그 국정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좁게 지지율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3: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은 청문회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내가 가겠다. 근데 증인으로 뭡니까? 이게 채택해달라는 계획인데 채택 안 됐죠. 이분은 진짜 공무원이잖아요. 이분은.
2: 그래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우리 당의 김영진 의원님이 네. 방송에 나와서 한 게 당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3: 예.
0: 그만두고 나와라.
1: 공무원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고요.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이미 방송 뭐 공개를 했잖아요.
3: 뭐 출근하면서 다 했어요.
1: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고민 끝에 한참 시간을 걸려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왔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다고 하면
3: 예.
1: 일단 국감에서 보기는 하되 여당인데 여당답게 좀 존중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 지금이 지지율이 되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본인의 뭐 소신이나 이런 거를 고집한다고 하면 여당답지 않지 않나라는 인식이 강하죠.
2: 근데 여기서 예. 대통령이 이렇게 감정까지도
3: 드러냈죠.
2: 투영된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14일 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뭐 난상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임명될 때까지 큰 그런 어떤 소음 없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글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그때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3: 분노 감정
2: 분노 문제 이전에 위상이라든지
3: 아,
2: 그다음에 이미 중수청장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그러지만 민주당이라든지 그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수청 차장을 포함해서 주요 요직에 이미 그 대통령의 그 뭐 측근이 아닌
3: 예.
2: 소위 이제 그 반대 진영 내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뼈대를 다 구성을 한 상황인데 지방 예. 중수청장까지 과연 이 중

0: 공수청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거든. 지금 중수청장을 가지고 저러는데 예. 이미 자기네들 원하는 요직에 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배치가 됐는데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걸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제 더 큰 어려움에 국정 운영에 그 매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치도 무슨 개미지옥 같이 그럴 개미지옥. 수도 있다.
1: 이제 보세요. 앞으로 그런 기사 이제 나올 겁니다. 국무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수석 그 회의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2: 뭐. 경로.
1: 예, 경로. 경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내후년 또 총선은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사실 김민석 대표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뭐 정봉주 팀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와야 됩니까? 네, 이게 나와야 돼요.
2: 위한.
1: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이거 뭐 그냥 모든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없네. 과거에는 저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 한동훈이 꽉 들어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도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적더니만 아이고 결국은 정봉주 팀 이거 만들었네.
2: 예.
1: 이런 때 사실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돼요. 말씀하셨지만은 딴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뭐 회유를 하든 강압적으로 하든 결단을 내줘야지 이렇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대통령이 원초적인 잘못이 있지만은 당이 중심을 안 잡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 다가오는데 그러면 점점 탈명하는 겁니다. 탈명.
2: 네? 근데 오늘 이제 김민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동률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0: 35.
2: 예, 예. 그래서 그 55% 포인트 하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대표가 바뀌고 하면 뭔가 좀 그럼요. 컨벤션 효과 해갖고 당 지지율 올라가거나 하거나 혹은 당대표 되면 얼마 안 되면 또 리더십이 처음엔 강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TV도 메인 작가 바뀌었다 그러고 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3: 아니 뭐 메인 작가 바뀌고 이런 거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에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 뭐 성과 이게 민주당 TV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성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이외에 뭐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당 내부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2: 예.
3: 당 지지율 10%를 100일 내에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대로면 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2: 예.
3: 여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야당처럼 막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이제 그게 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이거지 않습니까?
2: 네.
3: 그리고 여당다운 어떤 그런 안정감과 대안, 비전 제시 능력. 근데 김민석 대표가 경선할 때는 정청래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언어도 문화도 태도도 모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 예.
3: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태도나 또 김민석 대표의 언행이나 게다가 이제 김수건 후보자 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그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실패를 인정하지도 그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도 한마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정청래 대표 시절하고 달라진 태도 문화 언어가 뭐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네, 아까 이제 갤럽 조사 대통령 국정지지율 37%,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26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전화 가상 번호 전화 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재호 후보자 문제 제기라고 있는 추미애 지사가 한동훈 의원 포렌식 비용을 막았다. 4억 원이었는데 당시 그 이제 비밀번호 풀려고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는데 막았다. 그 대검에 있을 때. 이 부분 김한규 의원님.
4: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시에 뭐 이스라엘로 보내면 풀 수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2: 4억.
4: 네, 4억을 투자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예산이 없어서 특수활동비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추미애 지사 말씀으로는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고 필요하면 박범계 장관이
2: 당시 장관이
4: 뭐 당시에 뭐 예비비를 쓴다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지 않았겠냐. 당시에 저희도 관심을

0: 갖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보내서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억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2: 또
0: 말씀드립니다.
2: 패스워드가 길기도
0: 네,
2: 했으니까.
0: 그렇죠.
1: 20자리.
0: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참 신기합니다.
2: 아마 무슨 센텐스
0: 아, 요즘은 다 페이스로 하긴 하는데 당시에는 그 암호 푸는 게 없는 거라서 야, 매번 그거 푸시려면 한동훈은 힘들었을 텐데
1: 예.
0: 여하튼 제 기억으로는 별로 이렇게 공감받는 문제제기는 아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날 네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 내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예, 내일 아침은 영상 8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7: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8: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9: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9: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1: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face.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10월 5일 7번째 페이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자,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글 그 위대한 탄생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진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한국어 말소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1: 한국어 말소리를 연구하시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소리부터도 신기하고 약간 모양도 이제 쓰고 보면 신기한 신조어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뭐 느좋, 야르, 영크크, 느크크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애용하시는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아, 예.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쓰려면 제가 또 신경을 쓰고 또 네. 기억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쓰는데요.
1: 트렌드를 따라가기 쉽지 않죠.
2: 네네. 그런데 이제 주위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을 중시하는 분들은 아, 이런 거 쓰면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언어임을 보여주고 또 그런 활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뭐 권장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러시군요.
2: 네. 네.
1: 자, 오늘도 활력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글날 100도를 맞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글날 이제 세 글자로 한글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고 재치도 한 스푼 얹어서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마음 같아서 한번 시범으로 저 삼행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부탁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2: 예,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날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0년 전 오늘이라고 하니까 1926년 일제강점기에 첫 한글날이 있었나 보네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26년 11월 4일에 첫 번째 한글날이 이제 기념 행사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라는 곳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한 식당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 40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성황리에 이제 그러네요. 개최된 거겠죠. 네. 여기서 이제 1926년이라는 것과 11월 4일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2: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갖고 나온 것도 있긴 한데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1: 네.
2: 이 책이 언제 나오냐면 144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발행 연도는 지금 이 책에는 음력 9월 상한 저희가 이제 상한하면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네. 보통 10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일로 보거든요.
1: 9월 그런데, 10일 정도.
2: 네네. 그런데 네. 이 1926년 당시에는 이게 음력 9월 10일에 나왔다까지는 모르고 실록을 보면은 9월 기사에 이달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 예, 예.
2: 그럼 이달이라는 게 이제 9월이니까 9월도 이제 음력 1일부터 말일이 있겠죠. 네. 그럼 말씀한 것처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그게 11월 4일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1926년은 이 책이 가능한 이제 480년이 지난 해거든요.
1: 예.
2: 그러면 60년씩 8번, 예. 8갑자가 지난 날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1: 예. 예.
2: 그렇습니다.
1: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겁니다.
2: 예, 맞습니다. 해례본이라는 책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행사에서 이날 각야날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하게 돼요.
1: 각야날.
2: 예. 각야날이 좀 재밌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할 때 그 각야입니다.
1: 네.
2: 한글을 익힐 때 우리가 그 반절이라는 걸 가지고 익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각야날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계속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음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1: 아.
2: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글날이 바뀌는
1: 헷갈려요,
2: 거예요.
1: 헷갈려요.
2: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10월 28일로 고정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9월 말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거고요.
1: 네.
2: 이름도 한글날로 바꿉니다.

0: 예.
1: 그래서 뭐 그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표준어 사정한 결과도 발표하고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행사를 덧붙였는데 네. 아쉽게도 1937년부터는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0: 아무래도 시기가.
1: 예, 예. 그렇습니다. 중일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 말기로 가면서 아주 그 통치를 굉장히 이제 극도로 심하게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행사들은 정부 금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글날도 이제 광복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는 거죠.
0: 네.
1: 예.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돼서 이제 한글날 기념식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때는 10월 28일이 아니고 네. 10월 9일 날 합니다.
0: 지금과 같아졌네요.
1: 예, 날짜가 바뀌게 되죠.
0: 10월 9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 그게 1940년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처음 발견이 됩니다.
0: 40년에.
1: 예. 그리고 그 책의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음력 9월 10, 그 상한, 그러니까 이제 하면 9월 1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0: 네.
1: 그 예. 기록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더 아하. 정확하게 날짜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0: 아, 그러네요.
1: 네네.
0: 그러면 그 날짜는 기록에 의하면
1: 네.
0: 한글을 만든 날입니까? 반포한 날입니까?
1: 사실은 반포라는 말은 약간 조금 그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글자를 만든 날은 아니고 그 글자를 해설한 책이 간행된 날이죠.
0: 책이 간행된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양력으로 해서 10월 9일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이제 한글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밖에는 없었나요?
1: 예, 그게 다른 이제 접하는 글자들이 없으니까 예. 한자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어의 음을 적으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한자가 이제 음이 있고 뜻이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음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는 뜻을 빌려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음을 빌리냐? 주로 이제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은 음을 빌리고. 예. 그리고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은 뜻을 빌리게 되는데
0: 예.
1: 이게 예외도 좀 있고 이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0: 뭐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제가 정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는 말. 나는 집에 갔어 할 때
0: 나는.
1: 예예예. 예, 예.
0: 나는 어떻게 쓸 거야? 한글 없을
1: 때. 나는 어떻게 쓰느냐.
0: 한글이 없어요.
1: 예예. 예. 이게 이제 나는 이제 1인칭 대명사죠. 이건 나오자를 주로 많이 썼어요. 이제 나를 가리키는 예. 오라는 한자가 있고요.
0: 예.
1: 근데 이제 는이 문제예요. 는은 는이라는 한자에 음도 없고 뜻도 없어요.
0: 예.
1: 그리고 더군다나 이 는이라는 조사는
0: 네.
1: 자음으로 시작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은으로 또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쵸. 은을 예, 생각을 해서
0: 예.
1: 스물 은자를 가지고 그 음으로 이제 는을 표시한 거죠.
0: 스물 은자를 써서.
1: 예, 예. 그러면 나 는을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은이라고 적히는 거죠. 그러면은 오은이라고 적고 오 나는이라고 읽어야
0: 그러네.
1: 돼요. 그러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 엄두도 안 나는 거고요.
0: 이게 나는처럼 자주 쓰는 말이면 익숙해지겠지만.
1: 그렇죠.
0: 다양한 매번 어떻게 학습해요.
1: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 네. 그래서 사실 이 한자를 가지고 표기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고대 시가 중에 향가라는 게 있죠.
0: 예.
1: 그 향가를 표기한 이제 그 특수한 그 표기 체계로 우리가 향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향찰의 해독이 지금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차자 표기라는 기본적인 한자를 가지고 표기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0: 해독이
1: 있죠.
0: 어렵겠네요.
1: 네,
0: 이두 그렇습니다.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이두도 있고 구결도 있고 보통 우리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은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향찰, 이두, 구결 이렇게 세 가지가
0: 이두도 있는 결국에 거죠. 한자를 이용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예. 네.
0: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뭐 알고 보면 집현전 학자들이 다 만들었다느니 뭐 승려가 만들었다, 국려가 만들었다 좀 여러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에.
0: 예.
1: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전에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한글 창제자들을 한번 재미로 조금 찾아봤어요. 잠시 찾아봤는데
0: 예.
1: 벌써 한 10명 가까이가 돼요. 실제로 더 많을 겁니다. 아마.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 실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세종께서 만드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서문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직접 내 일을 위하여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럼 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집현전 학자니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0: 네.
1: 일단은 이 한글이 세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다른 문자로부터 왔다는 기록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바쁜 왕이 언제 짬이 나서 이렇게 우수한 문자를 만들겠냐. 네. 그럴 능력은 될까. 이런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종의 친재설을 자꾸 부인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록들에서 모두 세종이 만들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주로 집현전 학자들이 하게 되는데 네. 이 사업에 있어서 세종이 거의 사령탑 역할을 해요.
0: 아.
1: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걸 잘 모른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0: 예.
1: 예, 그래서 이거는 세종 친재설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0: 네.
1: 특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 친재설을 부인하려면 네. 그럼 세종이 아닌 누가 만들었지라는 답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0: 네.
1: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세종 친재설의 근거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1: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또 잘 없어요.
0: 예. 논리적인 반박 없이.
1: 예, 예. 반박 없이 그냥 주장을 하는
0: 그럼요,
1: 거라서
0: 그럼요.
1: 물론 근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거라는 것은 세종 친재설의 근거에 비하면 너무
0: 미약하다.
1: 조금 예민하다. 그렇습니다.
0: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 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1: 예. 한글이 창제된 시기가요. 1443년 12월에 만들었다고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요.
0: 예.
1: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한글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것은 1444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든 걸 거예요.
0: 예.
1: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드셨지만
0: 예.
1: 그 문자에 대한 해설서인 훈민정음이라는 책은 분명히 집현전 학자들이 만드셨습니다.
0: 가져오신 그
1: 네네
0: 여기 책 말씀하시는 거죠?
1: 예예.
0: 이 책은 집현전 학자들이 썼다.
1: 예, 이 뒷부분에 보면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네. 세종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썼다. 누가 썼는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0: 예예. 확실하네요.
1: 예예. 예. 사실은 어떤 분들은 네. 문자든 책이든 세종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세종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문자는 분명히 세종이 한 거고 책은 분명히 집현전 학자들이.
0: 그러네.
1: 예. 그런데 이게 무슨 공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0: 공을 돌릴 거면 이것도 공을 돌렸어야지.
1: 맞습니다. 그냥 뭔가 그쵸, 조금 그렇죠.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0: 예, 예, 그렇군요.
1: 네네.
0: 그리고 뭐 집현전 학자들이 운서를 편찬했다고 하는데 운서가
1: 예.
0: 뭡니까, 운서?
1: 운서라는 것이 네. 한자음을 담은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 한자음을 담은
1: 예,
0: 사전이요?
1: 한자가 음이 있죠.
0: 예.
1: 그런데 이 음을 이제 명확한 사전이 없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음이 다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세종께서는 그 당시에 음이
0: 네.
1: 중국에서부터 왔죠. 그런데
0: 네.
1: 중국의 원음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한자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0: 예.
1: 동국정운이라는 운서를 편찬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0: 네.
1: 그 실제 편찬은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합니다.
0: 그럼 예. 그 운서에서는 특정 한자의 음이 한글로 적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아.
1: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0: 나 오자면은 오라고 적은
1: 예,
0: 거예요?
1: 예.
0: 아.
1: 한자의 음을 중국에서 나온 운서는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거든요.
0: 아, 이제 한글이 그런... 있으니까 이게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되는 거구나.
1: 더군다나 표음기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거죠.
0: 그게
1: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기 위해 한자 음의 정확한
0: 네.
1: 음을 알기 위해서
0: 네.
1: 중국 운서를 번역하는 일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집현전 학자들이 담당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글자를 세종께서 만드시고
0: 네.
1: 그 글자를 활용한 각종 어문 사업은 집현전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0: 물론
1: 거의 대부분의 명령이나 이런 지시는 세종께서.
0: 사령탑 역할을
1: 예,
0: 세종이
1: 예, 예, 예.
0: 그렇습니다. 하셨고.
1: 네. 네.
0: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뭐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애민 정신도 너무 훌륭하지만 언어학적으로도 참 뛰어난 학자적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은 그런 거 어디서 영향을 받았으며 또 사람들의 말소리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다고 보시나요?
1: 네네. 사실은 이 우리 이제 한글의 표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말소리에
0: 말소리.
1: 대한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근데 이 당시에 말소리에 대한 학문은 중국의 성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성문학은 중국의 한자음을 분석하는 음문 이론인데요.
0: 예.
1: 이 당시에 이거를 모르면 뭐 과거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0: 네.
1: 세종께서도 이제 중국 성문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실제로는 그 지식의 수준이 그 당대 어느 학자보다도 사실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국정운 같은 운서를 편찬할 때도
0: 예.
1: 세종께 가서 이 음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허락을 받았다는 게 서문에 나올 정도거든요.
0: 아, 결제받는구나.
1: 예, 예. 예,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던 거죠.
0: 네.
1: 세종이 이제 이런 성운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한글의 자음자 같은 것도 그게 발음 나는 위치가 있는데 성문학에서 이제 아설, 순치, 후 이렇게 다섯 가지 위치를 구별을 하거든요.
0: 예.
1: 한글도 거기에 맞춰서 다섯 가지를 구별을 하고 각각의 위치에 좋은 기관을 본따서

0: 기본자를 만들고 또 뭘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성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요. 근데 또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모음을 나타내는 중성자는 또 이 성문학과는 다르게 이제 음양의 이치라든지 우리 한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세종께서 성문학에 기반해서 언어학적 분석의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수준이 계속 높아졌겠지만 예. 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아마 또 깨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당시의 말소리를 분석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학습을 거듭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독자성도 생긴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 세종이 한글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있어서 집현전학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요. 네네. 최만리의 상소가 아주 유명하고요.
0: 예예.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집현전학자들이 한글과 관련된 어문 사업을 담당을 했다 그러는데 예. 또 이렇게 한글 창제에 반대했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좀 들리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최만리를 그 위주로 한 이제 이 학자들이 반대 상소문을 낸 게 1444년 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한 두 달 정도 뒤인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은 대부분 집현전의 고위급 예이고요. 예. 한글과 관련된 어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하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랐던 겁니다.
1: 그럼 고위급 집현전 학자들은 왜 반대한 건가요?
0: 그 반대 상소문을 보면은 예. 이유가 뭐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1: 좋습니다.
0: 한 가지는 아니 자기 문자를 가진 거는 서하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오랑캐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자를 가지면 그 오랑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 왜 하느냐? 이런 이제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세종께서 이제 서문에도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백성들이 글자를 알면 억울한 일을 덜 당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집현전학자들은 아니 그 이제 반대 상소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예. 글자를 안다고 억울한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관리들이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잘 통치를 해야지. 사실 오늘날도 좀 그렇잖아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질 리가 만무하다. 근데 더 압권인 거는요. 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조정 신료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십니까?
1: 왜 나 패싱하냐?
0: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집현전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아, 예.
0: 이거는 본인들이 한글 창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럼 세종은 그 반대 상소에 어떤 반응을 보나요?
0: 세종이요?
1: 예, 예, 예.
0: 사실 세종께서 이 성정이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섭섭해하셨어요?
0: 섭섭하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예. 그 반대 상소문을 썼던 학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 왕이 하는 이런 일을 왜 자꾸 반대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이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이요 물러서지가 않아요.
1: 물러서지 않아요.
0: 예, 거기에 네. 대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가 않죠. 세종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 예.
0: 결국은 의금부에 다 가둬버립니다.
1: 아, 진짜요?
0: 의외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다음날 방면을 하죠. 두 사람을 방면을 하지 않는데 그 두 네. 사람은 이제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좀 다르다는 것 또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무사히 방면을 해 주세요.
1: 경고 메시지였던 걸까요?
0: 네, 그렇게 네. 볼 수
1: 있죠. 그만 가불어.
0: 예. 약간 이런 건가? 근데 어쨌든 네. 정말 본인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들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글 창제에 반대를 하니 예. 많이 섭섭해하시는 거겠죠.
1: 섭섭해하셨던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처음 해례본을 보셨을 때 느낌, 기억도 참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 감회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문자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근거도 익히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한글이 왜 위대한 문자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 좀 드리면 제가 처음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본 게 이제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충격과 감동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이제 물론 그때는 한문을 보지는 못하고 번역본을 보기는 봤는데 예. 오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너무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국어를 연구하겠다고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아마 저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그 뜻을 이제 절대 바뀌지 않는
1: 이게 내 길이다.
0: 예, 예. 그렇게 해준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럼 한글이 이제 왜 우수한가?
1: 왜 우수합니까?
0: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한글이 기본적으로 소수의 기본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본 글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과 관련된 초성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의 조음 위치를 본따서 기본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0: 만든 다음에는 획을 더해서 예.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거든요.
1: 뭐 시옷이 지읒이 되고.
0: 예, 맞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예. 우리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대고 내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혀끝이 윗잇몸 뒤에 대는 그 모양을 본따서 니은을 만듭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자음들은 획을 더하거든요. 그럼 디귿,
1: 디귿,
0: 티귿. 뭐 이런 것들. 그 글자 모양만 보면은 예. 어떤 위치에서 나는지도 알 수 있고 예. 공통점을 가진 글자들의 모양을 글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1: 그러네요.
0: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적은 수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글자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제가 진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 예,
0: 이게 뭐냐면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예. 꼭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수주의자다.
1: 아, 국수주의자다.
0: 네, 민족주의자다.
1: 예, 예.
0: 우리 거 그냥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1: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예, 그런데
1: 예, 예.
0: 이게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든지
1: 예.
0: 또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 그런데
0: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1: 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요?
0: 예, 예.
1: 아, 이건 뭐 사실이죠.
0: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예. 거고요.
1: 누가
0: 그러니까,
1: 국수주의자라고.
0: 예. 예, 그래서 이거는
1: 예. 저희가. 국수나 드세요.
0: 예, 예 우리 우리 것을 우리가 예. 이제 과대하게 막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 예.
0: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더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특히
0: 네.
1: 오늘과 같은 날이라면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이제 한글의 재미난 특성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치 놀이를 하듯 다양하게 한글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자음만 가지고 크크크 흐흐흐 모음으로 뭐 유유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눈물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뭐 룸곡 이렇게 뭐 써서 좀 소통을 하기도 하고 자음과 모음의 간격을 이제 띄어쓰는 이른바 싸이월드체도 유행한 바가 있고요.
0: 네.
1: 아마 세종대왕도 이 정도 변주까지는 상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글자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글의 어떤 특징 덕분일까요?
0: 예.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된 적은 없는데
1: 예.
0: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세종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글자에 다양한 활용
1: 네.
0: 이런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흐뭇해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이런 어떤 놀라움.
1: 예. 예.
0: 일단 저는 그런 어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거는 한글의 기본적인 글자 모양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글자의 형태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원래 한글은 점, 선,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점, 선, 원이 뭐죠? 이거 무슨 가장 단순한 형태죠.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를 단순화시켰을 때
1: 네.
0: 그것을 표현하는데 점선원이면 거의 사실은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도 한글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1: 그렇죠.
0: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자음과 모음을 저희는 이제 모아 쓰기를 하거든요.
1: 네.
0: 모아 쓴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1: 새로운
0: 어떤 예예 예, 용법으로 이제 그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 예.
0: 예, 그게 아니었으면 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진짜 그 컴퓨터 키보드나
0: 네네.
1: 휴대폰 자판의 시대에서는 한글의 극장점이 점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랬었죠. 예, 예.
1: 여수 앞을 내다보시는
0: 네네네.
1: 그럼 앞으로 100년 뒤에 한글을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좀 바라는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0: 사실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의 시간적인 길이는 똑같지만
1: 네.
0: 그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의 네. 100년 동안 일어날 일과 미래의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아마 미래 100년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1: 많은데.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1: 네.
0: 미래의 100년 후 한글의 모습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문 규범에 의해서 한글의 사용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국어가 없어진다든지 또는 굉장히 큰 말소리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한글의 모습이 바뀌겠지만
1: 예.
0: 그런 일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죠.
1: 예.
0: 그렇다면 아마 지금과 크게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1: 네.
0: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글 굉장히 우수한 문제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이 좋은 걸 왜 우리만 쓰지? 너무 아쉬워요.
1: 예.
0: 그래서 이 좋은 그리고 이 우수한 문자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좀 공유하는. 그래서 100년 뒤에는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0: 하고 즐기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기를 좀 꿈꿔봅니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한글날 삼행시 준비되셨나요?
0: 아, 지금 뭐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2: 저희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데
0: 네,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2: 한!
0: 한국인이 항상 쓰는 한글은?
2: 글.
0: 글자 세기의 왕중 왕입니다.
2: 아, 날?
0: 날마다 존경하며 사용합시다.
2: 세기겠습니다.
0: 네네.
2: 100주년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 이진호 교수님과 한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2: 북한에도 한글날, 정확히는 조선글날이 있는데요. 우리와 달리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는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지만 북한은 실록에 기록된 한글이 창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 15일을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문자 한글.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7: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상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자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0: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인 상태로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비 필라이가 선정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필라이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써 평화상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성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지난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9,93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당파 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군 기지 내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을 공개 처형 방식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매체 인터뷰에서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해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처형될 것이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군의관이던 하산은 지난 2009년 11월 포트후드에서 근무하던 중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뒤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최선아였습니다.
1: CBS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9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탄소는 치우고 녹색은 채웁시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에너지 고물가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스위트홈,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윤희 교수는 이런 에너지를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와 에너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광고 듣고 하윤희 교수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강연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에너지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좀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우리 일상에서 에너지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네. 제가 여러분 최근에 그 스위트홈이라든지 콘크리트 유토피아 약간 이런 내용의 종말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영화 드라마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가 벌벌벌 떨면서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 이런 기분으로 막 무서워하면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직업병 때문인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에너지가 없어진 그 상황이 너무 절절하게 저한테는 다가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제 밤에 자면 더 이상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고 있을 때 냉장고가 돌아가고 우리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보일러도 가스를 쓰지만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현대사회는 인류의 진보는 에너지의 소비량과 비례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살고 있었죠. 보시면 나사가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지구의 밤을 찍은 건데요.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환히 밤을 밝히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의 반쪽이죠. 한반도 북쪽 북한은 어둠이죠. 이렇게 이 에너지는 우리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줬는데 또 우리가 인간의 삶과 이렇게 분리된 거대 에너지 시스템이 만들어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기후위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죠. 폭우, 폭염, 쓰나미, 뭐 홍수, 지진, 너무 일상적인 말이 돼버렸죠. 이게 얼마만큼의 기온 상승 때문이었을까요? 단 1도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87%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은 항상 실과 바늘처럼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이런 논쟁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아리백 들어보셨나요? 아리백이라는 용어가 대선 때 등장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어떻게 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고, 기업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있었죠. 근데 우리는 에너지 소비 주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바로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우리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사용자이자 생산자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무엇보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안 되는 영어 한번 하면요.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생산자죠. 컨슈머, 이 소비자가 결합된 그런 용어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프로슈머의 역할은 공급, 수요, 양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생산과 똑같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예입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내가 쓰고 남을 수 있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고요.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내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걸 내가 쓰지 않고요.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주면 그걸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주주가 되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정말 그 독일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말 앞서가는 나라인데요. 이 독일의 리프케코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에 풍력 산업, 태양광 산업 이렇게 막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저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는 풍력 자원도 좋은데 뭔가 돈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득을 얻어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돈을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1992년에 이 마을이 리브케코 마을이 독일 최초로 농부들이 주도해서 6.6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 터빈 14개를 세워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요. 햇빛 자원이 좋아서 많은 기업들이 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햇빛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골 마을에서 240만 원 이 부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될 뻔하고 신안군이 이제

인구 소멸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구가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런 거는 정말 그 태양광 자원이 좋거나 풍력 자원이 있는 데서만 하고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덜 쓰는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에너지 쉼표라는 일반 국민,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집에 이제 IT 베이스에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해놓고 와, 너무 지금 에너지 소비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소비를 멈춰야 돼.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참여하기로 신청만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우리 전력 사용하는 거를 멈춰줍니다. 예를 들면 뭐 세탁기, 냉장고, 뭐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멈춰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 순간에 아끼잖아요. 우리가 그때 전기요금 수준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써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이 안 써서 생산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요 반응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력 수요는 보면 있잖아요. 어떤 계절이나 어떤 시간대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전체로 쫙 펴주는 겁니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아예 안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우리가 여름 낮에 보면 오후에 보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에어컨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송배전망도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더 이상의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VTG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뭐낮 시간이라 이럴 때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에 운행을 안할때 내가 회사에 갔다. 그러면 내 차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전을 해놨다가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제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내보내서 내가 충전해 놓은 전기를 대파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내 전기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이오닉 5 그런 기술이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다 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우리가 생산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캘리포니아 잘 아시죠? 이런 이 주들이 있잖아요. 8개 주에서는 마을들이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마을이 모여서 에너지 공급할 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 CCA라는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A는 에너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 또는 여러 마을이 한데 이렇게 묶이면서 이제 소비자가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 협상을 해서 가격을 10%, 15% 낮추기도 하고 청정 에너지를 주로 공급하는 전력 회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점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이에 에너지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대 에너지 공급사와 단순히 수요자 두 플레이어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순 구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공급자가 돼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에너지에 IT를 접목한 새로운 기업들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지역의 참여와 선택권과 참여를 넓혀 지방 소멸을 막고 깨끗한 에너지의 전환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잘하고 있나요?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사실 뭐 탄노기에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있으려면은 제도가 갖춰져야 됩니다. 또 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이 한전이 독점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정부가
엄청나게 억제를 하고 있죠.

전기요금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올라가는 거 너무 싫으시죠. 안 그래도 생활비 많이 드는데 전기요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면 싫지만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OECD 회원국이잖아요. 거기서 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동남아 국가도 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는 조금 높고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나라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다. 사실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적당한 이익이 보장이 돼야 기술도 개발하고 또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수요관리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여할 유인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88% 이상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활동으로 인해서 불편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활의 불편은 80% 이상이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금전적 부담은 50%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현재 중고등학생인 미래세대는 뭐라고 했냐면요.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범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심각하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좀 불편이지만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말 발상의 전환과 우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생활의 불편이나 금전적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개척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금전적 이득부터 새로운 산업의 출현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가 에너지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즉 우리들이 에너지 수요 공급 중심에서 수요 공급에서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 시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요 공급에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강해지는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인식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너지 소비자인 우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지지와 참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탄소는 치우고 녹색은 채웁시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에너지 고물가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윤희 교수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송창식이 부른 참새의 하루, 거북이의 비행기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내 직업에 이것만 더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또 한 나라 안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는 곧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김소희 사무총장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후위기의 실천형 인간이 되자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던 내용을 볼까요? 네, 전쟁입니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행히 우리는 이들 전쟁 지역의 당사자들은 아닌데 전쟁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의 전쟁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글로벌 최고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후변화는 실제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기후대응을 위해서 온 세계가 정말 촌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개도국은 실제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니네가 배출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네 책임이야.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과 재원을 지원해. 그럼 우리나라는 그 안에 어디에 속할까요? 또 국가 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나라 안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한테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저는 불평등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고 글로벌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하고 적응에 투자가 돼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진짜 큰 돈이 정말 오고 가는 시장이 열렸는데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렸고 이 기회를 알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기회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기후변화의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호모 클리마투스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인류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런데 호모 클리마투스는 다가올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늘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기후변화 센터에서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인도에 있는 쓰레기산입니다. 저의 첫 번째 출장지였습니다. 그때는 기후 때문이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저길 갔었는데요. 저는 영문과를 전공했고 그때 당시 이제 친구들 졸업하면 뭐 금융권이나 뭐 상사나 이런 데 갔는데 전 영어를 하면서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일이 뭔가 좀 의미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교수님이 야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해외에서 본부를 둔 국제개발 NGO가 한국 사무소를 열었는데 면접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플랜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아동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90년대 후반에는 그 해외에 있는 아동들 돕자고 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해외야 이러셨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PD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 실상을 취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송국 PD님과 같이 간 게 바로 인도의 저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산에서 매일 이제 생계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아동의 인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도 했고 그런 빈곤 퇴치 관련된 캠페인 그리고 이제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백신을 놔주는 진료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빈곤 퇴치 관련된 일들을 약 9년간 했습니다. 10여 개국 아프리카 아시아 이제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이날 저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비는 것 같아서 저를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년간 모았던 돈을 들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개발학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그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2007년이었는데 영국에서는 그때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참이었어요. 영국이 그 당시에 Climate Act라는 법도 추진도 하고 영국 내 신문에서 매일 기후변화를 다루는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빈곤하고 기후변화가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었어요. 결국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기후변화 센터에서 입사한 후에도 개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후대응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개도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후대응 기술을 가진 선진국입니다. 옛날에 난지도라는 쓰레기 산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같은 시민들의 이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는데 이런 친환경 기술을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해요. 생각해보면 쓰레기 산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아동들의 권리도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후대응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기회가 많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바로 큰 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대응은 글로벌 이슈예요. 지금의 기후변화는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후로 몇백 년간 뽑아낸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중에 특히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한 200년 이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의 온난화 현상을 가져오는 건데요. 지금은 선진국 개도국 할 거 없이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책임은 선진국이 더 많이 줘야겠죠? 개도국의 기술과 재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의무 조항을 기후협약에 넣었어요. 그 재원이 마련된 게 지금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 그린 클라이밋 펀드입니다. 기후대응에 있어서 월드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게다가 탄소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탄소시장인데요.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안 되면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면 안 뛰어들기 때문에 탄소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줄인 양을 산정해서 얼만큼 줄였는지를 크레딧화해서 그걸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뭐 정부가 규제 차원으로 만든 배출권 거래제 같은 시장도 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도 실제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개도국을 돕는 일에도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 접목되었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제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시장 덕분에 미얀마에서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일들을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도국 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돌을 싸놓고 그 위에서 저런 식으로 취사를 합니다. 저기 취사하면 매캐한 검은 연기가 나오겠죠. 그럼 다 호흡기 질환도 되고 저 땔감을 주로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주워 옵니다. 요리를 하느라고 여성들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땔감을 주느라고 학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저렇게 스토브를 제작해서 줘도 땔감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호흡기 질환도 낮춰주고 요리 시간도 진짜 한 3, 4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지금 가스레인지 쓰고 뭐 지금 거의

전기 인덕션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저런 상황에서 취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브를 현지에서 저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나무 땔감을 덜 사용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그저 스토브를 얼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유엔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 감축량에 대한 크레딧을 유엔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업들이 받아가지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에 이제 미얀마를 방문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은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윈윈이라는 걸 알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만나서 협상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개도국 사업들은 뭐 풍토병도 있고 뭐 쿠데타도 있고 리스크가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 근데 그만큼 보람도 매우 큽니다. 거의 정부랑 1년 반 정도 막 밀당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스토브를 현지에서 제작하고 이 스토브를 이제 지역의 공무원들이랑 마을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배포를 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이 스토브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설명 하나씩 듣고 하나씩 받고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그 공무원들하고 막 1년 반 정도 막 밀당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치기도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지역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저런 호흡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막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초반에는 3개 지역에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미얀마 농림부랑 함께 미얀마 전역에 100만 대 이상의 스토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현재 코로나도 겪고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쿠데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진짜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도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젠 정부 관계자들이 Hi, my old friend! 막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대해줘요. 이렇게 그 친근함이 쌓이는 이런 과정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니다. 저처럼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이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이제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온실가스 감축이 됐어? 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럼 실제로 크레딧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사고 팔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 시장을 만드는 그런 시장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탄소 시장 플레이어들이 지금 글로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런던의 주식시장, 시카고의 상품거래시장 유명하죠. 저는 앞으로 탄소시장도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내가 탄소시장의 허브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손을 드는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막 시스템과 제도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탄소시장 하나만 둬도 정말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기회를 잡고 개도국들이 기회를 잡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이 기회를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서 녹색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 협력을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제가 20년 전에 개도국을 다닐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한국 너무 좋아해요. 네. K컬처 덕분인지 뭐 자기 뭐 주먹 봤다, 뭐 대장금 봤다. 저 만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뭐 블랙핑크, BTS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하는데 진짜 개도국 현장에 있으면 자부심이 정말 마구마구 생깁니다. 실제 저는 이런 경험들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유세이버스라는 대학생 기후 대응 자원 활동가 모집을 시작했고요. 매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친구들 숫자가 많아져서 2019년에는 클리마 투스 컬리지라는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들이 와가지고 고민하고 참여하고 하는 오픈 시민 대학입니다. 19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한 3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이유도 내가 환경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혹시 기후대응 관련

일자리가 있을지 궁금해서 신청했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들을 전달하고 진로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업 현장에 있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기후대응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뿐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클리마투슈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펼쳐진 시장에서 기회를 빨리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후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직업에 기후 위기를 붙여보세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후 위기를 붙여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들이, 어떤 시장들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 안 쓰는 습관 진짜 중요하죠. 근데 기후 대응을 나의 일자리로 연결해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할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요. 네.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기후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지구의 미래도 바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탄소는 치우고 녹색은 채웁시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에너지 고물가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윤희 교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내 직업에 이것만 더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김소희 사무총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로얄 딜럭스가 부른 Dangerous,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레어버드가 부른 Sympathy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상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자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인 상태로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하며 3주 전 공개된 직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당

0: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35%, 국민의힘도 1%포인트 떨어진 2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비필라이가 선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필라이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써 평화상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성이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9,93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당파 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최선화였습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 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용감한 형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한 가지 궁금한 게 원래 어떤 이제 음악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따로 쌓아둔 게 없었는데 아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다 놓고 이렇게 했다곤 하지만 어떻게 장르를 뛰어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세요? 이렇게 와, 야, 이 음악이야 막 이런 느낌?
1: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정말로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제 의지로 만든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항상 인정하고 했어요. 저 후배들한테도 내가 잘나서라고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 네. 히트곡이 정말 많이 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거기 제 세상에 그렇죠.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제가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고 심지어 JYP의 음악도 제가 만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로세스가 있는데도 선미 보름달 할 때
2: 그렇죠, 그렇죠.
1: 10위 안에 제 노래 다섯 곡이 막 들어가 있을 때고 그러니까 막 8년, 9년, 14년까지 막 계속이죠. 그랬는데 잘 됐을 때 그냥 그 거만함과 자만함이 있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악을 만들 때 모든 감은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악을 만들지도 모르는 친구고 저는 그런 가사나 내용 이런 것도 선배님 아실 거예요. 그 막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안 나와요.
2: 그렇죠.
1: 근데 갑자기 그냥 앉아있다 갑자기 뭐가 팍 와요. 제목부터 막 주시던가
2: 맞아요, 맞아요.
1: 멜로디 라인 하나 주시던가 그럼 그거를 바로 옮기는 거는 5분, 10분밖에 사실 안 걸려요.
2: 그렇죠.
1: 10시간 이틀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니고요. 그 수많은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딱 5분 만에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2: 그렇죠.
1: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 노래가 그냥 따닥 나와서 바로 맞아. 되면 편곡 과정은 이제 나중이고 예, 예. 잘 하시잖아요.
2: 네, 네.
1: 그럼 그 노래가 히트가 나고 영감이죠 진짜로 영감.
3: 그 많은 노래 다 거의 영감으로 많이 하셨어요.
2: 그럼 영감이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요?
1: 영감이에요.
2: 영감을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요?
1: 가사를 쓰는 것도 영감이잖아요. 예.
2: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네.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이 곡을 5분 만에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만들었으면 와 하는데. 사실은 5분, 10분 안에 만들지 않은 노래는 버려야 돼요. 모든 노래는 10분 안에 만들어져야 딱 끝나는지 하는데 자꾸 막히고 또 하다 안 되고 아, 내일 해야지 이 곡은 보통 쓰면 없어지죠. 예, 안
1: 그런 노래가 나와봐야
2: 네, 나봐야 안 좋아요. 네,
1: 히트도 안 되고
2: 예, 그냥 10분 안에 모든 멜로디가 쫙 나오는 그런 곡들이 이제 좋은 네. 곡들이 많아요.
1: 그게, 그게 또, 신기한 거죠.
0: 아, 예. 아, 그럼 또 다른 질문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아 이거 하다가 영감이 잘 안 떠오르면은 이게 작곡을 한다기보다는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네?
3: 영감 하나님이 아, 주시는 거니까
1: 그러니까
3: 영감...
1: 내일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아니
3: 아니 지금
1: 아니 진짜 시원한이라는 게 좀 안 믿기는 거 아니고
3: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2: 많이 좋아진 거예요.
3: 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2: 우리가 사람 하나 만든 거예요.
3: 아, 요즘 만들고 있고요. 아직 멀었고요.
0: 상황
1: 정작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2008년에요.
2: 네.
1: 나와가지고 혼자 음악을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지,
2: 네.
1: 회사를 만들어 봐야지. 혼자 이제 힘이잖아요. 이제 네네. YG라는 게 없잖아요, 저한테.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혼자 조그만 사무실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 네.
1: 처음에 나오자마자 된 음악이 잘 안 됐어요.
2: 네.
1: 사실은.
2: 예.
1: 거기 나와가지고,
2: 예.
1: 손담비 씨 배드보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쓰고 프로듀싱하고,
2: 예.
1: 남자친구도 배틀이라는 친구들도 또 이제 했는데,
2: 네.
1: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로. 근데 안 됐어요, 사실은.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듦이 오더라고요.
2: 아, 저한테. 예.
1: 아 내가 YG의
2: 아.
1: 그 그늘이었나?
2: 네, 네, 네.
1: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되게 절망감과 막 모든 이제 그게 왔을 때 두려움 자신 오고 겁도
2: 예,
1: 나고
2: 예.
1: 그러고 있는데 잠깐 이제 작업실 소파에서 그때는 집도 없었어요.
2: 아.
1: 작업실에 살았어요 그냥요.
2: 예.
1: 집도 없고 뭐. 집을 얻어달라고 할 때도 없고
2: 네.
1: 그러니까 일단은 작업실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한 7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곡가들 다른 작곡가들 같이 하는 팀들은 저쪽 거실에 있었고 그 응접실 같은 데 조그만 데 네. 있었고 전 제 방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서 잠깐 있는데 그때 이제 딱 주님이 오신 거죠.
2: 아...
1: 눈을 딱 감자마자
2: 아...
1: 잠든 것도 아니고 진짜
2: 아...
1: 불 딱 끄고 누워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2: 네.
1: 다리부터 이제 몸까지 머리까지 전기가 쫙 와요.
2: 와.
1: 서서히 와요. 정말로요.
2: 오.
1: 뭐 그런 가위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로 예, 예. 쫙 와요.
2: 예.
1: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밑으로 확 떨어져요. 밑으로.
2: 오.
1: 진짜 말도 안 되는.

0: 거의 밑에 끝까지. 근데 그때 딱 잡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얘기하시고.
1: 아, 그래요?
0: 네. 야. 그리고 딱 말씀하셨어요. 네.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줄 것이라고 너한테. 아. 힘들었던 시간 다 알고 있다고.
2: 어머.
0: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너무 눈물을 펑펑 흘렸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예. 이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그때는. 예. 너무 무서웠어. 아. 왜냐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음악을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1: 네.
0: 그냥 나와가지고 무작정인데 갑자기 오셨잖아요.
2: 네.
0: 그때 이제 선민을 안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아,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제가 그때 지금 이제, 동생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예.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친구들. 예, 예. 그 친구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로. 예. 야, 나 지금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막.
1: 예.
0: 미치겠다고.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너무 막 흥분된다고 나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딱 하면서 가만히 생각이 딱 든 게, 아, 거기 있다가 꺼내주신 것도 주님이고, 이 일을 시키신 것도 주님이었구나. 결국에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셨구나.
1: 예.
0: 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2: 아.
0: 그러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8년, 9년 음악이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아. 미쳤어. 그거 딱 경험하자마자 바로 미쳤어가 나오고, 아까 그러니까 그 전에 불안하지 걸서 어쩌다가 나오고,
1: 예.
0: 그 1등하고 미쳤어가 1등하고
1: 아.
0: 막 계속 갔어요 진짜. 그러면서 막 명예 부 제가 막 수면으로 떠오르고.
1: 2008-09년부터
0: 막 미친 듯이요.
1: 아 제가 2007년까지 괜찮다가 2008년부터 히트곡이 안 나오는데 여기 계시던 분이 절로 가셨네.
3: 그분이
1: 좀 더 계시지.
4: 하나님의 한 분이시어서.
1: 네 여기 뜨다로 갔어. 난 그때부터 네. 없더라고요.
2: 아, 아
0: 진짜 신기했어요 전 여기.
1: 아 글로 옮겨갔네. 네,
0: 신기했어요.
2: 와 아니 진짜 두 번 만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네.
2: 근데 네. 두 번째 때는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네. 막 두려운 마음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네. 되셨을 것 같은데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이러고 있다가 인간이 되게 나약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인간이니까 자만하기 시작해요 제가.
1: 네네네.
0: 교회 믿음을 갖고 이제 뭐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가다가 말고 그냥 어머니 얘기 듣고 그냥 뭐 나 이런 거 봤어 근데 진짜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주님한테 더 해야지 알았어요 말만 하고 뭐 오히려 좀 변한 거는 작업실에다가 그 주님 말씀 뭐 성경 말씀 돼 있는 거 하나 걸어놓은 정도.
1: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 중심이 창대하리라 이거
2: 네. 그거예요.
0: 뭐 그런, 뭐 그런 이제 축복이나 이런 거를 주신 거를 네. 걸어놓은 거 정도. 그리고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 네. 자만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교만하게 되고 그런 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1: 네.
0: 그 겸손을 잠깐 잃고 가다가.
1: 네.
0: 진짜 힘듦이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4: 어떤 힘듦이었습니까?
0: 14년도에 네.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막 하고 자만도 있고 네네네. 막 거만하고 14년도에 건물을 이제 신사옥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처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1: 네.
0: 건물을 사옥을 이제 올리기 제가 시작한 거죠.
1: 예.
0: 음악을 해서 일부러 올렸잖아요.
1: 예.
4: 멋있다.
0: 그리고 외부에 이제 투자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1: 네네.
0: 배우들도 이제 하게 되고
1: 네네.
0: 매니저먼트를 크게 한 거죠.
1: 예.
0: 근데 그때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이 건물을 지은 것도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거지 말이 안 돼.
1: 예.
0: 하느님이 하신 거지.
1: 예.
0: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거만함과 자만함이 좀 계속 예. 공존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다가 회사가 되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14년 이제 배우하면서 15년 너무 힘들어지고
1: 예.
0: 가수들마다 하는 친구들도 잘 안 되고
1: 예.
0: 투자금 회수가 다 들어가고 제가 다 막 해주고
1: 메꿔야 되고
0: 그때 아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
1: 아.
0: 잘못했구나 이거.
1: 예.
0: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이거.
1: 예.
0: 또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15년 16년 딱 그럴 때부터 그냥 현대교회를 막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1: 예. 예.
0: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탁 들어간 눈물이 막 그냥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울러왔나 저 새끼 뭐 이런 정도로 막 누가 욕할 정도로 저한테 들어간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다 가셔도 못 나오고 그렇게

0: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신실하게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좌절을 주세요. 예.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1: 그때 어떤 회개가 나오던가요? 뭐 많은.
0: 자만한 거. 예.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네. 모든 나의 방탕한 생활. 예. 그리고 내 자신을 믿었다는 생각. 예. 뭐, 모든 게 다 회개예요, 그냥. 그때 많이 깨달았죠, 진짜로. 완전. 예,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나서 계속 뭐. 기도 말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아 잘못됐구나 이제 오로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건 없구나 그래서 붙잡고 갔죠 이제
1: 네 그래서 이제 생활도 좀 달라지고 변화도 되고 바짝 어른들인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러면 달라졌죠 이제, 완전 달라졌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0: 어 저는 쭉 갔어요
1: 쭉 갔어요
0: 네 봉사도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했고 그때 예. 그때 막 기도로 이제 말씀을 또 드렸죠 제가 정말 절실하게 막 말씀을 드렸죠 예. 이 회사에 위기는 몇 번 왔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회사에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셔라 다는 못하겠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봉사나 제가 이제 나눔 기부하는 거나 이런 거는 꼭 하겠다 내가 진짜 예. 그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처럼 16년 초에 되게 좋은 일이 좀 생겨서
1: 아 그래요?
2: 뭡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이 회사에게 그 뭐 이게 저거 많이 풀렸어요 이제 네. 해외에서도 그렇고
1: 어려움이
0: 막 예, 투자도 좀 예, 들어오고 예, 어려웠던 것도 끄게 네.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14년 15년도에 막 해가지고 했던 거를 이제 투자 받았던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갚지 못해가지고 막 있을 때 제 예. 갖고 있는 뭐 건물 하나를 팔게 하시더라고 또 예. 그러니까 융자 같은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 거기다가 예, 예, 예.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갚아가지고
1: 제공해서
0: 네, 제공이 빌려서, 돼서 예. 해서 그거다 갚고 회사가 좀 괜찮아지려고 할 때 또 힘들려고 할 때 이제 투자를 또 들어오게 하셔서 예. 네 16년에 다시 회사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항상 예. 그걸 또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 뭐 낙원산 가가지고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이제 봉사도 더 많이 시작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계속요 어르신들한테 몰래 몰래 보내고 예 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기도기를 언제부터 쓰셨어요?
0: 참 감사하게도 19년 때 힘들고 완전 막 미칠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18년에 19년 넘어갈 때
1: 그때 기도 노트 보면 지금 보면 네. 그때 나의 간절함이 다 묻어나잖아요
0: 무능하죠. 회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반성 노트 아닙니까? 반성문?
1: 반성 회계 노트를 했잖아요.
0: 그때는 이제 회계 그 기도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일마다 저한테 뭐 보내주시는 좋은 글귀 써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주일마다 또 다 대다 쓰고 좋고. 제 마음을 또 이제 쓰고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걸 항상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오늘 기도 노트 갖고 오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0: 이거 뭐
1: 조금인데. 오, 기도 엄청 많이 하셨네.
0: 아니,
3: 19년, 20년,
0: 아니요, 19년 거는 아마 지금 어머니 집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항상 예, 예. 이게 20년인 것 같고요.
1: 제일 간절했던 기도는 또 어디 있어요?
0: 20년인 것 같아요.
1: 20년이요?
0: 거, 예. 이게 요즘 건데 예, 예. 이건 2022년.
1: 아, 올해?
0: 네.
1: 보여줄 수 있어요?
0: 20년 때가 다 그냥 다 회개예요, 이거는. 다. 감사와 회개인 것 같은데요. 예.
2: 그래서 안 보여주실 건가요?
0: 아니요 여기 보면 뭐
1: 제가
0: 지금 어떤 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 그냥 딱 영건데 6월 20일인데 이게 예. 2020년. 예.
1: 직접 소개해 주세요.
0: 네, 뭐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사랑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저희 이 어리석은 행동에 주님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제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위대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제가 술에 취해 교만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제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사탄에서 꺼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기도 또 밑에 보면 다 읽긴 그렇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 삶에 넘쳐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써있네요.
1: 아 예.
0: 이렇게 써있네요. 다크비 얘기도 써있네요. 예. 세계적인 그룹이 되게 해서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0: 예,
1: 지금 뭐 꿈도 없다, 희망도 없다, 모든 것을 네. 포기하는 그런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0: 네.
1: 과거의 그 용감한 형제를 돌이켜 보면서
0: 네.
1: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인생의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으세요?
0: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1: 아, 하나님 믿으라고.
0: 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
1: 네.
0: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하나님 믿고 주님 믿으면 내 행동부터가 좀 조심해져요. 사실은. 네네네. 자기 자신이.
1: 네.
0: 요즘 젊은 청소년들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그게 좀 너무 세더라고요.
1: 반감이?
0: 네.
1: 네네.
0: 저도 이제 뭐 젊은 친구들 작업도 해보고 하잖아요.
1: 네네.
0: 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믿으라는 게 아닌데
1: 네네.
0: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0: 그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성경 공부를 배우라는 건데 뭔가 교회를 믿으라고 약간 느끼나 봐.
1: 네.
0: 그러니까 뭐 웃자고 사실 얘기하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내 자신을 좀 반성하기도 좀 좋고
1: 네.
0: 처음에 이렇게 너무 세게 가지 말고 시작을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부모님들한테 말할 데 없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가서 얘기 한번 해보고
1: 네.
0: 네. 내 마음이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1: 그래요.
0: 네, 주님 믿어.
1: 맞아요.
0: 알아. 네.
1: 우리처럼 아무 기댈 데가 없는 존재일수록
0: 네.
1: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일수록
0: 네, 네.
1: 기댈 곳이 저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0: 맞습니다. 진짜.
1: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환경에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0: 엄청 무서운 분이세요. 아니 진짜로 아시잖아요.
1: 예, 예.
0: 아니 진짜 엄청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예.
1: 저도
0: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는데도 예.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인상도 쓰신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혼자 재발질어서 다 반성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1: 그래도 이렇게 만나주셨잖아요. 두 분이나 찾아가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안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0: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지.
1: 근데 연락되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저 영훈이 형이 찾고 있다고.
2: 보통 그 정도 찾아오시면 여기 목사님으로 앉아계셔야 되는데.
1: 우리 수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2: 아, 저는 뭐 TV에서 많이 접했고 음악도 많이 접했지만 정말 이 되게 이중적인 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2: 굉장히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고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그냥 앞뒤 안 보고
1: 네.
2: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르신 생각하고 또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 굉장히 또 여린 모습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겠다.
1: 아,
2: 네, 사업은 우직하게 세우고 모든 어려운 사람을 여린 마음으로 돕는 그런 용감한 형제님이 되실 것 같아서
1: 네.
2: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1: 네. 우리 오늘 오렌지
0: 또 본받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3: 얘기하지 말라고요?
2: 죄송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교회 가셔야 돼요.
3: 나 솔직히 이 마지막 멘트 하나라고 여태까지 안 되는 건데.
1: 자, 오늘 오렌지를 맡으신 이정수 형제. 예.
4: 아니, 저는 사실 아버지랑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1: 예.
4: 안 좋은 기억은 없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거동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그것 덕분에 평생을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느 날인가 다 놓고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그게 되게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머리 깎아드리는 걸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4: 예, 네. 그래서.
0: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처음에.
1: 그래서.
4: 저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0: 예, 보세요.
1: 머리를 깎게 되면 자동적으로 목욕도 시켜드려야 돼요. 네. 머리카락이 다 흐르기 때문에.
4: 아, 진짜요? 아버님 어색하실 텐데.
1: 예, 근데 뭐.
0: 그럼 등목만 해주셔도
1: 등목이라도 하시면
0: 이렇게 털어놓고 해.
1: 예.
0: 근데 그거 되게 처음에 묘해요.
1: 묘해요. 예, 묘하죠.
4: 그거
1: 예.
4: 커트뽀 사야 됩니까?
1: 뭐 쓰시든가 뭐 그냥 하시든가 신문지 쓰든가 뭐
2: 왜 물어보냐
1: 그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돼요?
0: 교회에 정말 빨리 가셔야 되는 분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기회 되면 손잡고 한번
1: 새벽 기도 갈 때 좀 데리고 가세요.
2: 네.
1: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잖아요. 왜
0: 네.
1: 나에게 이런 고난을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0: 네.
1: 계속 묻는데 나의 성공의 환경에서 왜라고 묻는 경우가 드물어요.
0: 아,
1: 나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셨으며
0: 맞아요.
1: 나에게 왜 이런 부를 주셨으며 나에게 왜 이런

0: 아이돌 그룹을 주셨으며 왜 노래가 역주행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왜 위기를 주셨다가 이걸 극복하게 하셨으며 또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드리게 돼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어떻게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인터뷰를 받는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은 이제 용감한 형체 동철이가 예. 내 곁으로 와서 내가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 받고 예. 또 내가 준 그 재능을 가지고 예. 하늘나라와 땅끝까지 이런 내가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아, 순종하는 예. 그 내 아들 동철이를 예.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앞으로 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만드셔 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전 이제 한국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들고 이렇게 영상물을 잘 만들고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을 배출해간 나라에서 네, 네. 이제 선교사 보내는 세계 두 번째 나라인 것처럼 이제는 콘텐츠 만들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세계 1등 국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네. 그런 정말 용기 있는 용감한 형제가 되시기를 아유,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 노트가 계속 권수를 늘려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형제님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위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3: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진리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무언가의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진리와 자유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 더 실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는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창조세계 운영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진리 같은 형이상학적 본질 영역은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로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철학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탐구합니다. 저도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신학의 도움을 받으며 세웠습니다.

0: 이러한 질문은 겨울폭이 넓어서 건너가기 어려울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질문을 통해 우린 진리 개념을 언저리라도 알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이를 삶에 적용하면 비로소 진리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또 세 번째는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적용은 어때야 하나?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나?입니다. 첫 질문은 존재론적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알아가냐에 대한 인식론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어떻게 인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질문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르는지 결과적 열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질문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진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냐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바닷물을 알기 위해 바닷물 전부를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죠. 바닷물 일부를 컵에 담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분석하면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도 비슷합니다.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을 통해 일부지만 진리가 지닌 속성이나 작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 자체보다는 진리의 속성이나 작용을 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진리가 지닌 속성이나 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0: T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오늘은 들통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47년에 페스트가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이 페스트는 너무나 위험해서 유럽의 인구의 어떤 학자들은 4분의 1을 그만 없애버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혹시 수도원이나 또 성직자 가까이 있으면 이 병이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자를 찾아가서 성례를 베풀던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먼저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패스트라는 질병은요, 직업, 나이, 그 밖에 여러 가지랑 상관없이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라 우리가 잠깐 꿈을 꿨나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때 설교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설교자였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설교자였던 임진영 목사님이나 위성조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 목사 중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딱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꼭 하나님이 저만 지켜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정맞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했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다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만 지켜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패스트도 코로나도 어떤 사람에게 가고 어떤 사람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죠. 그런데 이 전염병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옮겨진다는 것 아세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서 내 불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기도 하고요. 내 불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가 이상하게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사람이고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3천 명이나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망을 우리에게 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들어야 할 텐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는 회개할 것이 없고, 성도는 회개할 것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죄가 찾아왔잖아요. 베드로에게 죄가 전염되었잖아요. 베드로가 들어야 될 책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할 책망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갔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는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이 거룩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죠?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주냐면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줘요. 그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로 들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고 그가 믿고 있던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왜 그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 드니까 곧장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로잡아서 나는 안 그랬어요 하고 일어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남은 유대인들의 마음도 두려워지고 심지어 바나바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굽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바울을 사랑해주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도 유혹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전염되고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면 열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과 그 땅에 나오는 상황을 보더니 그들이 너무 신났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는데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드립니다. 반면에 두 명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이 힘을 얻게 되나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10사람의 불신앙이 어디에게 전염되었냐면 온 회중에게 전염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울부짖음을 통곡의 소리로 밤새 울부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망과 이 불평과 이 두려움이 옮지 않은 사람은 딱 두 명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입으로 내는 불평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주변에 전염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공동체를 박살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늘 우리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순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죄의 모습들이 전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죄의 전염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전염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러냄.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이 일을, 바나바의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냐면 당대에 가장 나중에 들어왔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셨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속삭이듯 그에게 죄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책망했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불러다 놓고 혼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자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이름 불러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많이 자잖아요. 목사들도 자고 전도사도 자고 그거는 설교를 졸리게 한 박보영 목사님이 탓일까요? 이런 위험한 얘기는 그냥 혼자만 하고. 네. 그러면요, 목사님이 한 명을 아주 무섭게 혼내세요. 이수빈, 일어나. 목사님이랑 다섯 살부터 산 애는 이건 단골이에요, 단골. 그럼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그게 책망이에요. 여러분, 숨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책망받으면요 교인들이 다 눈을 떠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누구를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울은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숨길 마음이 전혀 없고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요, 만약에 제가 목회한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일을 베드로에게,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진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지? 혼자만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 이것은 주님께 이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것일 거야 라고 하고 주님께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창피함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셔서라도 그 죄악을 드러내서 죄악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죄악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드러내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정도로 죄인인 거고,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촬영한 어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진대요. 그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많아진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졌나. 근데 그 아래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김영석 목사님은 이런 거 참 좋아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믿어주셔도 돼요? 여기에 댓글을 쓴 사람이 있구만요. 왜냐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김영석은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안 써있고, 김영석 목사님은 좋아해.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어요. IP 주소 추적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간증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막 울컥울컥했어요. 그중에 오늘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자신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용기 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문제도 있었고 자녀들의 문제까지 겹쳐서 살아가는 것이 숨이 쉬어지지가 않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찬양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다 씻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실 도구라고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숨기지 않았으니까. 아니, 숨길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다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잖아요. 목말라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주님 앞에 얘기하죠.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망가졌다고 얘기하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려고 하냐고요.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푹 찌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기도 가운데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쏟아놓는 말씀, 쏟아놓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

0: 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어쩌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어쩌면 주님 앞에 가슴을 쳤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 안디옥에서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한 그 사람을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을 바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궁핍, 우리 삶에 주신 어려움, 우리 삶에 주시는 깨달음, 때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책망, 그것이 말씀으로든 설교로든 혹은 우리의 삶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절망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신시켜 놓으셨어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는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와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 받았다고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이 괴로워질 때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위축돼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겸비하라고, 감히 고개 들고 목회하지 말고, 감히 하나님께 의로운 척 목회하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날들을 기억하시죠?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강화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배는 금방 불탔고요. 거기서 뛰어내린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만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는 거기서 한 번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20대의 청춘을 허비한 거죠.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말 한마디 띄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실패고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그 토마스 선교사의 던져진 성경책을 어느 사람들이 챙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종이를 자기 집에다가 발랐어요, 벽지로. 그 집에 그 말씀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저주인 것 같았으나 그것은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책망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감히 일어나서 숨도 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는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높이 드러내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은혜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

황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밤에 들으면 더 따뜻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보듬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다독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추스르는 염이다. 짧은 말 하나에도 사람을 쉬게 하는 온기가 느껴져요. 오늘은 한글날이죠. 하루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았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우리말 하나를 마음에 품고 내일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우리말로 사랑 그리고 엄마 이런 단어가 꼽혔다고 했었던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 송정미 함께한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듬다, 다독이다, 염이다 외에도 우리말이 주는 이런 따뜻함 그리고 다채로운 표현들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다채로움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이렇게 한글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 CCN 캠프 이곳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3일간의 연휴도 이렇게 다채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CCM 찬양 제목 중에 이렇게 예쁜 제목들이 있죠. 토닥토닥 홍의석의 찬양 먼저 들어보셨고요. 이어 들으신 곡 오세연 꽃말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CCM 잉글리시가 있는 날인데요. 해외 CCM 원곡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그 전에 한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미 기념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0: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유쾌한 우리 정성원 목사님, 오늘도 CCM 잉글리시로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정말 의상이 네. 어디서 이렇게 운동 한바탕 하고 오신 것처럼.
1: 네. 네,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네네.
0: 야구하신 것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1: 야구는 보는 것만 좋아하고.
0: 혹시 댁에서 방송국까지 걸어오신다거나
1: 당연하죠.
0: 정말요?
1: 그럼요.
0: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1: 늘 걸어다녀요.
0: 너무 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한 1시간 가까이 걸으셔야 되는 거리인데.
1: 더 걷죠? 지하철 다섯 정거장이니까.
0: 와, 네. 오늘 그렇게 걸어오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매번 그러셨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이고, 혹시. 별 말씀을요.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제 네. CCM English 소개해 주실 곡이
1: 네, 오늘 곡은 Living Hope 네. 네. Phil Wickham의 노래이고요. 네. 우리 한국에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말 많이 알려진 곡이고
0: 작년에 특히 네네. 거의 네. 열풍처럼
1: 그렇죠.
0: 이 곡을 신청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두세 분 이상 계셨어요.
1: 맞아요. 그 영화
0: 맞아요. 예, 신의 악단을 예, 예, 통해서
1: 영화 영향도 많고
0: OST가 네네. 발표가 되면서 그것 영향도 있지만 또 처음에는 음원이 네.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음원도 또 늘어났어요.
1: 아, 이 사람 저 사람이
0: 이제 많은 팀들이 다시. 부르면서 예. 좀 더 다양하게 선곡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원곡까지 해서
1: 그렇죠. 예.
0: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작년 한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네네. 외국 워십곡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돼서
1: 그렇죠.
0: 사랑받은 대표곡
1: 이게 돼버렸어요.
0: 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그래서 가사를 예. 우리말 가사를 알고 있지만 네네. 오늘은 영어로
1: 원문.
0: 된 원본을 네. 하나하나 한

0: 줄 한 줄 따라가면서
1: 예.
0: 그 또 원곡에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영어 버전을
1: 그렇죠.
0: 목사님께서 이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1: 네네네.
0: 이렇게 하시면 그게 또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뭔가 그 언어의 뉘앙스라고
1: 맞습니다.
0: 해야 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감동이.
1: 예. 맞아요. 뭐 찬양도 우리나라 찬양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0: 맞아요.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예. 하는 것처럼
1: 그거랑 뭐 마찬가지죠.
0: 네, 네. 자, 오늘 아주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찬양 주 예수 내 산 소망 원곡인 리빙 호프.
1: 네.
0: 자, 오늘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1: 예. 한번 가사를 한번 볼게요.
0: 네.
1: 첫 줄이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라는 곡인데요. 사실 오늘 이 곡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두 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첫 줄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chasm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0: 네.
1: 저도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0: 네네.
1: 영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게 그 사전에 보면 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chasm, 네. 틈.
1: 네. 저희가 이런 뭐 crack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0: 그쵸.
1: 단어들을 쓰는데
0: 네.
1: 캐즘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도 이 작곡자가 좀 그런 단어를 좀 찾는
0: 아.
1: 느낌이 들었어요.
0: 그래서. 아,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1: 네.
0: 그런 어떤 단어들을 네, 사용함으로써
1: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고
0: 네.
1: 그래서 우리 사이에 놓인 틈이 얼마나 큰지 great한지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아 얼마나 높은 산에 내가 오를 수가 없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이라고 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천국을 봤다. 천국을 향했다. 네. turn은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0: 네.
1: turn to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밤, 뭐 밤 속에 말했다라고 하면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했다 불렀다 성토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예,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어둠 가운데에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그 극진한 사랑이 저는 kindness를 극진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loving kind 당신의 사랑스러운 극진함 사랑이 tore는 tear라는 그 찢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내 영혼의 그림자들을 이렇게 찢어 버렸다. 그러니까 없애 버렸다라는
0: 네.
1: 거 그렇게 뚫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the work is finished. 예, is finished. be finished. 이 현재 완료였으면 끝났다. 예. 이제 모든 일들은 다 종결됐고 the end is written. 예. 마지막에 이렇게 written 쓰여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예. 그래서 이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0: 네.
1: 우리나라 말로는 좀 직역같이 하면서 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다음에 2절은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예. 누가 이 큰 엄청난 자비로우심 주님의 자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표현 하나 특별한 표현 하나 말씀드리자면 so great a mercy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so 형 명 이렇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0: 네.
1: 예, 그 중고교 실기자 때 문법하면 항상 했던 게 so 형 명 강조하고 엄청난 그런 뭐랄까 큰 뭐랄까 very very very라고 할 때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so 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어를 꼭 쓰고 명사 쓰면 그 엄청난 예, 자비하심 할 때 so great a mercy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 큰 자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What heart could 여기 또 fathom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 이해하다 such boundless grace. 예. 누가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단어 하나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fathom. 예. 저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0: 네.
1: 캐즘도 그렇지만
0: 네.
1: fathom이라는 거는 이게 명사로서는 길이래요.
0: 길.
1: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다도 동사로 나온 거거든요.
0: 네.
1: 이해하다.
0: 예.
1: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0: 헤아릴 수.
1: 예, 이해할 수 있습니까?
0: 네.
1: The God

0: out of ages, step down from glory. 예. 예. age, 이게 그 세기, 나이, 그걸 해서 이제 그건 만세의 왕 할 때, 아. 만세의 하나님이 영광에서 step down, 물러났다. 낮았습니다.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나의 죄를 wear 입다라는 건 이제 짊어진다라는 거고. 아. 그다음에 bear my shame. 나의 수치를 bear 감당하기 위해서 네. bear해서 the cross has spoken. I'm forgiven. 예, 십자가가 말했다. 뭐라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I'm forgiven. 예, the King of Kings. King of Kings 많이 쓰이죠. 만왕, 왕 중의 왕이니까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Calls me his own. 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것이라고 나를 부르시니,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예. 아름다운 구원자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희망, 소망.
1: 네.
0: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부르는 이 후렴구까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Set me free. Set a from free from 비 하면은 어디로부터 이제 누구를 이렇게
1: 자유롭게
0: 예 구출해 주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praise 예 명령어죠 찬양하다 할렐루야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grip은 이렇게 잡는다는 네. 거잖아요 예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예, 그래서 그 죽음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나를 이렇게 잡는 것
1: 아.
0: 딱 낙하채고 하는 걸 이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You have broken every chain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체인을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있는 소망 여기까지입니다
1: 그 여기에서 보면은 네. 하나님을 네. 표현하는 네네네. 어떤 관용구라고 해야 될까요?
0: 그쵸?
1: 만왕의 왕 하면 예, King of Kings,
0: of Kings.
1: 만세의 하나님 예, 하면
0: God of Ages. Ages.
1: 네,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많은 찬양에서
0: 네네네.
1: 이 단어들을 많이
0: 그쵸?
1: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 두고 찬양을 들으실 때 특히 네네네. 해외 CCM에서 아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0: 아는 단어는 들려요.
1: 그쵸? 이게 딱 들리잖아요.
0: 네네.
1: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0: 네네네.
1: 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Living Hope. 오늘은 필
0: 맞습니다. 예,
1: 위캠.
0: 네.
1: 필 위캠의 Living Hope 전해 드리면서
0: 네.
1: 자, 목사님께서 저희 CCM 캠프 제가 맡으면서 6월 15일 개편과 함께
0: 맞아요.
1: CCM 잉글리시로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 찾아 주셨는데 다음 주가 이제 개편을 앞두고
0: 맞아요.
1: 저희 CCM 캠프가 코너가
0: 너무 많아.
1: 너무 많고 복잡하다. 초대석이 많다. 이렇게 돼서 목사님께서 또 워낙 해외 일정도 많으시고
0: 맞습니다.
1: 바쁘신 분이시라서 저희가 네. 살며시 이제 목사님
0: 와, send me free. 어쩌다가 오늘
1: 그런 거였어요. 네, 샘미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고
0: 아이고, 별 말씀이요.
1: 오고 가시는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오고 가셨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0: 아이고.
1: 알게 되면서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0: 아유, 저도 덕분에
1: 다시 한번
0: 뭐,
1: 감사드리고
0: 네.
1: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0: 네, 좋은 기회 때 또 불러주시면
1: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네. 목사님 위해서 축복의 박수
0: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 네. 목사님 안녕히
0: 네,
1: 계세요.
0: 다시 뵐게요.

CCM 잉글리시 필 위켐의 리빙 호프 이어 들으신 곡 조세핀 님께서 오늘도 따뜻한 음성으로 성실히 음악 들려주시는 CCM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온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이네요. 올해 시작이 얼마 전 같은데 말이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10월 11월, 12월 하면 2026년도 바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트 레드먼의 Unbroken Praise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셔서 오늘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린님께서 홀리원 지미선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홀리원과 지미선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전해드렸어요. 러브레터님께서 가을 밤하늘 감상하려고 공원에 나와서 그네 타면서 보니 별이 새일 수 있을 정도만 보이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밤하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주님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쁜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별처럼 밝게 빛나는 위워십의 찬양 1부 끝곡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G2A 26 집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엔 교회와 학교, 선교단체 등을 통해 모인 청소년과 청년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부흥과 부르심, 제자도, 열방, 연합 등 5개 주제로 찬양과 말씀 선포,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어스와 예수전도단, 팀룩 워십 등이 찬양을 인도하고 김윤희 목사와 노희송 목사, 황태환 대표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장엔 청소년 복음과 캠퍼스, 일터 선교, 열방 선교 등을 주제로 한 사역 부스와 신앙 상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G2A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3040 사역자들의 연합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가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서울 송파구 강남중앙교회에서 제15회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선 예배와 강의, 탈북민 간증,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찬영 목사와 정스테반 목사, 하충엽 교수, 이빌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복음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며 북한 지하교회 사역과 탈북민 국내 정착 사역의 경험도 나눴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청주 서문교회가 올해도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다음 달 7일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이 큰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와 서강대학교 강영한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김기호 교수 등이 나섭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제40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한국교회

0: NCCK 인권상은 1987년 NCCK 인권상으로 시작해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해온 상입니다. 제1회 인권상 수상자는 박종철 물고문 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의사 오연상 씨가 받았으며 지난해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 구호선단에 참가한 평화활동가 김하연 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온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10월 9일 한글날에 함께하는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의 제목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을 참 좋아하는 DJ 중에 한 사람인데요. 들려드린 이 두 곡의 제목이 그렇게 딱 맞아서 오늘 한글날 이어서 이렇게 예쁜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진 DJ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들으셨고요. 문정자의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이어봤습니다. 두 곡의 제목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마치 시의 한 문장처럼 완성이 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어요. 메밀꽃님, CCM이 너무 좋아요. 아파서 힘이 없어도 음악 들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메밀꽃이라는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좀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힘을 내요, 사랑해요 라는 찬양 준비해봤어요.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나레이션으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 들어보시죠.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며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리가 부른 힘을 내요 사랑해요. 김종찬 하늘에 속한 사람에 이어서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메밀꽃님께도 힘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곡은 유라님께서 써주신 신청곡이었거든요. 주여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가사가 생각나서요.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피곤했지만 마음으로 찬양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보냅니다. 힘을 주는 찬양으로 이 곡을 써주셨는데 오늘 메밀꽃님도 함께 들어주시며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레이스 멀시 님께서 주는 존귀하신 분 찬양 신청할게요. Worthy of it all. 곽병훈 찬양으로 써주시면서 모두가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곽병훈 찬양 앨범에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똥찌엔님께서 요즘 여호수아서 보면서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 CCN 캠프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오늘 이 곡도 준비했어요. 숲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박병훈의 찬양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그리고 숲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에 뜨는 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연휴 보내다 보면 푸른 바다 한번 마음에 품고 오시는 분들, 눈에 담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요즘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어가는 산도 정말 저도 요즘에 가고 싶거든요. 단풍 구경하고 싶은 그런 때가 되었잖아요. 바다에 뜨는 별 이럴 때 정말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에 이어서 이 곡도 한번 바람소리와 함께 잔잔히 숲속 길을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객이 부르는 바람이 민다.

가게에게 바람이 민다. 앞서 조대경 최종길 바다에 뜨는 별이었어요. 오늘은 연주곡 들으면서 끝 인사드립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에스더디어 목마른 사슴이고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내일까요?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이렇게 한글날에는 한글을 사랑했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떠오릅니다. 첫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는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라며 한글을 극찬했고요. 선교사이자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간편한 문자 덕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또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한글 찬송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멀리멀리 갔더니죠. 이토록 훌륭한 한글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니 제가 한글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임에 한국이 내 나라임이 감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이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 387장을 쓴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아내죠. 1895년쯤에 한국어로 쓴 곡인데요. 사실 쓰게 된 배경은 좀 슬픕니다. 남편은 순회 전도 중이고 사랑하는 딸은 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쓴 곡이거든요. 한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마음에 담아봅니다. 오늘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을 민호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은총님이 신청하신 곡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편곡하지 않고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듣는 순간, 아, 독특하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김용주가 불렀고요. 그 전에 동방현주, 사명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식록 행보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주옥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꿈, 이 곡을 천관웅이 부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 그리고 유은성이 부른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전에 함께 하셨고요. 가을 하늘 참 예쁜 요즘입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 다 내려놓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시면서 새벽샘님께서 힘내세요 신청하셨어요.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맑을수록 하늘이 예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짐과 고민들은 더 깊게 느껴만 지는데 비 온 뒤 저렇게 맑아진 하늘 그리고 때가 되면 저렇게 높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나의 때도 오리라 기도의 끝은 있다라는 믿음으로 힘내보자고요. 주리가 부릅니다. 힘내세요.

주리와 홍희석이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어서 토닥토닥까지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려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0: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합창곡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안산 시립합창단이었고요. 김명수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어지는 곡인데요. 이병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제목부터 위로를 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이 불렀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곡을 신청한 두 분이 계신데요. 은방울꽃님께서 일상에서 찬양과 함께하는 삶이 참 그리웠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7249번님께서 교회마다 다시 부흥되길 원합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하시면서 은혜 신청하셨어요. 이 두 곡을 먼저 갈보리 싱어즈가 은혜 부르고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아이빅 밴드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곡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 1000번째 앨범에서 지은영, 이은화, 운이 부르는 곡입니다.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온기장의 선교단이 불렀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열매 맺는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미가님, 우리 찬양대가요. 10월 15일에 부산에서 하는 합창제에 참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과 준비에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부르시는 곡이 길을 만드시는 분 이 곡이군요. 오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아미가님이 소속된 그 찬양대 준비 과정 속에서도 은혜 받고 또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며 들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글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 보내길 원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를 작사한 메리 제임스 양이 지은 곳으로 소명과 헌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 양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순회 부흥의 전도자 일원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쓴 평신도였습니다. 제임스 양은 글재주가 있어 한때 기독교 관련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찬송시나 신앙평론 등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헌신과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0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돌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피부에 닿고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답게 피우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앞에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며 지칠 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이 하루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며 회복을 갈망하는 모든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전지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희귀질환과 만성질환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몸의 모든 기관과 장기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소서.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고통으로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곽신형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온음의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서 176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원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119편 151절에서 176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피스 엔진 프로젝트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어서 강중현이 부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0: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꼽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대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선생이 된 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지켰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까지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편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육신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시인도 우리와 같은 육신, 육신적 한계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경험이 있는지요? 시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은 전심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말은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지킴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지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36절과 37절에 그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이 하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려는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묶어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의 심정과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두 가지 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헛된 욕심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허탄한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묶지 않으면 헛된 욕심, 타락하기에 자기는 끝까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고 그런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자신을 비방하는 자의 소리를 두려워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 때 사람들이 저것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니 저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들의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비방과 비난을,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보다 세상적인 욕망, 허탄한 것들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버젓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방해 세력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타락시키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은 내 삶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0: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발부둥을 쳐야 합니다. 천길부터 한 걸음부터 한 발자씩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는 자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의 비방이 두렵다면 칭찬받는, 칭찬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사람으로부터 비방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칭찬받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당할 타락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을 다하시고 회복을 반드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결단하여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메리 제인이 부르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CBS 합창단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홀리원이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면서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G2A 26 집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엔 교회와 학교, 선교단체 등을 통해 모인 청소년과 청년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부흥과 부르심, 제자도, 열방, 연합 등 5개 주제로 찬양과 말씀 선포,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어스와 예수전도단, 팀룩 워십 등이 찬양을 인도하고 김윤희 목사와 노희송 목사, 황태환 대표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장엔 청소년 복음과 캠퍼스, 일터 선교, 열방 선교 등을 주제로 한 사역 부스와 신앙 상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송파구 강남중앙교회에서 제15회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0: 청주 서문교회는 다음 달 7일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이 큰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제40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상은 1987년 NCCK 인권상으로 시작해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해온 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온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주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려 여호수아 1장에 6절, 7절, 9절, 18절 네 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두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 말의 그 히브리어 원뜻은 강하게 붙잡는 힘과 무릎의 견고함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김신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 앞에 가난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고 힘을 센 그러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다. 요서 3장 1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그들을 싸워보기 전에 숫자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숫자가 많고 강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싸워보기 전에 겁을 먹고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큰 대적이 너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많은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까지 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세상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중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의사는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사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 나가면 질병과 싸워 이기고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모든 고통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전쟁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강한 군사력이란 잘 훈련된 좋은 군사들 그리고 정신력으로 강하게 무장된 군사들을 말합니다. 정신력으로 잘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남전쟁이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베트남전이 멈추면서 월남에 있던 50만 명 미군과 연합군, 미주군, 호주군, 우리 대한민국 군인 해서 연합전투부대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최신식 전투기 및 모든 신식 무기를 다 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4조 원 되는 그런 모든 최신식 무기를 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가지 않아서 월남이 망합니다. 왜냐? 정치권의 부정부패, 사회적인 혼란, 계속되는 폭력 시위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에 월맹공산군이 1975년 1월 8일 북위 17도선에서 전 지역으로 저들이 쳐들어 내려왔는데 석 달 만에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완전히 패망하고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월남 패망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월남 정규군이 58만 명, 지방군이 52만 명, 전투 경찰이 15만 명입니다. 125만 명 대군이 있었고 미군이 남겨간 그 최신 장비가 있었는데 정신무장이 해이되지 않고 정치권이 부정부패하고 나라가 혼란하니까 4만 9천 명에 불과한 이 베트공 월맹에 의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석 달 만에 완전히 저들이 전쟁에 패해서 공산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산화되고 난 다음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고 그 죽음을 피해서 배를 타고 나온 보트 피플들이 109만 명인데 그 중에 11만 명이 망망대해서 죽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무장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이 무너지면 마귀와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광동 시절에, 서대문 시절에, 여의도 초기에 봤던 그 놀라운 붕이 역사가 다시금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소서 1장 9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서 그들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2년에 걸려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땅을 우리를 삼키는 나쁜 땅이고 거기 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싸우나마나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보면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저들에게 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싹 퍼져가지고 저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밤새 통곡하고 울며 다시 우리 종살이 하던 애고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은 설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워서,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붙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왜 우리를 그냥 종살이하게, 노예살이하게 애굽에 내버려 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느냐고 저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싸워보기 전에 이미 그들은 진 것입니다. 월맹군 4만 9천 명이 125만 대군을 석 달 만에 완전히 점령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월남군은 싸우기 전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서 공격해 오니까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월남군은 그 당시 무기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어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총 한 자루 들고 저들에게 쳐들어왔는데 와보니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린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종살이하게 내버려두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들이나 그 당시 싸우지도 않고 피한 월남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염려거지가 물러갈지어다, 모든 부정의 생각은 따라갈지어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무장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이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돌아가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더 돌고 40년을 채운 후에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저들에게 말할 때 민수기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다섯 차례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장, 7장, 20장, 31장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0장 3절입니다.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은 말며만 놀라지 말라.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어떠한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중한 질병이 내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켜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마음을 지켜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올 연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다가온 한 해 또 승리하고, 또 다가온 한 해 승리하고, 승리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내쫓으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소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와 함께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곤경에 빠질 때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외롭게 나 홀로 내동정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한 평생 너를 돌보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오자고 주님만 바로 나가는 우리를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을 간호하던 자녀들조차 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계시나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그렇게 문전이 닳도록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명절 같은 때가 되면 과일 괴짜기 막 들어와서 쌓이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안 되고 가게를 폐업하게 되고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외롭게 덩그러미 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일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리라.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나니까 형이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집을 떠나 가게 됐습니다. 그 거리가 약 800km, 서울 부산 거리 두 배가 되는 거리를 혼자 견해를 보지 마나 짊어지고 갑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평생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에드워드 모튼 목사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부모님이 선술집을 운영해서 우리 말하면 주점을 운영해갖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이 술집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주정하는 사람들 거친 소리,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마음속에 열등감과 반항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누굴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해서 그래서 16살에 집을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 가구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가구공장에 들어가서 목공일을 배웁니다. 그런데 목공소 주인이 정말 자기 부모님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자기를 품어주고 아들처럼 여기고 목공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훌륭한 목공이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평생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자기를 아버지처럼 사랑해주는 그 아저씨가 교회를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함이 찾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주님 주신 영감을 갖고 시도 쓰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큰 가구점 주인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할렐루야!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목사님이 자기 저 가구점 전체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소유권을 드리겠다고 교인 대표가 와서 중국식 때 증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네모난 설교단 강대상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몸이 쇠약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게 되면 나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참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저게 전자산을 바쳐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이 강대상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도 고집 부리고 서 있으면 나를 좀 끌어내려서 절제시키시고 훌륭한 목사 세워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도 은혜요.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셔서 37살 때 산에 올라가서 뒷산을 보며 뒷산 바위를 보며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인가입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시절에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 목사님 소식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랬으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갓나고 헐벗은 환경 속에서 절망 환경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우리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가운데 교회를 지어 바친 우리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어려움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명작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그림과 그리고 저 예술품은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엇이 그냥 그림과 예술 작품을 구별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현대 추상 미술의 문을 연 거장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가 1911년에 발표한 미술 이론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모조품과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아름답고 참된 예술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을 그는 내적 필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색채를 쓰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의 세련된 테크닉

조직과 그리고 완벽한 구도를 갖춘 그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폭 뒤에 영혼을 진동시키는 화가의 순수한 내적인 정신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장식품이나 기술적인 손재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형은 조금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작품 속에 예술가의 영혼과 열정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작품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보는 이에 영혼을 울리는 완성된 예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49년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49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이제 꿈꾸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일까? 아니, 어떤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더 큰 교회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일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멋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써 내려간 옥중 서신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다섯 가지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리고 성도들이 품어야 할 아름다운 성품의 옷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언뜻 보면 이 단어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착한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적 덕목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 편지를 쓰면서 선택했던 헬라어 원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다섯 가지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기도 한 이 옷은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프랑크나는 사람의 가장 깊은 신체 부위인 내장,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지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었고 또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어야 할 옷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넘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친절과 관대함을 뜻합니다. 내 것을 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는

그는 넉넉한 너그러움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대단히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1세기 로마제국에서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부끄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 천한 단어를 가져다가 성도가 입어야 할 최고의 보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기에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결함, 고결한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입니다. 셋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유약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는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의 세계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광야를 거칠게 날뛰던 야생마가 맹렬한 훈련을 거쳐서 주인의 고삐와 음성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의 손에 그 힘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드렸기에 조용히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단어는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그리고 분노, 격정, 타오르는 불길을 뜻하는 듀모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즉 분노가 폭발하기까지 거리를 아주 길게 늘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고난이나 환경을 참는데 쓰이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끝까지 참아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끊임없이 섭섭하게 만드는 저 사람을 향해 즉각적인 심판의 돌을 던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듯 그 사람을 품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넉넉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두 옷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매체지요.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육체를 가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자비로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겸손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소망교회는 온유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소망교회는 오래 참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하는가, 바울은 바로 이것을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답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비차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권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결한 덕목들을 다 열거한 후에 14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마침표 하나를 찍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무리 최상급 비단이나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을 겹겹이 차려 입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허리띠를 묶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옷 매무새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열정적인 봉사도 있고
심지어는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표현되고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거도처럼 사막에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파이널 터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덕목은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는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상대를 난도질하는 칼날이 됩니다. 사랑이 빠진 인내는 고집과 상처가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재직들의 충성을 비로소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바실리 칸딘스키가 말한 내적 필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조품과 진정한 예술품을 구별하게 만드는 기준,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요구하셨던 것은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맹목적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인도 벨로루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뭉개진 손과 발을 수술하고 재건했던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기독교 의학자인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인도로 갔고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처음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 한센병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방치되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고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그런 짐승처럼 취급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랜드 박사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 형태가 뭉개진 한 어린 나병 환자 소년을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상처의 관절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년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왈칵 눈물을 쏟아내더니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브랜드 박사는 당황하며 통역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진찰하다가 상처를 잘못 건드려서 아프게 했습니까? 왜 아이가 이렇게 슬프게 웁니까? 그러자 옆에서 있던 현지인 통역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손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 지난 수년 동안 부모조차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푸른 눈의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썩어가는 손을 따뜻하게 꼭 쥐어주었기 때문에 그 온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메스만 될 수도 있었죠. 얼마든지 기구만 가지고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박사는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에게 심었습니다. 메스와 정교한 의학기술만으로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의술을 펼친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던 혐오스러운 상처를 주님의 심장으로 감싸주는 체온이 담긴 그 사랑이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얼어붙었던 한 영혼의 껍질이 깨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 이 따뜻함, 사랑의 사랑, 사랑의 따뜻함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차가운 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닥치는 일도,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푸는 일도, 구제와 선교를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부끄러운 허물과 아픔을 손으로 감싸주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봉사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그러합니다. 사회에서의 일도 그러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불어넣으면, 사랑을 집어넣으면, 열정을 넣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예술적 상태가 됩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이 관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폴 브랜드 박사처럼 고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얄팍하고 이기적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품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이 어디에서 끌어올려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첫 머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사랑하라 라고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함을 덧입었으며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13절 후반부에서도 사도 바울은 쐐기를 밟듯 선언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얼마 전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마음이 울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나의 부족했던 부분이나 내가 억울했던 부분이나 내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은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압구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큽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 안에서 안간힘을 쓰며 쥐어 짜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용서와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흘려보내는 반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둥이 될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실 때 요구하신 유일한 자격 조건은 탁월한 리더십도, 뛰어난 언변도, 흠없는 완벽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구역을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며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며 당회와 재직회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칸딘스키가 말했던 영혼의 진동, 즉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압구정 청담동을 걷다 보면 명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미술품으로 말해서 명작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때 열정으로 혼신의

0: 힘을 다해 섬길 때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명품, 하나님께 명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립 49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성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모든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강한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나서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릴리 해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주님의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교회가 차가운 세상의 시선을 녹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보여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한 시골 소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꿈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 그리고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교회를 100개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단 하루도 꿈을 위해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년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었고, 자동차 몰딩 밴더 업체인 데이테크 설립을 시작으로 20년 만에 세계 초인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매출 10억 불을 바라보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피지 등의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분이 데이그룹의 최유승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충청남도 대천 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 세 가지 꿈을 꾸었고 드디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평생의 경영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묻힌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긴 인생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가 묻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심긴 사람이 됩니다. 묻힌 사람은 그게 끝입니다. 심긴 사람은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당한 환경이 끝인가 시작인가를 보면 묻힌 사람인지 심진 사람인지를 압니다. 묻힌다라는 것은 절망, 소멸, 종말을 의미합니다. 심긴다라는 것은 소망,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묻힌 사람은 그것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심긴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신자는 숨긴 사람입니다. 시편 92편 12, 13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명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0: CBS 라디오입니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2: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쁜 하늘을 보면 같이 보고 싶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같이 걷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이라면 이 가을은 사랑할 일이 많아 행복한 계절 같기도 합니다. 가을이란 계절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좋은 것을 혼자 보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높아진 하늘도 잘 익은 열매도 그리고 걷기 좋은 아침 저녁도 모두 함께할 때 더 좋아지는 것들이니까요.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누는 가을날을 기대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10월의 이른 새벽입니다. 딸 직장 데려다 주려 나왔네요. 나올 땐 어둑어둑했는데 10분 차이로 지금은 밝아집니다. 선물 같은 10월 모두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선물을 뭔가 두 배로 받는 듯한 날이네요. 10월 10일 십자가 두 개 겹친 날입니다. 예, 참 좋은 계절이죠. 선물 같은 10월이란 말씀이 맞아요. 아비가일 닉네임 쓰시는 김영순 님이신데요. 방금 흐른 곡도 주얼. 영어 원 제목이 보석이란 뜻입니다. 주얼. 우리 제목으로는 예수께서 오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귀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곡 전에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듣겠습니다.

다음 곡은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6677 문자 주신 분.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한강에서 자전거 운동하면서 참여했었는데 오늘은 아산병원 갑니다. 정기검진하고요. 약 타러 갑니다. 수술할 때도 그리고 회복하고 완쾌됐을 때도 참여해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정민아님과의 아침 시간은 제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고 약만 타오면 돼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6677님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6개월도 참 빨리 돌아오죠. 6개월마다 검진 받고 약 타러 가신다는데 네, 그때마다 별탈 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산천님께서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자전거로 쌩쌩 달렸었는데 이제는 걷기도 버겁습니다. 오늘은 안양천에 백로 보러 왔습니다. 구절초 향기에 오늘 하루를 보내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된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와 같다. 그래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드로를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이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빈배와 같은 인생이 돼 낙심하게 된다. 내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만약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시냇물을 찾아 방황하듯이 돌아다녔을까요? 목이 마르지 않은 사슴은 어디에

새로운 셈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애타게 간절해야만 셈이 솟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들었습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먼저 2부 찾아오시는 길부터 안내합니다. 2부는요. 일반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레인보우로만 들을 수 있는 채널 조이포유에서 7시부터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이어집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셉님 신청곡인데요. 입원 중인 제게 참 고마운 방송입니다 하면서 조시 그로반이 부르는 빈센트 신청하셨네요.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곡을 저녁에 들으면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 더 좋을까요? 가을 아침에 듣는 이 곡도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추억의 명곡 한 곡 띄우면서 1부 마치죠.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한글날 연휴 토요일 아침인데요. 날씨가 좋습니다. 나들이 많이 떠나셨는지 어제 오늘 길도 좀 한산한데요. 남은 휴일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그러저나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정치 코너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소개했던 제가 준비한 무료 영화 상영회 1,000명이나 신청해서 잘 마쳤습니다. 특히 주말 뉴스쇼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도 많이 나눴고 감사합니다.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영화가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부담 없는 그런 문화활동, 예술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와, 전세계 테크기업 역대 최고 분기 실적 올렸어요. 3분기 매출만 195조, 영업이익만 107조. 뭐 엔비디아, 구글, 애플, MS 이런 회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러냐. 잠시 후에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도 많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 왜 감옥에 있도록 방치하냐. 이런 변호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곧바로 이어서 진위가 왜곡됐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죠. 검찰주의자다, 뭐 친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면서 내부 공격한다 이런 비판인데요.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정청래 전 대표가 미국 비자 발급 지연되면서 미국에 못 가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정부와 큰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지만 날씨는 좋은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5: 굿모닝 월드. 오늘 또 조윤주 웨싱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아, 오늘은 브라질과 프랑스로 갑니다.
6: 네.
5: 아, 트럼프가 없네요.
6: 뺐습니다.
5: 네.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어요. 어제 발표됐는데.
6: 네, 맞습니다.
5: 네.
6: 섭섭하겠죠?
5: 네, 섭섭해서 저희라도 자극하지 말자.
6: 안 돼.
5: 네, 왜냐면 트럼프가 자극받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6: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뭐 달라고 하면 줄 수도 네. 있다라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5: 네.
6: 사실 이제 그 베네수엘라 마차도 민주주의 그 운동가가 네. 사실은 작년에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막 아, 뭐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 했었고 네. 마차도 보가 아, 정 원하시면 뭐 맞아요 당신이 받을 만했죠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노벨 평화상 메달을 줬거든요.
5: 그러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6: 네, 네. 그때 줄 때부터 사실은 좀 평화상의 어떤 그 위상이 조금 제 생각에는 훼손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고받고 할 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5: 그러니까요.
6: 네, 네, 네. 좀 그랬습니다.
5: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는 못 네. 받았다.
6: 네.
5: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다.
6: 저도
5: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6: 네, 네, 네. 네.
5: 자, 브라질과 프랑스인데요. 먼저 브라질은 대선
6: 네.
5: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직인 좌파 성향 룰라 대통령이 졌고요.
6: 네, 맞습니다.
5: 그리고 그럼 누가 이겼냐? 아, 우파 성향입니다. 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6: 네, 네.
5: 이 후보가 이겨서 이제 결선 투표로 가요. 네, 네. 과반은 없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는 지금 3주째 시위가 이어집니다.
6: 네.
5: 시위가 많긴 한데 예전에 연금개혁 시위도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6: 맞아요. 노란조끼 네. 개혁 있었죠.
5: 고등학생들로 시작해가지고
6: 네.
5: 교육환경 개선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6: 네.
5: 네. 오늘 브라질과 프랑스의 얘기.

0: 이를 이어서 둘 다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네, 반반.
1: 반반 해보겠습니다.
0: 네,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브라질. 플라비오 보소나루의 자유당 대표의 1차 투표 승리.
1: 네.
0: 자, 이게 전직 대통령 중에 역시 보소나루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아버지 보소나루의 아들입니다.
1: 네.
0: 네, 아들을 보소나루.
1: 네. 네. 뭐,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처럼 이제 이 브라질도 아버지여서 아들까지 대통령이 될 것인가
0: 네.
1: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4일날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자유당 소속의 플라비오 보소나루 의원이 47.03% 그리고 룰라 현 대통령이 45.16% 2%포인트 안 되는 차로 일단 이겼습니다.
0: 네.
1: 후보가 12명인데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이 두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득표를 가장 많이 한 1, 2위가 결선 투표하게 되는데요.
0: 네.
1: 25일 날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사실은 그 지지율 조사에서
0: 네.
1: 룰라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0: 네.
1: 룰라가 아니라 플라비오 보소나루, 그러니까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당선이 된 건데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렸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룰라 대통령 지세가 굉장히 강했던 농촌 지역도 개표를 해봤더니
0: 네.
1: 역시 플라비오가 이겼습니다.
0: 좀 의외네요.
1: 네, 그래서 심지어 그 노동자당,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 지지하는 네. 중부 북서부 지역도 일부 선전하면서 결국은 플라비오가 이겼는데요. 플라비오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변화를 원한다라고 네. 말하면서 이제 노동자당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사선에 도전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그렇죠.
1: 본인은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고 룰라 대통령도 솔직히 말해서 1차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예, 아니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내가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야, 룰라 대통령은 좌파의 상징.
1: 맞아요.
0: 노동자 출신.
1: 네.
0: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선거 진 다음에 감옥도 한번 가고.
1: 맞아요. 맞습니다.
0: 예. 근데 브라질 선거는 글쎄요. 이게 정치 선거를 지면 감옥을 가고
1: 네.
0: 뭐 굉장히 이번에도 선거 진 사람은 감옥 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소나루의 그 보소나루 전 대통령
0: 네.
1: 그러니까 지금
0: 아버지.
1: 아버지죠. 이 사람도 지금 사실 재판 받고 형이 확정이 돼서
0: 네.
1: 징역 27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네.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받고 가택연금 상태로 했습니다.
0: 그럼 그 아들이 이번에 또 대통령 되면
1: 네.
0: 여긴 좀 재판 수사와 재판과 정치가 한 대 맞물려가는 문화예요.
1: 맞습니다.
0: 네, 상당히 좀 특이한
1: 서로 보복을
0: 네,
1: 그런, 하고
0: 그렇죠.
1: 감옥을 보내고 이제 이런 분위기죠.
0: 네, 선거 치면 감옥 갈 수 있다.
1: 네, 맞아요.
0: 이런 분위기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1: 네. 네.
0: 아무튼 이제 결선 투표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이게 1차 투표에서 플라비오가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2차 투표도 플라비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다타폴라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 네. 끝나고 나서 6일, 7일 이틀 동안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9%가 플라비오가 될 것 같다. 플라비오 찍겠다라고 말했고요.
0: 예.
1: 45%가 아니다. 나는 룰라를 찍겠다고 말해서 사실 이제 1차 투표 전에 조사에서는 2%포인트 안팎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플라비오가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0: 예.
1: 응답자 5%는 나는 기권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가장 큰 여론조사에서 플라비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플라비오 아버지인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1년에 그때 룰라와 붙어가지고 졌습니다.
0: 네.
1: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군부를 동원해서 룰라 정권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게 결국 불발에 끝났고요.
0: 그렇죠. 아니 보소나루는 임기 중에도 좀 기행과
1: 네.
0: 이상한 어느 좀 발언들을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해외 토픽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를 많이 얻었다.
0: 네.
1: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룰라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좀 약간 좀 고전하는 그런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1: 일단 이 룰라 정부의

0: 대한 경제 심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아, 경제요?
0: 네. 왜냐하면은 룰라 대통령은 좌파 성향이고 전통적으로 네. 농민, 서민 측이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고물가 그리고 이 고물가가 되면 사실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네. 훨씬 더 힘들거든요.
1: 서민들이 더 힘들죠.
0: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네. 특히 룰라 대통령이 지금 사선이니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룰라 대통령을 좀 심판하는 그런 일로 벌어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반대편 얘기인데 플라그 비호가 앞선 이유는 지금 남미 지역에 우파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1: 가끔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네, 분위기가 맞아요. 좀 있어요.
0: 이렇게 후루룩 몰려가죠. 네. 좌파 정권이 막 그러니까요. 들어섰다가 또 어느 순간도 우파 정권이 막 들어서고 있고.
1: 아, 이제 우파 타이밍이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한 거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좌파보다는 우파 네. 측에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정부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도 잡아주고 물가도 어떻게 좀 우리가 해보겠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사실 이제 마약과의 전쟁,
1: 네,
0: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하면서 중남미 지역에는 우파 정권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룰라 대통령이 좀 네. 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1: 아니 근데 경제라든지 네. 또는 트럼프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0: 네.
1: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건 브라질의 어떤 그 특수한 어떤 뭐 아니면 브라질이 더 심각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0: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물가는 다 높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특히 브라질 서민들이 대부분 빵, 뭐 육류, 식료품 같은 이런 기본 식료품을 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표면 물가는 3% 올랐다고 하는데
1: 네.
0: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료품 가격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네. 느끼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3.75%입니다.
1: 와 높네요.
0: 네,
1: 그래서 우리랑 비교하면 많이 네, 높네요.
0: 채권 가격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예.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난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브라질 성인 인구 중에서요
1: 네.
0: 절반 가량이 신용 불량자입니다.
1: 절반이요?
0: 네, 두 명 중 한 명이.
1: 와 이거 그럼 야 이거 신용 사회가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0: 네.
1: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문제는 네.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많은데 룰라 대통령이 부채 탕감을 해준 겁니다.
1: 아 예. 네,
0: 제가
1: 예.
0: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빚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만 원 다 안 갚아도 되고 10만 원만 갚으면 부채가 탕감이 되고 신용 불량자에서
1: 네.
0: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빚을 내서 생활하는 거죠.
1: 아 이게
0: 네.
1: 좀 도덕 불감증을 유발하고
0: 네.
1: 계속해서 빚내고 또 탕감해주고 이렇게 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겠고 또 반대로 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0: 맞아요.
1: 이렇게라도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지 그냥 놔두면 방법이 없다라고
0: 네.
1: 또 볼 수도 있고
0: 네.
1: 결국 지금 정권에서 룰라 대통령의 선택은 일단 살려놓자.
0: 네 맞아요.
1: 그런 거였나 보네요.
0: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 살려야 되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 빚 다 안 갚아도 되는구나. 그럼 대충 요 정도만 갚고 또 빚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도박 인구도 꽤 많다고요.
1: 도박이요?
0: 네. 스포츠 도박.
1: 스포츠 도박.
0: 축구 같은 거. 그래서 5명 중 1명이 도박에 빠져 있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도박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1: 예.
0: 경제 상황도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샘리 님이 아, 네. 내 브라질 채권 어떡하냐. 브라질 채권이 한 20년 전부터 유행이었는데. 네.
0: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채권 그 금리가 높긴 한데
1: 네.
0: 요즘 약간 분위기가 플라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떨어졌다가
1: 예,
0: 지금
1: 예.
0: 채권 가격이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외신에서는 지금 이번 선거 네. 어떻게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0: 일단 이제 뭐 이게 그 가디언지가 분석한 내용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1: 네.
0: 첫 번째 일단 복음주의 교회 세력이 지금 보소나로 굉장히 강력히 결탁했다. 여기는 사실 남미는 가톨릭이 강한 나라인데요.
1: 그렇죠. 브라질에서도.
0: 네. 그런데 지금 이 보소나로 진영과 네.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좀 힘을 합치면서 아주 강력한 조직을 만들면서
1: 예.
0: 이쪽 힘이 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 지도자들과 보소나루가 동맹을 맺으면서 네. 여기 표심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0: 아니 저는 인구 거의 절대 다수가 가톨릭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1: 네, 오.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치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안 불안의 공포를 느끼는 유권자들이 강력한 네. 공권력 투입 그리고 중범죄자 엄벌, 마약 카르텔 소탕 이런 거에 대해서 우파 정권이 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0: 네.
1: 여기에 좀 많이 표를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룰라 대통령이 잘못된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뭐 룰라 대통령이 뭐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국가주권, 인공지능 같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0: 예.
1: 서민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물가가 높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네. 잘못 썼기 때문에 1차에서 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 리스크가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지금 80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서는 브라질의 바이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실 좀 인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고
0: 네, 네.
1: 어쨌든 룰라 대통령이 사선까지 도전하다 보니까 자기 정치 색깔이 너무 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너무 완고한 거 그리고 현실 인식과 자신 정책이 좀 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웠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구 멸결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전통적인 엘리트를 향한 대중의 굉장히 깊은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네. 보소나루가 훨씬 더 전략을 잘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막 보소나루가 좋아서가 아니라
0: 네.
1: 룰라가 너무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럼 일단 보소나루 한번 밀어줘보자 예. 이런 마음이 또 있다는 거죠.
0: 대체로 또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를 가서 1대1로 붙으면은
1: 네.
0: 그런 심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룰라 쪽은 민주주의 수호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내세우고 있고 또 반면 또 플라비오는 사법 개혁, 제도 개혁,
1: 네,
0: 네.
1: 경제 이런
0: 네, 이렇게
1: 거죠.
0: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1: 우리 네.
0: 경제와도 민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다음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1: 네.
0: 학생들이 3주째 시위를 하고 있고. 아니 수천 명이 잡히고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1: 네.
0: 아니 학교에 불 지르는 것도 봤어요.
1: 네, 네 사실 프랑스는 시위 양상이 굉장히 과격하긴 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예. 좀 노조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0: 네.
1: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도 아 그럴만하지. 저 사람들이 목소리 낼만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학생들 그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0: 네.
1: 응답자 70% 이상이 그래. 학생들 주장 맞아라고 대답했다고 하거든요.
0: 지지를 받고 있군요.
1: 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0: 네.
1: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0: 환경이 열악하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게 9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원래는 고등학생들 했었고요.
0: 예.
1: 이게 대학생들, 교직원들, 선생님, 학생들까지 다 번지면서 좀 굉장히 전폭적인 지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6일 날
0: 네.
1: 이 고등학생 연합에서 전국 행동의 날을 선포하면서 6일 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파리 비롯해서 리옹, 마르세유, 뚤루즈 주요 도시 있었고요. 그래서
0: 네.
1: 이 시위 관련자 중에서 6,877명이 체포가 됐고 이 중에서 86%가 18세 네. 미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부 측에서
0: 네.
1: 강경 진압 입장을 밝히면서 성광탄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0: 눈을 또 그러면
1: 눈 다친 아이도 있었고 손목이 날아간 아이도 있었고요.
0: 아이고.
1: 그래서 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0: 야.
1: 결국 총리가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요구를
0: 예.
1: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1: 네.
0: 그럼 뭐 시위 이제 끝나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13일 날 다시 한 번 더 시위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0: 예, 예.
1: 정부 측에서는 교사 3,000명을 긴급
0: 네.
1: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0: 근데 이게 교사 3,000명이 며칠 안에 이게 투입이 돼요?
1: 안 되죠.
0: 가능해요?
1: 안 되죠.
0: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안 될. 일단 아이들이 워낙 심하게 시위를 하니까 일단은 얘기를 한 겁니다. 3,000명 투입하겠다. 언제까지는 없어요.
0: 이거 화 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리면
0: 예.
1: 교육 재정이 깎였기 때문입니다.
0: 돈이 없다.
1: 네. 왜냐하면은 지금 프랑스가 재정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가 넘어섰고 국가
0: 네.
1: 전체 부채가 GDP 대비 120%입니다.
0: 아니 IMF에서 구제 금융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진작에
1: 네.
0: 나왔잖아요. 얼마
1: 맞습니다.
0: 전에도.
1: 네, 그리고 이제 국채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갔고
0: 네.
1: 얼마나 열악하냐 환경이 올 여름 진짜 덥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데
0: 예.
1: 아이들이 일단 교실이 너무 과밀학급인 거예요.
0: 아, 그래요?

0: 그리고 에어컨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1: 야, 올여름 뭐 유럽, 네. 서유럽 40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아이들 말로는 학교 교실 내부가 네.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1: 와,
0: 그리고
1: 실내 온도가.
0: 냉방 환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예. 프랑스는 낡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낡은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책상은 막 찌그러져 가고 있고 심지어 학교 안에 쥐, 바퀴벌레 이런 게 돌아다닌 거죠.
1: 그러니까 쥐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쥐가 다닌다 학교 안에.
0: 좀 파리 같은데 많긴 해요. 근데 학교 네. 안에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 선생님은 부족하고 오. 수업일 수는 많은데 선생님 없이 그냥 자율학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 폭발하게 된 거죠.
1: 이게 서유럽이 이제 네. 지는 해다. 그리고
0: 맞아요.
1: 또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좀 복지 쪽으로 많이 하면서
0: 맞습니다.
1: 구조가 이제 좀 아, 예전으로 돌아가기 좀 쉽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또 그런 연장선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근대 공교육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와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이 됐었거든요.
1: 네.
0: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투입이 너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1: 아. 예.
0: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교육을 받긴 하는데 질이 떨어지게 된 거고
1: 네.
0: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지니까 선생님도 점점 줄고 아이들은 더 나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임계점에 도달했고 예. 아들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1: 야, 사실 프랑스는 그동안
0: 네.
1: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이제 그 좌파 우파 번갈아 하고 뭐 네. 동거 정부도 나오고
0: 맞아요, 맞습니다.
1: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온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했냐라고 따지는 것도 쉽지 좀 않아 보이고 좀 네. 애매합니다.
0: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바칼로레아를 그래가지고 이제 네. 대학 입학 모두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입시처럼
1: 네.
0: 고등학교 전체 성적 평가하고 뭐 했는지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평가하게 된 겁니다. 좋은 학교로 가려면은 입시제도가 바뀌었어요.
1: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네, 이거? 이것도 예. 아이들이 불만인 겁니다.
1: 아, 당장 이제 네. 대학교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갑자기 우리부터 바꿔?
0: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고등학교 못 나오면은 좋은 학교 못 가는 네. 거죠.
1: 아.
0: 그런 불평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1: 네.
0: 네.
1: 자, 이렇게 브라질과 프랑스의 얘기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너무 네. 빨리 가네요.
0: 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점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아니, 안 추우세요? 반팔 입고 오셨어요.
2: 예, 예. 네. 지금 아직까지 계절 이전에 대한 준비가 안 됐어요.
1: 예. 뜨거운 남자.
2: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경제는 지금 뜨겁게 뜨겁게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금 네.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1: 폭발하고 있다. 예. 뜨겁다. 예. 잘 못해. 지금 제일 뜨거운 게 원래 삼성전자 아니냐.
2: 그렇습니다. 예. 네.
1: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야, 영업이익 107조 원? 와, 이거는... 예. 전 세계 테크 기업의 역사상 최고 분기 네. 영업이익이다. 아니 뭐 네. 엔비디아, 구글, 뭐 애플, MS 이런 회사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다. 네. 와,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에 대기록을 실현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7조 원.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한 7, 8개 있으면 전 국민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1: 아니, 7, 8개도 아닌 게 이게 분기당이니까 예. 1년으로 이렇게 4번 한다고 치면은 두 개만 있어도.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은 195조죠.
1: 네.
2: 195조의 매출을 올렸는데 정말 엄청난 성적표고요. 이 분기당 영업이익 107조는 세계 기업 역사상 분기 실적으로는 네. 2등, 2등에 해당하는 아주 놀라운 실적입니다.
1: 1등은 아람코?
2: 그렇습니다. 1등은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지금 사우디로 넘어간 네. 석유회사,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가 1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 2022년도 네. 일시적으로 달성한 것인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생긴 어떤 뭐 시장 마찰적 요인이다. 이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네. 생산하고 얻은 이익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네. 삼성전자의 이번 와. 기록은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뭐 아람코는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실상 뭐 국영기업이고 뭐 공개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치고 네. 아람코 빼면 세계 기록, 네. 세계 최고 성적을 냈는데 아니 그런데 박사님 이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실적과 별개로 주가는 왜 이러냐? 네.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2: 예,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손수 앵커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잘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도 아주 엘리트 변호사도 네. 하시고 이런 텐데
1: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2: 그런데 전교 1등을 계속했는데요. 집에서 반응, 부모님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도 1등했고 이번 학기에도 1등이면 뭐 그렇 우리 손수 앵커는 항상 1등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막을 들어보면 작년에 1등은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99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와 공부 훨씬 더 그 성적이 좋아졌네 하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뭐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들 했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아주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선반영.
2: 그렇습니다.

0: 마법의 단어죠.
1: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도 실적 좋고 다음번에도 실적 좋을 거야 이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중요한데요. 시장 예상치,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성적표를 보면 시장의 이른바 예측치 컨센서스라고 있습니다. 예. 각 금융기관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이다라고 쭉 발표한 그것을 가중평균해가지고 모아놓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지표에 보면 오히려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원래 예상 기대치는 200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데 195조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이익은 뭐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그렇게 성적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조금 기대보다 낮고 둘 중에 하나는 기대보다 못했다. 그러니까 네. 쏘쏘. 그러니까 주가가 뭐 크게 변동할 요인도 아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본 것이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에 지금 ETF 그 문제의 ETF 상장 지수 펀드
0: 네.
1: 이게 그 ETF라는 게 지수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았다가 거기서 지수가 오르면 이익을 분배하고 이런 구조인데 ETF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가다. 반도체 ETF다 이런 반도체 주식의 편입 비율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몇 프로 또 SK하이닉스 몇 프로 이렇게 보유하게 그리고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물론 떨어졌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작년에 ETF를 만들고 1년 만에 이제 다시 조정하는 기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ETF 편입 비율을 다시 조정 이제 맞추려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0: 네.
1: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설정한 비중대로 목표를 맞추려면 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게 약 한 17조 정도.
0: 17조.
1: 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좀 쇼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자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
0: 네.
1: 삼성전자가 주식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영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래서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버리는 거.
0: 네.
1: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팔면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0: 계속 하고 있잖아요.
1: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많이 방어했습니다.
0: 예.
1: 만약에 자사주가 없었다면 삼성전자 주가 훨씬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공시한 자사주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공시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 물량만큼 다 매입을 한 겁니다.
0: 네.
1: 이제 당분간 새로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는 한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실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40일간 자사주 파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이런 이제 단기 악재들. 물론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가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은 뭐 여러 가지 밝은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0: 네.
1: 수급 요인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요인이 좀 더 많고 보다 결정적인 것은 앞으로의 기대입니다. 자, 이 지금 잘 되는 것은 지금 실적이 좋았다.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이잖아요.
0: 네.
1: 지금 이 순간 지금 4분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지금 4분기에 살고 있거든요.
0: 네, 4, 4분기.
1: 그러니까 3, 4분기는 지나간 건데 지나간 실적은 과거의 주가예요. 현재의 주가나 미래의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인데
0: 예.
1: 자 우리 손수행과가 전교 1등 했는데
0: 네.
1: 다음 학기에 전국 1등을 하겠는가 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0: 예.
1: 혹시 반도체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그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 또는 내년에 가면 반도체는요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났다는데 영업이익이
0: 예.
1: 뭐 기술 혁신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이 막 올랐거든요.
0: 수요가 폭발하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갑자기 AI 경기가 죽어서 사겠다는 네. 사람이 없어지면
0: 폭락하겠죠.
1: 가격이 반토막 아니라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질 수 있고.
0: 사이클.
1: 이게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나온 지 70년이 됐는데 3,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갑자기 영업이익은 신기루. 지금은 네. 107조라고 그러지만 이게 17조로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우려가 예. 동시에 상존한다. 물론 삼성전자가 내

0: 모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1: 네네.
0: 그런 우려가 일부 있다. 그런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도 여러 가지 펀더멘탈의 기초는 좋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그 대목은 노바이 노스. 아무도 아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 데 따른 조금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이 공포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 야, 우선 제가 정규 1등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에서 1등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아주 예 그 우연히 한 번.
0: 명문 네. 학교에서 1등은 전국 1등이나 마찬가지죠.
1: 한 번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그 주가 관련된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의 감동을 못 줬다. 실적이 좋긴 한데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네. 라고 하는 것들 지금 댓글창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생각 예 하나 해보면은 항상 이렇잖아요. 반도체 그 사이클이야. 네. 경기 타가지고 하는 거고 오르고 내리고 무조건 반복돼.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미리미리 곧 대비하면 돼. 네. 라고 하는 시각.
0: 네.
1: 반면 아주 초낙관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0: 맞습니다.
1: 네. 예. AI는 다르다.
0: 예.
1: 이거 끝까지 간다.
0: 예.
1: 이렇게 쉽게 꺾일 거 아니다.
0: 예.
1: 라고 하는 정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현재의 반도체를 보는 제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과거 역사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랐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존재하느냐면요.
1: 네.
0: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가 또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공급은 반도체라는 것은요. 한 번 공장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반도체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기 또 용수 그러니까 정말 경제를 완전히 네.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만 반도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좀 좋으면 수요가 많으면 대부분 회사들이 공장을 쭉 지어요.
1: 네.
0: 그런데 공장이 지어진 것은 이제 10년이나 15년 후인데
1: 예.
0: 그때는 수요가 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
1: 예.
0: 또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없어서 공장을 안 지으면 몇 년 후에 수요가 막 폭발할 때 공급을 못 되니까 가격이 올랐거든요. 70년 역사를 보면 반드시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있고
1: 예.
0: 거기 플락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산업 분석가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얘기야. 과거에는 컴퓨터에 반도체 들어가고
1: 예.
0: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수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무한대로 늘어나잖아. 이게 우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진다도 있고
1: 네.
0: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거의 자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그 분석은 더 이상 노모와 밸리다다. 이제 소용성이 없다.
1: 예.
0: 무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 이런 시각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1: 아, 지금 맞서는 상황이군요. 네. 맞서는 상황이다. 아, 근데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0: 그렇습니다. 예.
1: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투자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은 사실 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 모르고 아무도 네. 모른다.
1: 네. 아니, 제가 그 오해를 또 없애기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김대호 박사님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있지 않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아니 주식 자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1: 네.
0: 아예 주식 투자 자체가 지금 저기 돈이 없어서
1: 네.
0: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있거나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의 희망이나 어떤 이런 게 투영이 돼가지고 자칫 왜곡이 되거나 또는 선동이 되거나 또 이럴 수 있어가지고
0: 네. 맞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0년, 20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했는데
1: 네.
0: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 제가 쓰는 기사가 제가 주식 보유하는 회사는 좋게 쓰고
1: 어쩔 수 없어요.
0: 예, 주식 보유를 주식을 팔았다 이러면 나쁘게 쓰는 이런 선입견이 작동하더라고요.
1: 사람이니까요. 다.
0: 그것을 네. 저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자. 그러면 네. 제

0: 투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어허.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야, 이거는 그 이미 투자 수익을 많이 또 충분히 얻으셨기 때문에 여유를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0: 예.
1: 네, 네.
0: 예, 아주 예. 그 뭐 저기 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고요. 다만 네. 객관성을 유지하다. 그래서 보통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공무원들, 기자들 또 주식 정권하는 그 이 대학 교수들, 앵커들 이런 사람들은 어.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아. 그것이 정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오, 예. 약간 좀 뜨끔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네. 각자의 철학이죠.
1: 네. 아, 네. 아무튼 지금 김도엽 박사님 그리고 진행자 모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그 삼성전자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SK 하이닉스 얘기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묘하게 하루에 그 장의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등락을 보더라도 물론 하루 단위로 보고 뭐 1시간 단위, 5분 단위, 1분 단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트레이더 제외하고는 아니 묘하게 같이 움직여요. 하루 중에도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0: 그렇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1등이라고 그러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반도체의 1등은 아니고요. 반도체에도 생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메모리. 기억시키는 거.
1: 네.
0: 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의 1등, 2등입니다. 그러니까 D램. 또 낸드 플래시, 네. 또 SSD나 HDD 저장 장치 요 상품 네 개로 볼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메모리의 1등, 2등이니까 메모리 산업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한쪽 방향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SK나 삼성전자는 비교적 같이 가는 때가 많은데 다만 예. 삼성전자는 네. SK 하이닉스보다도 회사가 더 크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이런 게 좀 더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시스템 반도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복합적인데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퓨어 순수 메모리 집중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예. 뭐 두 회사가 HBM이라든지 이런 데는 똑같기 예.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때 이 두 회사 거래 비중이 7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1: 야,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전닉스라고 하는 두 회사가 예. 있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1: 네.
0: SK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입니다. 와. 삼성도 삼성전자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 말고 삼성그룹에 예. 삼성 기타 등등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1: 삼성 후자.
0: 예, 그걸 후자라고 그럽니다. 네. 요즘은 중자라고도 그러고.
1: 아, 그래요? 네. 네,
0: 전자 앞에 있는 삼성전자 빼면 네. 나머지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1: 근데 사실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세계적인 그룹 많고 기업 네. 많고 장사 잘하고 있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에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0: 그렇습니다.
1: SK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봐야겠죠.
0: 예, 다른 회사가 별 볼 없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그 두 기업 빼면 우리나라 GDP가 반으로 지금 떨어질 예. 그런 지경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메모리 정말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메모리 불경기가 오면 한국 경제 폭망할 수 있는 한국 경제 운명이 두 기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블룸버그라든지 네. 일각에서 특히 모간 스탠리 같은 곳에서 한국과 대만 경제가 상당히 좋다.
1: 예.
0: 좋은데 AI 무너지면 가장 먼저 망할 나라로 1번 한국, 2번 대만을 꼽기도 했습니다. IMF 보고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면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예. 아니 이렇게 좀 AI 경기가 쭉 가고 그래서 메모리 수요도 계속 더 늘어나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외화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또 미래를 좀 대비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좀 더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0: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전체.
1: 네. 안 그런 사람 없겠죠.
0: 예, 지금 중동의 사우디 같은 나라는요. 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0: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돈을 타서 쓰잖아요.
1: 카타르도. 예.
0: 예, 그건 석유에서 엄청난 네. 이익이 보장되니까 굳이 세금 걷을 필요가 없죠. 저는 인공지능 경기가 앞으로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1: 네.
0: 우리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1: 오.
0: 그만큼 굉장히 현재로서는 폭발적인 장세 기대치가 높은데
1: 네.
0: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이 작동을 하면 네. 그 순간에 한꺼번에 수요가 줄어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
1: 그러니까요.
0: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더랬어요.
1: 어.
0: 사실요, 1997년에 우리가 IMF 경제위기 맞지 않았습니까?
1: 예.
0: 갑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1: 네.
0: 그때도 1995년까지 반도체 랠리가 돼가지고 그때가 바로 IT 산업이 폭발하면서
1: 아.
0: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모든 돈을 다 버는 바람에 그냥 우리는 쓰러져도 한국 경제 잘 된다라는
1: 예.
0: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우리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은 거거든요. 이것을 반도체 착시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착시. 예.
0: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1: 오.
0: 네덜란드가 요 비슷한 케이스로 나라가 여러 번 국가 부도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덜란드는 석유 때문에.
1: 아.
0: 그래서 경제학자들 일각에서는 한국도 네덜란드 병에 예. 걸리면 안 된다. 이럴 때 잘 나갈 때 좀 주변을 키워야 된다. 자, 전교 1등이 공부 잘한다고 걔만 키워주면
1: 네.
0: 걔가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면
1: 아, 큰일 나죠. 그러면
0: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1: 아하.
0: 가치까지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
1: 네.
0: 좋을 때 전체가 잘 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네, 3,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상장
0: 네.
1: 예, 우려. 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그 솔리다임을 네. 상장하면 고질적인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중복 상장 문제가 이번에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0: 네.
1: 아니, 같은 한 회사인데 그 따로 떼가지고 다른 데 상장해버리면 회사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니까 그럼 기존 회사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0: 네.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쪼개기 상장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2분, 3분 앞두고 이것을 요점 정리하라.
1: 네.
0: 그러니까 정말로 저 과제가 정말
1: 네.
0: 저 힘든데요.
1: 네.
0: 한마디로 우리 그 LG화학이라는 회사가 네. 있었더랬습니다. 지금도 아우.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네. 배터리가 잘 될 때 배터리가 잘 되는 그 배터리를 쪼개기 상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잘라낸 그 분할된 회사가 LG그룹의 1등이에요.
1: 물적 분할해서.
0: 예, 아, 그 회사가 네. 1등이고 LG화학은 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동물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미보다도 훨씬 더 커진 거예요.
1: 네, 사실 새끼면 괜찮아요. 근데 네. 팔 한쪽 자르고 다리 한쪽 자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빼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바로 이 상장 이후에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이 대목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75% 주가가 날아갔어요.
1: 아,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좀 예,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0: LG화학이요?
1: 아, 전자군요. 그거는 예.
0: 예.
1: 아, LG전자군요.
0: 지금
1: 예.
0: LG화학에서 떼냈거든요.
1: 아, 예.
0: LG화학은 그 이후로 비실비실.
1: 아, 계속 그냥 예,
0: 그렇습니다.
1: 대신합니까?
0: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1: 그러니까
0: 당시에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1: 예.
0: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요.
1: 아.
0: 이 문제의 쪼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SK가 하이닉스가 지금 쪼개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간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어요.
1: 주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0: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쪼개기는 LG보다도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1: 더요?
0: 와. 왜냐하면요.
1: 예.
0: 자, 그 당시에 LG는 국내에서 쪼개기 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쪼개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SK의 전체 주식의
1: 예.
0: 55%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1: 야,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면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한다 그러면
1: 네.
0: 그 투자자들이 SK 투자자들이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알짜가 미국으로 왔다. 환율 문제도 있고 하는데 솔리다임에 집중 투자하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대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SK가 수록 솔리다임을 분리 상장을 하더라도 그 대목에 대해서 SK의 주가 보전책
1: 네.
0: 또 SK의 몸통 보존책 요 대목도 같이 잘 세우지 않으면
1: 예.
0: 상당히 큰 혼선이 아하. 올 수도 있다.
1: 예.
0: 이런 폭풍 그것 때문에 지금 SK 주가도

0: 삼성전자 못지않게 지금 네. 악재가 올 때 또 같이 악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박사님 제가 이 문외한으로서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그럼 지금 SK하이닉스 주식 팔고 네. 솔리드엠 상장되면 그거 빠르게 사가지고 시세 차익 노리면 안 됩니까?
0: 예,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지금 그
1: 3시간 지금 30초 남았습니다네.
0: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요. 네. SK 주가가 반드시 빠진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리다임을 잘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SSD가 잘 될 때고 그 돈이 서울에 SK로 잘 들어온다면 또 선순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하나 있을 때 이게 주가가 반드시 하락 요인이다. 반드시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1: 네.
0: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한 시간 이상씩 시간을 주셔야 알겠습니다. 종합 분석을 할 수 있다.
1: 이런 지금까지 말씀. 김두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쏘르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네, 포키포키님이 아니 김대엽 박사님 시간 없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러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경제 얘기 할 얘기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3부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6: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

0: 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2: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아니 지금 댓글창에 MJ님이 와 오늘 패널 3명 다 좋다 라는 댓글도 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은요.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인데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모신 세 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전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네.
3: 자, 광고 나가는 동안 세 분과 오늘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냐, 뭘 다뤄야 되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또는 박진영 대표의 네. 국감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야기, 또 변호인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좀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는 뭐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갈등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비자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국감 미국으로 한 거 유럽으로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5: 네.
3: 좀 갈등이, 좀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5: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 곳에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3: 냉기류.
5: 예,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죠. 죽고 사는 문제, 안보가 한미 관계와 직결돼 있어요.
3: 그렇죠.
5: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린다,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건데, 여권에서조차 지금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냉기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이 키워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누적된 불만, 불안, 오해는 분명해 보인다.
3: 미국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
5: 우리한테. 그래서 뭐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쿠팡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지금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고, 이종성 국정원장이 미국 국방부, 지금 미국에서는 전쟁부라고 하는데 그 산하 정보기관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 거부로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분명하게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는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였던 분이에요.
3: 그렇죠.
5: 비자가 지금 리뷰, 그러니까 계속 검토 중에서 안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도 나왔던 게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한 이제 5차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을 배제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기류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 제가 민주당,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통일부, 청와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여권의 전현직,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분들 취재해 보면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0: 네. 네. 뭐예요?
1: 1번은 진짜 한미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밑에서 지금 뭔가 풀어보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관세 등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국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0: 아.
1: 네, 설도 있고, 세 번째는 여권 내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0: 예?
1: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세력 다툼 탓에 누군가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가령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주파와 동맹파
0: 예.
1: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국정원에서 이종원 원장은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0: 이종석?
1: 예. 아, 이종석 원장이.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상황에서 흔들고 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밖으로 흘리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0: 예. 아니 근데 이유가 어쨌든 미국과 갈등으로 보일 만한 부분들 분명히 좀 있어 보이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2: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고의로 내부 갈등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6월 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실무그룹, 거기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을 때
0: 네.
2: 외교하고 사법 파트는 갔어요.
0: 네.
2: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미일 실무그룹에 배제됐었다는 것을 국정원 내부에서만 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0: 네.
2: 이 그 협의체 자체는 북한이 어떤 사이버 해킹 같은 걸로 돈을 벌어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고도화에 자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일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적발되는 게 있으면 각국의 국내적인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정보, 외교, 사법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만 배제가 됐어요.
0: 네.
2: 그리고 이런 일이 올해 6월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부의 알력 다툼 차원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0: 네.
2: 이런 개별 인물들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0: 개별 인물들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또는 뭐 입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측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3: 네.
0: 이런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3: 네.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0: 네.
3: 뭐 관세라든지
0: 네.
3: 뭐 여러 나라 공격이라든지
0: 네, 네.
3: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은 나라가 있나요? 특히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한테 더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군사적인 뭔가 기여를 받고 있지 않냐. 돈을 더 내라.
0: 네.
3: 프리라이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3: 그 와중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도 금액도 적고 여러모로 내용들이 좋은데, 그것을 지금 이제 뭐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0: 네.
3: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지율은 별로 안 좋고 뭐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0: 네.
3: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
0: 예.
3: 특히나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왜 한국의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왜 법 통과 못 시키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뭐 군함 파견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0: 예.
3: 그때마다 나온 것이 대미 투자 이야기가, 대미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
0: 그래도 알래스카 투자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3: 그렇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원래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데
0: 네.
3: 이번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G 관련해서 투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정보 협력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
3: 결국에 뭐니? 돈인데
0: 돈이다.
3: 여기서 지금 한국한테 투자를 적절하게 빨리 적절한 타이밍에 받지 않고 있으니
0: 네.
3: 여러모로 미국 정부와 관계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는 뭔가의 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0: 네.
3: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2: 네. 논리적으로 약간 잘 수긍이 안 되는 게
0: 어떤 부분이요?
2: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압박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도 외교하고 사법도 다 안 불러야죠. 그냥 대한민국 자체를 패싱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회의 자체를 축소해서 열질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국정원만 콕 찍어서 배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물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정청래 전 대표가 마치 미국에서 일종의 페르소나 논 그렇다. 그러니까 외교적 깊이 인물 취급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비자가 안 나오고 있는
0: 네.
2: 상황. 이것도 짚어주셨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에도 상당히 그 미국에는 반대하는 류의 발언들이 크게 누적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이 2006년 10월 9일에 첫 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도 그 당시 NSC

0: 회장이었는데 그 다음날 국회에 나가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던 당시에 미사일에 관련된 실패로 치자면 미국이 가장 크게 실패했다. 이렇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하기도 했고 특히 사드 관련해서 2015년에는 공개된 강연에서 사드는 애초에 미국이 말도 못 붙이게 딱 끊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드 배치가 가셔야 되니까 또 2016년에는 한겨레 그 중국의 뺨을 때린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 이라고 하는 그 기명 기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을 미국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의 문제는요. 구성핵 시설 관련해서 뭐 과거에도 다른 그 민간단체의 보고서나 이런 데서 나왔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정보를 공유해 줄 때는 그것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어떤 비밀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서 지금 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에 대한 개별적인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한미 간의 안보 또 정보 분야에서의 갈등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이고 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 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 제가 우리 방송이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랑 여권 고위 관계자들 전현직 그 국정원장 그 전현직 국정 고위 관계자들 취재해 보면 두 분 이야기를 다 해요.
2: 다 한다.
1: 네, 그래서 어허. 지금 저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파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 중요한 건 11월이다. 11월에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있다. 거기에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 그래서 그 11월에 또 중국에서 APEC이 열린다. 거기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 근데 한국도 두 개로 쪼개져 있고 미국도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중적 충돌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면 미국은 공화당이나 미국이나 초당적으로 반중이라는 그 전제가 외교 안보 구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바뀔 때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는 거의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늘 미국 외교안보에서 북한 후손인데
2: 예.
1: 그런데 11월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처럼 그 미국 트럼프 라인조차도 자주파 우리 한국의 자주파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하노이 노딜의 경험 때문에 기존의 한국 자주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정동영 전 장관이라든가 이종석 예,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방금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로 또 근데 미국의 정통파인 현상 유지파조차 한국의 자주파에 대해서 네. 불만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2: 불안까지.
1: 저번에 저 사람들 얘기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됐잖아.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2: 그때 그 하노이 노딜도 결국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된 게 아니라 미국이 아 우리나라 한국말 듣고 했다가 결국은 못 안 됐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교안보 전략 통이라고 얘기되는 분들 네. 이 오히려 저한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는 쿠팡이든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가 안 나오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 조치 이런 등등의 파편 그 자체보단
2: 네.
1: 문제의 본질은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그 자체보단 그 이후의 대응 과정이다. 한국 정부가 그걸 단 하나도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
2: 네.
1: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가 안 나와가 아니죠. 리뷰죠. 그래서 예. 검토해서 살짝 계속, 안 내주는 건데
2: 지연.
1: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내고 있다는 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다.
2: 어허.
1: 그 부분은 진짜 문제인데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시는 거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거나 둘 다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2: 네.
1: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로 가름말 타줘야 되는데 가름말 안 타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 예.
1: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북미 정상회담 그 관계가 풀어지게끔 조응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 아래서 물밑에서 더 네. 많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 자주파라는 거예요.
2: 예. 아니 근데 트럼프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하고
1: 네.
2: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도 거기에서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서로 힘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갈등이 왜 생긴 거예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
1: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1대1로 직거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한국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나도 역할을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지금 의뢰 위치에서 끼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불관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2: 그렇군요. 또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자, 와 이건 고려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아니, 정부여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선용 부대변인 이야기 듣고 예,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3: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송영은 대변인이나 그 김정희 기자 이야기한 거 다

0: 일부 정도 다 사실이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의 이제 개인 캐릭터에 연관돼 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은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지금 뭐 정동영 장관의 계속해서 핵시사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 사건에서 국정원 뭐 개입 여부 때문에 뭐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조금 한국 정보기관 믿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지금 이종석 원장 뭐 미국 출장 가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 정부나 아니면은 뭐 언론이나 우리 정치 여의도에서 약간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쿠팡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쿠팡 문제.
0: 그러니까 저는 이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적이다. 쿠팡은 직접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거기서 레터 오면은 다 쿠팡이 관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쿠팡을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 뭔가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쿠팡이 해온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보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비 금액도 쿠팡이 우리보다 더 크고요. 쿠팡의 그 주식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케빈 워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산업부나 외교부 이런 접근 말고 네. 진짜 쿠팡을 미국에서 뭔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더 금액을 많이 써서라도 뭔가 쿠팡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0: 그 저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2: 근데 그 쿠팡 얘기를 원인으로 짚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파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우리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시선에 대해서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정동영 장관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네. 대북 정보 공유가 반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동영 장관의 그 북한 그 지뢰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발언을 지금 북한이 유엔에서 원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북한이 정동영 장관 말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지뢰에 대해서 사과도 않는 판국에 미북 정상회담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네, 이렇게 첫 주제로 한미동맹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분 말씀 들으니까 막연했던 게 약간 좀 정리되는 느낌도 저는 들고요. 네, 많은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먼저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화가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글입니다만 이런 글을 썼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워서 내부 공격한다 이런 비판인데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후보들은 좀 몇몇 떠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냐.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 이제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여전히 검찰주의자다. 친윤검사다. 내려와야 된다. 이거 시키면 안 된다. 잘못된 인사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서.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기자님.
3: 네. 일단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참 좋겠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여권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언론들이 국민의힘의 그 인사청문회 자료를 그렇게 굳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1: 지금 송영 변호사 지금 미소 짓고 있어요.
3: 야당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시간이 되고 있고
0: 여당에서 검증하고 있어서
1: 일단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당 검증이 원래.
3: 네, 무엇보다 지금 방금 앵커 말씀 주셨던 그럼 대체 능력이 안 되면 큰 자리를 요구하는 그 메시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직함 빼고 말씀드려볼게요. 대략 이런 분들이 겨냥했다라고 이야기 돼요. 임은정, 추미애, 김용민, 조국, 박은정,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그 불만에 이제 가득 찬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옛 트위터 X에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 민주당 핵심 부분 그러니까 친명계 핵심들을 찐명들을 취재해 보면 이런 기류가 매우 강해요. 이제 진짜 더 밀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표현이 매우 거칠어졌어요.
1: 그러니까요.
3: 예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강경파라고 기사를 써서 저희가 물어볼 때 가령 여성은 정 부대변인한테 이 강경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대뜸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기자 이제 억지파라고 얘기해.
1: 억지.
3: 그들은 강경파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줘. 혹은 강경소수파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일단 그들을 정의하는 데피니션이 매우 이제 거칠어졌고 그다음에 더 강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들을 허들로 표현해서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된다.
1: 장애물이다.
3: 네, 그리고 더 강한 워딩들도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두문자 빼고 말씀드리면 네. 밟고 가야 된다, 진압해야 된다라는
1: 진압?
3: 네, 이야기가

0: 나올 만큼 친명계는 진짜로 격앙돼 있어요. 어. 격앙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1: 그 정도예요.
0: 네, 그 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X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네. 대체 이거를 왜 되게 묘한 지점, 방금 앵커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능력이 안 되면 큰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메시지가 네. 되게 묘하거든요. 왜 그게 묘하냐면 언론의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는 예. 대통령이 마치 누가 나한테 자리를 요구하고
1: 그러니까요.
0: 다른 걸 요구했다 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1: 내가 저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그러면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야 인사 요 내가 만든 제도인데 이 인사는 나도 좀 상의하고 내가 좀 추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미지도 좀
0: 그런 인상을 딱 주잖아요.
1: 그 인상을 네. 줘요.
0: 그래서 언론들로 하여금 야 이제 취재해봐. 야 그게 누군지 니네가 알아봐야 되는 게 언론이 할 역할이잖아. 아.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1: 아 그렇네요.
0: 그래서 저만 해도 어제 이제 네. 저도 알아보고 후배들한테 지시해서 야 이거 빨리 알아보자.
1: 누구예요? 그래서.
0: 제가 아까 후보 네.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청와대 지금 여권 친명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1: 아 역시 아니 안 그래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아유 화가 많이 난 느낌이네. 뭐가 좀 다르네라는 예, 생각 좀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소개를 좀 했거든요.
2: 이재명 대통령 좀 고정하셔야죠. 지금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
1: 고정하라고요?
2: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얘 또 무슨 이제 조언인가 했더니 예.
2: 앞서 그 후보군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화를 낸 것인가 후보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한 세 명만 골라서 볼까요? 오. 자, 그분들 다 그분들을 키운 것은 파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이 여섯 번이나 공천 줬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재정 위기가 아닌데 재정 위기인 것처럼 지금 선언하면서 네. 각종의 그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것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했던 거 벤치마킹 한 거예요.
1: 실제로 추미애 지사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또 본선에서 이길 때도 제 기억으로는 물론 한준호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 팀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지지를 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당선되자마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자, 그다음에 지금 중수청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네. 그 중수청을 만드는 검찰 폐지 관련해서 검찰 폐지 사법 발의할 때 대표 발의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 정도로 발언권을 갖도록 실제로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었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 임은정 그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분을 애초에 정권이 출범하고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준 게 다른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키운 것은 파라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고 이제 와서 굳이 역정을 내실 이유가 없다. 저는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그 송 전 대변인께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실제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이냐? 또는 검찰주의자냐, 검찰개혁에 반대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2: 논점이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이른바 여권에서는 한국형 FBI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친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바꿔서 말하면은 저쪽 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사람이냐를 갖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일종의 십자가 밝기 같은 논리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1: 친윤이니까 중립이 아니다.
2: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저쪽 편이어서 안 된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3: 불만이 많아요.
1: 누구에 대한 불만이요?
3: 민주당이요.
1: 민주당이요?
3: 네, 아니 지금
1: 네, 민주당 소속이신데.
3: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지영 후보자가 다른 정권이 임명하려고 하는 후보자입니까? 근데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예전에 용해인 후보자 그 예,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낙마 사유가 없어요.
1: 낙마 사유가 없다?
3: 김지용 후보자는
1: 아 김지용 후보자
3: 용해인 후보자를 비교해서 보면은 아, 근데 용해인 후보자 때는 지금 이렇게 반대가 있었나요? 그 지금 그 김지용 후보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라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용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도 또 문제를 삼았을 것 같다.
1: 아 그래요?
3: 검찰 개혁이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세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 예. 이 검찰 개혁 아젠다가 끝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김용민 우리 민주당 의원이 예, 예. 후보자를 반대할 수는 있는데 본인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아, 충격 받았어요.
3: 아니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지금 뭐 막 국민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0: 국회에서 열었다? 꽤 네. 충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은정 전 검사.
1: 예.
0: 아,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지영 후보자 자기의 상사를 지금 뽑고 있는 과정에서
1: 네.
0: 반대를 엄청나게 세게를 하시면서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자기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임은정 전 검사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야, 근데 또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되어 있고
0: 네.
1: 또 민주적으로 또 운영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와중에서 검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0: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 물론 야당에서 비판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우리 여권 안에서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 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인사청문회에 불러달라고 하고 있고
1: 네.
0: 저는 이게 진짜 군인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일 아닌 한 언론에다가 자기의 막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특별히 더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
1: 예.
0: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2: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친 표현들 있죠.
0: 제압을 해야 돼요.
2: 그게 지금 네. 이렇게
1: 진압을 하고
2: 하면서 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1: 밟고 가자.
2: 제가 이걸 아까 되게 톤다운해서 그 정도 말씀드린 네. 거고.
1: 아니 제가 두 분이 네. 오늘 요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슷한 말씀하셔가지고 굳이 제가 한번 좀 반론을 네. 한번 좀 제기해봤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 관련해서 방금 여선웅 전 부대변인 말씀 주셨던 게 민주당의 그냥 핵심 기류인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앵커가 주셨던 것처럼 아니, 자유롭고 민주롭게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에서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
1: 아, 끝났다.
2: 대통령이 해외 순방 네. 가기 전부터 설득하지 않았냐. 근데 오히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자중질환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1: 네.
2: 오히려 그 유약해 보이고 그런 인상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1: 네.
2: 또 하나 여권에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주말 쇼 나간다고 하니까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1: 예.
2: 지금 중수청이 중립성의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송영근 전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중수청장이 누구 편이라는 게 말이 되냐.
1: 그냥 그렇죠.
2: 예, 불평부당하게
1: 맞습니다.
2: 딱, 예, 중립적으로 예. 그냥 중대 수사를 예.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그 중수청 공수청 대행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되게 없던 관례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에 직접 접촉을 피해왔어요. 그 청와대가 뭐 전달할 게 있어도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총장 참모한테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외청들도 국무회의 참석해라라고 하면서 이 관례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구자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런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여선 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런 게 우리가 역공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장, 중수청장 수장들이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지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 주에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말고도 또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1: 뭐 있어요?
2: 그 전날 경기도 국감이 걸려요.
1: 아
2: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야당을 웃고만 있으면
1: 돼요. 지금 아니 좀 화면 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아니 예예 예. 계속 미소와 함께 예.
3: 야당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아마 경기도 국감 때는.
2: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추미애 경기지사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체크 포인트고 이미 추미애 지사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0: 맞아요. 뭐.
2: 지사 본인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셔서 다음 주에 저는 또 바쁠 예정입니다.
1: 아니 기자님이 바쁘면 안 되는데 네. 예, 기자님이 바빠요 지금 계속.
0: 근데 제가 아까 좀 덧붙이면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내부에 있는 비판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불만이기도 한데 아, 왜
1: 네.
0: 지금 이럴 때냐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저는 친명들한테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아니 지금 대통령이 혼자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예.
0: 아니 이거를 만약에 그 내부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 의원들 친명 예전에 2년 전에 친명 난 이재명 지키겠다고 당선된 사람들 친명 배지들 많잖아요.
1: 예.
0: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야권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고 그랬는데
1: 예, 예. 기독교 방송입니다.
0: 그것을 지금 네. 지금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수수방관을 저는 친명들이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대통령이랑 뭔가 국정 운영을 도와가지고 이 지지율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같이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하에 참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2: 실제로 여성정 부대변인 네. 말씀처럼 대통령이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
1: 예,
2: 갑론을박
1: 예.
2: 평가가 많잖아요.
1: 네, 네.
2: 만기 칠람을 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을 네. 바라보고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는데
1: 네, 너무 과하다.
2: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 같다.
0: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본인 스피커가 제일 쓴 사람, 센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예. 정치권에서. 예. 근데 내가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 호위무사가 없고 앞서 나가서 싸워주지 않고 있다. 당에서 스크럼 짜고 날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밤에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상당히 있어요.
1: 아니 저는 근데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트위터를 올리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2: 어? 뭐죠?
1: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예. 공개적으로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 예, 나는 변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올리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다 보면 뭐 SNS 보고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20분에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2: 아무튼 지금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광고 듣고 네. 예, 본격적으로 예, 이어가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5: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6: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7: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2: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야,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굉장히 좀 거대한 주제를 하나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 15분 정도는 그래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야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나 있다. 네. 이거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 방치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 물론 그 바로 다음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약간 좀 수습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수습을 하려고 한 건지 원래 나눠가지고 작전을 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해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 대통령도 고뇌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공감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와중에 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또 직접 가가지고 또 접견을 하면서 접견 횟수 굉장히 많고 또 예전에 그 특별 접근이라고 했죠. 장소 변경 접근도 여러 차례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언론도 되게 이거 좀 이상하다,
2: 이상해요.
0: 미스테리다라고 미스터리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김광민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 이제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법조인이잖아요. 네. 근데 가처분 요건이 안 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2: 가석방.
0: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걸 대체 왜 요구했을까라는 게 일단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첫날 사실 이거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 이걸 일면에 쓰고 나서 저 정말 그날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랑 통화를 했어야 됐고 청와대 분위기도 이제 파악했어야 됐는데 친명계는 그냥 첫날에는 완전 분위기가 한 줄 요약,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격앙 그 자체였어요.
2: 아니, 왜 이렇게 격앙될 게 많아요?
0: 제가 여기서 옮기진 않겠지만 그냥 통화에서 육두 문자가
2: 옮겨주시면 안 돼요?
0: 통화 여기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셨잖아요.
2: 아니, 기독교인도 가끔은 격앙되니까. 예.
0: 네. 통화에서 육두 문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저는 화가 나는 짐작했지만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0: 정말 그냥 영화 한 편을 센 조폭 누아르 영화 한 편을 지금 대통령이 연관된 것처럼 지금 변호인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걸
1: 그러니까요.
0: 이미 다 약속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이미 다 입을 맞췄던 걸로 보여지고 한쪽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밖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깐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친명계들이 그냥 대다수였어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날 SBS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자필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필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도 물론 그 김광현 변호사와 거리를 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에 대한 톤다운을 했지만 여전히 여권에서는 두고두고 아쉽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1: 네.
0: 자필 그 입장문에 여전히
1: 예.
0: 특검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나 이거 조작 기소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서 여권에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냐면, 대체 이화영 전 지사랑 김광현 변호사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건 마치 강원 전략이냐? 국가 배드컴 나는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무엇보다 가석방 영원히 안 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행동일까라고 하면은, 여권 내부에서는 특히 찐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는 유동규 트라우마가 있다. 이화영 전 지사가 말을 바꾼다면
1: 예.
0: 그리고 그 시기가 이분이 형이 2030년까지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30년에 뭐가 있어? 대선이 있다. 그때 가서 내가 진술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마치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언론이 그걸 취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계는 진짜로 그냥 키워드 자체가
1: 네.
0: 격한 것 자체였어요. 육두문자가 그 가려져 있는 격앙이었어요.
1: 예, 아니 근데 또 어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 뭐 꼭 이 사건을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범 중에 일부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책임을 좀 돌려가지고 밖에 있다. 이런 경우에 밖에서 좀 돌봐줄게라고 했다. 그의 약속이 안 지켜져가지고 은근히 협박하고 뭐 나중에 부를 거라고 하는 경우 실무에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보자면. 아니 그런 부당한 거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으면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하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도움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부당 거래가 없다는 증거 아니냐.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2: 저는 부당 거래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데요.
1: 진행형이다.
2: 왜 그러냐면요.
1: 재산 옵션이네.
2: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입장문은요.
1: 네.
2: 핵심이 어느 단어에 있냐면 법원 권력 혁파에 있어요. 법원 권력 혁파.
1: 아 그럼 재판 잘 나오게 해서 뭐 좀 해달라?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에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단될 네. 수 없어요.
1: 그렇죠.
2: 그 사건에서 공소기각되게 해달라는 게 진정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1: 아.
2: 그리고 실제로 형사소송법이 지난번에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서 끼워넣기로 들어간 327조 2호 3호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1: 특검도 진행하고 하면 또 뭐가
2: 그래서,
1: 또 나올 거다.
2: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그 대북송금 본체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이 나오면
1: 예.
2: 그걸 빌미로 해서 나를 사면시켜달라.
1: 예.
2: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입장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아 근데 정말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고 뭔가 부탁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오히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표현했잖아요. 법원 권력 혁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옥 안에 오래 있는 사람이
1: 네.
2: 지금 저희처럼 방송에서
1: 네.
2: 합리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예. 생각하기가 쉽다고 보긴 어렵죠.
1: 그러면 그 변호사, 예. 그 김광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두루두루 고려해가지고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확 본인이 먼저 지른 건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시켜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뢰인한테 더 불리한 상황 된 거 아닙니까?
2: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1: 아,
2: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공개적인 압박을 강하게 해야
1: 네.
2: 뭔가 여권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동안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2: 되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문제를 변호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네. 저는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1: 예, 그렇게 할 수 없죠. 변호사가.
2: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는 의뢰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것은 일종의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여권에 비판을 살 수 있을 만한 언행은 더 감당하고
1: 예.
2: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마치 그것을 살짝 거둬들이는 듯한 그런 뭐 굿컵 배드컵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예. 봐야 되는데 이 요구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
1: 네.
2: 대장동 항소폭이나 서해 공무원 사건 상고폭이 등에서 보듯이 아마 공소청이 또다시 항소폭이 날 겁니다.
1: 그럼 그냥 확정.
2: 그렇게 해서 이화영 공소기각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공동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에서

0: 에 대해서도 차후 대북 송금 사건이 언제 재판이 재개가 되든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 임기후에 재판이 다시 열려도 결과는 그렇게 끝날 것이다.
0: 그래서 일종의 연성 공소 취소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과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공소청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디펜스하는 정상적인 공소 유지가 이루어질지를 우리 언론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더 바쁘겠네요. 방금 박성현 변호사가 말씀 주셨던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되게 그 우려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 인상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격앙된 그 육두문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DJ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우리 내년 4월 선거는 쉽지 않아. 그런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 지지율 아까 여성 그 전 부대변인 그렇게 막 화내면서 지지율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 진짜 지금 다 죽자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격하게 나왔었어요.
1: 실제로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었는지 조작이었는지와 별개로 그와 별개로
2: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으로만 보면.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야 왜 재판 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어? 이러면은 중도층이 볼 때는 뭐야 옥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박했더니 그거 들어주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덮어준 거다.
2: 그러니까 우리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1: 아, 그럼요.
2: 우리 국민이 이걸 참고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짜고 있고 부당거래가 진행 중이고 부당거래를 약속했다고 하면은 가능한 얘기냐? 절대 가능하지 않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계속 흔드는 고리 하나가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예요. 예전에 연임 개헌도 사법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다.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이 그 북한 지뢰 터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다쳤는데 그것도 북한에 할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대북 송금에서 갑자기 북한이 증언할까 봐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뭐 이렇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꼼짝을 하는 게 뭐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김강민 변호사라는 분이 참 실력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대법원에서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신부터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 의뢰인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조작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을 위해서.
3: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됐죠. 그리고 이번에도 가석방도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하기에 아니 그거 그래. 가석방 요구한다고 쳐. 근데 그거를 법무장관이 아니라 왜 청와대한테 요구하지?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이 요건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냥 김강민 변호사가 계속 주장하고 또 그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뭐 자필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조차도 사실은 명쾌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법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냥 법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안 했다. 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은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이신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했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의 태도는 매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같이 대북 송금을 했는데 왜 나만 감옥에 있냐. 당신은 대통령하고. 지금 이 생각 때문에 울분이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은 바깥을 활보하고 있어요.
1: 보석이긴 합니다만.
3: 재판이 안
0: 심지어 김용 부원장은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까지 했잖아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SNS에 지난달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올린 적도 있잖아요.
1: 뭐라고요?
0: 이화영 대북송금 판결이 진실이라면 수원지법 2024 고압 474호 대북송금 사건 괄호 열고 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변호인이
1: 공동 피고인이죠.
0: 그렇게 썼어요. 애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올렸거든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허황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반대로 대북송금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건 공범이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그걸 대입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3: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왜 하죠?
2: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금 성영훈 전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지사나 김광민 변호사가 대체

0: 왜 이렇게 했을지가 미스터리잖아요.
1: 그러니까
0: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네. 이게 대체 뭐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형을 교도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졌고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밖에 있는 나만을 혼자 있어야 돼에 더해서 지금 김승원 전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죠.
1: 네, 김승원 의원.
0: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네. 아까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 주셨던 그 공소기각 시나리오가 이화영 전 지사는 이거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김승원 카드를 꺼냈다가 이제 이게 엄청난 여론의 거센 반발에 그 카드를 결국 접었던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공소기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화영 전 지사는 되게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 예. 전 사실 세 분 설명 들어도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아니 근데 그 대북 송금 자체가 예, 예. 지금 사실은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제3자 뇌물인데 제3자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보는데 아무런 정황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1: 예.
2: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 한 명한테 이제 뭐 달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른 증거, 다른 정황, 다른 증언 하나도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경기도 지사 지시를 받고 했냐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뭔가 북한이랑 교류하려고 했냐 이거 하나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뭐 증언이 뭐 나온다고 해도 저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 증거를 아직 못 찾았잖아요.
3: 아니 그 대북 송금은요.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북한 조선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명의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2심, 3심까지 다 유죄가 나와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확정 판결은요. 2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방북 대가 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적어도 네 곳에서 그 방북 비용 방북 대가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으면은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그걸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나올 것이 지극히 가능성 높은 사건이고 그래서 정권에서 이렇게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제가 마지막으로 기자님 네. 발언 듣고 끝낼까요?
0: 진짜 재밌는 그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체크포인트인데 민주당이랑 정치권에 물어보면 청와대가 입장을 안 내는 게 정석이다라는 오히려 평가도 있어요.
1: 네, SNS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 왜 또 이거 대통령은 또 이거에 대해서 네, 안 하네요?
0: 그런 인식을 주죠. 그런데 제가 민주당 친명계들조차 통화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 뭐래요?
0: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라고 말해야 우리가 산다.
1: 아.
0: 당이 산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치를 수 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1: 야, 이 말은 또 반대로 보면은 대통령은 재판 받고 싶지 않다. 재판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
0: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이화영 미스터리 여전히 계속 남아 있고 앞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내놓은지에 따라 가지고 또 여론이 굉장히 크게 또 요동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벌써 다 끝났어요.
2: 네.
1: 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선웅 민주당 전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1일 1짬뽕 오케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CBS 주말 뉴스쇼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따라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간 느낌인데요. 날씨 굉장히 좋은데요. 주말 연휴 굉장히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스키 보이스로 유명한 가수죠. 네, 보니 타일러. 올해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보니 타일러가 부른 Holding Out for a Hero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저도 오늘 오후에는 마라톤 대회 출전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0: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2: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3: 날씨 생활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며 기온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제주도는 최대 50mm 정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4: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1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5: 마누카 꿀!
1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5: 뉴질랜드!
1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5: 당연히 콤비타죠!
1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7: 콤비타 마누카 꿀!
1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